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날씨가 우리 마음 같지 않으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끼리 마음을 더 많이 나눠야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특히 추가할 것은 친절과 명랑함. 그러다 보면 오가는 대화도 부드러워질 거고요. 거기다가 또 좋은 사람들과 맛난 음식을 먹는다면 네, 당당이님은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 뭘 권하고 싶으십니까?
1: 당당이님들 마음과 취향은 제가 잘 알죠. 뭐 김밥, 라면, 떡볶이, 갈비, 삼겹살, 잡채, 냉면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0: 우리도 다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1: 네.
0: 그죠? 외국에 수출되는 우리 식품을 봐도 외국인들의 입맛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K푸드 수출액은 104억 천만 달러로 우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언제나 라면이 1위.
1: 어허.
0: 혼합조제 식료품이 2위. 혼합조제 식료품이 뭘까요? 김밥? 뭐 이런 거? 그 아래로 기타 음료, 커피 조제품, 또 소스와 베이커리도 보이고 물과 김치, 비스킷, 아이스크림, 기타 조제 식료품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혼합 조제 식료품.
1: 방금 말씀하신 그 혼합 조제 식료품이나 조제 식료품에 말씀대로 김밥, 떡볶이, 양념한 육류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0: 아하하하.
1: 네. 다 맛있고 좋은데 우리 고민은 이거죠. 친구에게 밥 사고 싶은데 지갑이, 카드 비용이 부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요. 외식과 집밥 사이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식재료 값이 올랐다는 뜻이죠.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물가를 걱정하면서 이런 현실에서 수혜까지 당한 댁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 걱정도 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0: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4: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3: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4: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금요일 여성시대 오늘은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할까 해요
3: 아 여성시대 사연으로 엮은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책 제목은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역대 신춘 편지쇼 수상작 글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랍니다.
4: 와, 표지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약간 뭐랄까 수채화가 아니 이건 이제 파스텔 톤에.
3: 네, 너무 예쁘죠? 잔잔하니.
4: 네. 네. 그 꽃들과 여러 나무에 둘러싸인 그 벤치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예, 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거 굉장히 따뜻한 겉표지네요. 여기에 누님이 추천사도 써 주셨죠. 저는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새 봄을 기다리는 것은 신춘 편지쇼 때문이다. 세상 어디에든 말할 수 없었던 속 깊은 상처를 털어놓은 용기 덕에 서로의 같은 값은 지우며 상쇄시키고 살아간다. 파문처럼 잔잔하게 그러면서 끝까지 거대한 어깨동무를 만든다. 허심한 솔직의 무게는 막강하니까. 40대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나를 사람답게 키워준 터전은 여성시대 편지들이었다.
3: 네, 진심입니다. 진짜.
4: 야,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3: 네네.
4: 멋지다.
3: 이렇게 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든 털어놓을 수 없었던 얘기, 그 상처를 드러내놔준다는 것은 정말 그 솔직함은 무섭죠.
4: 네.
3: 솔직처럼 막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엮은 두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오늘부터 서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그러기에 벌써부터 내년 봄 신춘 편지쇼도 기대가 되는군요.
3: 네. 그때까지 건강하려면 오늘도 으라차차차
4: 네.
3: 온몸 기지개부터 한번 켜고 챙겨보겠습니다. 야 양팔 머리 위로 만세 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면 그리고 화품이 나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4: 그건 진짜 잘하고 있나 봐요.
3: 네. 이제 위로 뻗었던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팔뚝을 흔들어 주세요. 더위야 제발 가라 여름아 가라 8월도 가라 절레절레 손살에 치듯이 세게 흔드실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엔 두 손을 목 뒤로 가져가서 깍지 끼고 뒤통수를 아래쪽으로 지그시 한번 눌러보시고
4: 네. 네.
3: 또 어깨 힘 빼고 목 뒤쪽 등까지 늘어나는 거 느끼시면서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잘했어 나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생했다. 잘했다. 나를 칭찬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퀴즈도 풀어봅니다. 뇌풀기 퀴즈. 오늘은 지긋지긋한 더위, 습기. 그중에서도 열대야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최저 기온이 몇 도 이상 유지될 때를 말할까요?
3: 보기 있습니다. 1번 25도, 2번 36.5도, 3번 41.4도. 열대야는 과연 몇 도 이상 유지될 때를 말하는 걸까요? 1번 25도, 2번 36.5도, 3번 41.4도.
4: 정답 맞히시면 10분 뽑아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25도, 2번 36.5도, 3번 41.4도. 힌트가 좀 더 필요하실까요? 열대야인데 41.4도의 열대야는
3: 이건 뭐 다 못 버티죠. 네.
4: 36.5. 야, 25도. 아우. 자.
3: 자, 1, 2, 3번 중에
4: 네.
3: 맞추시면 되고요. 오늘의 첫 사연은 경기도 안산시의 김은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의 열기는 뜨겁지만 실내에서 보는 하늘은 청명해 보이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많은 책은 아니지만 아동 도서부터 성인 도서까지 제법 갖추어져 있고 인테리어와 조명도 잘 되어 있어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더운 날에는 집안의 에어컨도 아낄 겸 아파트 북카페를 이용하곤 합니다. 평일 이른 저녁 시간에 책 한 권과 텀블러를 들고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북카페라고는 하지만 단지 내 아이들이 잠시 목을 축이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아, 단지 내 아이들. 네, 제가 도착했을 때는 5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들 4명과 엄마로 보이는 보호자 2명이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노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엄마에게 공을 달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엄마는 아이에게 공을 주었고 그렇게 북카페에서 아이들의 공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이에 빠져 점점 말과 행동이 커지는 아이들을 보며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유, 너무 귀엽다.
3: 순간 귀를 의심했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조용히 해달라 그럴까? 공놀이는 밖에서 하게 하세요 라고 말할까? 아니면 아파트 카페에 글을 올릴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책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저의 태도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에 다른 대처를 한 경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시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에서 나뭇가지를 꺾는 노인에게 행동을 제지하는 말을 했다가 욕설을 듣게 되었고 그 후 지인들에게 그의 말과 행동이 현명하지 않았다는 피드백을 듣고 무척 실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의 경험과 지인의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발전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의 부드러운 제안과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사명감을 위해 바로잡으려는 혈기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얼마나 유의미한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이 지극히 마땅히 인식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모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4: 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북카페예요. 이름조차도 북카페인데
3: 네.
4: 아마 이제 좀 그 미취학 아동들이나
3: 네.
4: 엄마가 이제 함께 아이들과 와서 조금 뭐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죠. 네, 시원한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공놀이를 하기 시작한다.
3: 공놀이는 아니죠, 이거는.
4: 네. 시당초 그 이용 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네, 짚어봐야 되는데
3: 이제 날이 더워 그러니까 밖에서 공놀이는 이제 애들 데리고 하기가 힘겹다 이거죠.
4: 네.
3: 그냥 거기는 시원해. 햇빛도 가려. 그러니까 와서 그래 공놀이 여기서 해라. 얌체 같은 생각이죠.
4: 그러게요.
3: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게다가 뭐 거기 또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았으면 아마 눈치를 봤겠죠. 그런데 책 읽는 분들이 뭐 딱 한 분이었다. 그러면 또 마음껏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건 아니죠. 근데 사실
4: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건 가르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네. 어른이 잘 가르쳐야죠. 결국에는.

0: 아니 이게 가정 교육이 우선이죠.
1: 맞아요.
0: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는 건 훨씬 그 후의 일이에요. 어린 날부터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배운다고 우리가 맨날 금요일 바로 이제 잠시 후면 배우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1: 네, 우리 아이 문제 없을
0: 보고 배운다는 거죠. 듣고 네. 배운다기보다 항상 보고 배운다.
1: 그래서 우리 사연 주신 김은미님은 그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릇된 좀 잘못된 상황에 대한 이제 멘트를 했을 때 되돌아오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가 아니라 아 뭐 왜 우리 아이 기죽게 왜 그래요?
0: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 책 들고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도 나뭇가지를 꺾는 어르신한테 뭐라고 했다가 괜히 욕을 들어먹고.
0: 그러니까
1: 이건 좀
0: 거꾸로 가고 있어.
1: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들이.
0: 그렇죠. 나무가지를 왜 꺾어요? 네. 참 이상한 할아버지네.
1: 그래서 그런 걸 지적당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화를 내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0: 기분 상해. 네. 응? 아주 기분 상하니까 꺼내지도 말고 그냥 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좀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때는 뭔가 조금 계몽이 되기를 바라시는 뜻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함께 들으시는 우리 많은 당당이님들은 그죠? 상식이 통하는
0: 네
1: 그런 생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유 그래 좀 북카페에서 이렇게 공놀이까지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독정로에서 김윤진 님이세요. 오랜만에 언니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샌들을 넣으려고 신발장을 열어보니 빽빽했던 신발장 안이 아주 여유 있어 보였다. 평소에 잘 신지 않았던 신발들이 은근히 많아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외출한 사이 남편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던 것이다. 철쭉꽃이 만발할 무렵 같이 살던 어머님이 먼 곳으로 떠나셨다. 남편이 서운해할까봐 바로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어머님 신발들이 차마 정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게으른 탓에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부지런한 남편이 먼저 움직였던 모양이다. 어머님 신발들을 미련 없이 모조리 정리하고 평소 잘 신지 않던 내 신발들도 같이 정리해버린 듯 했다. 남편은 내 거는 혼날까봐 손도 안 댔다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이 보이질 않았다. 아들이 취업해서 첫 월급으로 사준 아주 비싼 신발. 평소 신고 싶어도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신어 하면서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그 고가의 신발이 신발장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았다. 아유 이럴 수가.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했다.
0: 아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도 흐릿해서 잘 못 봤나 봐. 신발이 전체적으로 까매서 이게 당신 건지 어머니 건지 내가 구분을 못했네. 미안해.
1: 어머님과 나의 발 사이즈는 비슷했다. 나는 기존에 신던 신발이 있어서 가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신던 신발을 신다가 찬바람 부는 가을쯤부터 아들이 사준 그 고가의 신발을 꺼내 신어야지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몇 번 신지도 않았던 신발인데 남편은 내가 평소에 잘 신지를 않으니까 그게 내 신발인지 어머니 신발인지 더더욱 잘 몰랐다고 했다. 진심인지 변명인지 진짜 어머님 신발로 착각을 한 나머지 의리수거함에 사정없이 아주 깔끔하게 버리고야 만 것이다. 보통 멀쩡한 신발을 내놓을 땐 수거함 안에 넣지 않고 그 위에 살짝 올려놓기도 하던데 남편은 아주 깊숙이 깔끔하게 아주 확실하게 넣었나 보다. 허기가 혹시나 싶어 찾아봐도 영 보이질 않았다.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다. 수거함에 잘못 들어간 물건이 있으니 통을 좀 열어줄 수 있냐 물었더니 직원 왈.
0: 아유 어떡하죠? 평소에는 수거 차량이 낮에 오는데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새벽에 일찍 갖고 가셨어요.
1: 아 조금만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찾을 수 있었을까? 손에 잡힐 듯 했던 조그마한 희망마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망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0: 몇 번 신어보지도 못한 내 신발 정말 아껴두다 똥됐습니다. 내 생에 처음 신어본 고가의 신발이었는데 고이 간직만 하다가 재활용 통으로 들어간 내 신발. 남편이 너무 믿고 야속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아들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했다. 직장 동료들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카까지 다 아는데 정작 우리 아들만 이 사실을 모른다. 아들에게 이실직고하면 다시 사줄까? 은근히 기대하는 내가 너무 염치없고 미안할 뿐이다.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자 싶다가도 똑같은 신발을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하지만 너무 비싸서 제 돈 주고 다시 사기는 아깝고 비슷한 색깔, 비슷한 메이커로 감쪽같이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싶은 요즘이다.
1: 아, 새벽에 갖고 갔다는 거기 현장에는 못 따라가셨구나.
0: 아, 그러게.
1: 거기는 안 되나?
0: 어느 업체로까지 갔는지를 또 모르시니까.
1: 아니, 그래도 소급을 해서 여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
0: 하긴 우리 동네 담당 업체가 아마 있을 테니 말이죠.
1: 있죠. 있어요. 네. 예. 아, 이거 정말.
0: 야, 근데 꼭 이런 경우가 그 신발을 있어. 이제
1: 계속 신으려고 별로던 건데 아 이상하게 이렇게 뒤가 남는 물건이 있어요.
0: 네네. 네.
1: 아 됐어 뭐 어차피 아 됐어가 아니고 김윤진님의 이 아드님이 사주신 그 신발. 네. 내 돈 주고 사기엔 너무 과한.
0: 아 의미도 너무, 얼마나 좋아.
1: 네,
0: 아들이
1: 그럼 의미가 있지.
0: 천 원으로 사준 건데.
1: 네. 우와 참.
0: 아끼다 참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그러게. 천이 지나버리거나 혹은 그렇지. 뭐 이렇게 정말
1: 전 그런 거 많아요. 신발 중에 특히.
0: 예,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라져버렸고.
1: 예, 밑창이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도 생겨요 또.
0: 그렇죠. 너무 그냥 가만두면 해지거나
1: 그만, 네 예. 그러니까
0: 사가버리니까
1: 신발 고치는 아저씨가 저한테 야단쳤다니까. 예. 신발은 그 신으라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1: 모셔놓고 보라는 거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 네.
0: 아유 그 속이 그 얼마나 아유, 속이겠어요 정말.
1: 그래요. 예. 예.
0: 근데 요 사연을 어쨌든 우리 남편이나 아, 아들이
1: 얘기하세요 아드님한테.
0: 그러면 네?
1: 어떻게 좀
0: 다른
1: 안
0: 대처가
1: 될까요?
0: 나올래나. 예.
1: 대책이 어쩌면. 나올 수 있겠어.
0: 예.
1: 나올 것 같아.
0: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비슷한 색깔, 비슷한 메이커로 감쪽같이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싶은 요즘이다라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며 저희는 광고 후에 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B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요즘 방송가에서는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나 예능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대요. 뭐 젊은 세대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세대 차이는 차이가 크면서도 분명히 어떤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또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면에서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한동안 꽃무늬가 있는 할머니 패션이 유행이더니 요즘은 꽃무늬 원피스도 인기라 그러죠. 수십 년 전 여성들이 입었던 것 같은 분위기인 자잘한 꽃무늬가 든 옷을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도 내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 구식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감성은 이게 다른 방향을 보는 미감일 수 있죠.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거칠고 낡은 벽돌에다가 이끼를 키우는 게 유행이라네요. 길이나 공사장 같은 데서 주운 낡은 벽돌에다가 이끼를 붙이고 물 주며 말도 걸고 쓰다듬어도 주고 반려식물처럼 돌봐준대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네요. 반려동물이 아니니까 산책시킬 부담도 없고 이끼기 때문에 한동안 잊고 지내도 되고 돈도 별로 들지 않는다. 내 취향이다. 이들도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았죠. 그런가 하면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초저속 소통 어플리케이션 앱이 인기랍니다. 초고속이 아니고 초저속이라고요? 오? 네, 초저속이랍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자마자 도착하는 이메일 같은 방법이 아니고 아주 아주 옛날처럼 비둘기 나는 속도로 편지를 배달하게 한답니다. 비둘기는 내가 보낸 편지를 물고 산을 넘고 물 건너 친구에게 전달하는데 그 날아가는 과정을 앱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편지를 전달하던 비둘기가 아니라 뭐 내가 좋아하는 다른 존재를 택해도 되는데 올빼미나 독수리일 수도 있고 아예 더 느긋하게 달팽이나 개미를 택할 수도 있다네요. 빠르고 바쁜 시대에 지친 청년들이 쫓기면서 사는데 지쳐서 느리게 흐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긴 상황을 놀이처럼 즐기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세대 상관없이 늘 다른 쪽, 저편을 바라보는 존재인가 봅니다. 빠르면 느린 쪽을, 너무 매끈매끈하면 울퉁불퉁한 쪽을, 너무 달콤하면 담백하거나 씁쓸한 쪽을, 우리 당당이님께서는 요즘 어떤 방향을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요즘에 정말 뭐 바쁘다 바빠 막 빠르고 초고속.
1: 예. 네.
0: 항상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만 같지만 오히려 또 요즘에 젊은 또 청년들은 이렇게 정말
1: 네.
0: 느릿느릿하게
1: 뜨개질 카페 얘기도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손으로 만드는 귀한 것이기도 하면서 느리게 천천히 되어가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지는 게 이 뜨개질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공장처럼 뭐 드륵 드륵 드륵 편물 기계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0: 네. 아니 그 초저속 메일도 저는 정말 참 흥미롭네요.
1: 그러니까
0: 예.
1: 개미를 시켜서 뭐 달팽이를 시켜서 배달을 하는 거야.
0: 전석우라고 그랬던 거죠. 그 비둘기 다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1: 네네, 네.
0: 편지를 주고 받던.
1: 네.
0: 요즘엔 진짜 바로 그냥 보내면 그냥 바로 확인하는데 그런 게 그러게. 아니다. 마치 예전에 편지를 주고 받던. 참 신기하네. 예. 그래요. 이런 느린 그 편지에 또 기다리는 그 감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붙여놓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본 다음에 나한테 또 돌아올 때까지의 그 시간. 야.
1: 진짜 느린 편지는 손편지죠. 왜냐하면 손편지가 이렇게 후루룩 써지진 않으니까.
0: 네.
1: 여기까지 썼다. 마음에 안 들어. 또 구겨서 버려. 또 새로 쓰기 시작해. 뭐 그래갖고 편지 한 통을 쓰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고 그 다음에 여성시대 앞으로 우체통에 뭐 우표 붙여서 넣으면 이제 며칠 후에 저희 앞으로 도착을 하는 거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여성시대 손편지가 여전히 참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손편지 주소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아, 좋죠.
0: 네.
1: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상암동이지만 상암로가 아닙니다. 성암로.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여성시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는 03925.
0: 네.
1: 03925.
0: 네. 03925.
1: 네.
0: 여유로 손편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여유있게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1: 네.
0: 있을게요.
1: 네. 네.
0: 예전에 그 연애편지나 이런 걸 쓰면 밤에 쓰잖아요. 그 감수성으로.
1: 그렇죠.
0: 아침에 네. 일어나서
1: 이른 뭐... 아침에 연애 편지 쓰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0: 근데 네. 밤에 그 감성으로 썼다가 다음 날 읽어보면 내가 읽어도 너무 유치해. 낮에 쓰자. 아침에 그러니까 쓰자니 또 그 감수성이 또 안 나와.
1: 안 나와.
0: 자, 이게 네. 낮과 밤이 그렇게 좀 다른 것 같더라.
1: 맞아요.
0: 네. 편지 쓸 적 생각나네. 자, 다음 사연은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의 김미숙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으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0: 하고 지난 6월 30일 정년퇴직을 한 65세 김미숙입니다. 후딱 지나버린 세월, 퇴직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른바 직장생활의 금단현상을 겪고 있달까요? 수없이 오고 가던 업무 단톡방들의 문이 닫히니 갑자기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때론 우울하기도 하고 비로소 퇴직을 실감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이 딱 좋은 퇴직 시기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며 요즘은 새로운 일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96세 친정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 달에 두 번씩 내려갑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니 엄마는 내가 호강한다, 고맙다, 고마워 연신 표현하십니다. 제가 퇴직할 때까지 엄마가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시간이 여유로워지니 날마다 올라오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글귀를 한 글자 한 글자 여유롭게 필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첫 손녀를 보러 가는 것도 큰 낙이고 도서관에서 여유롭게 책도 읽어봅니다. 이렇게 퇴직 이후의 삶을 차근차근 채워가고 있습니다. 23년을 근무했던 곳에서 성대한 퇴임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내가 해온 것보다 10배는 좋게 봐주시고 인정해주셔서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6명의 아이들이 각각 꽃다발을 하나씩 건네주며 합창을 하는데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26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손편지를 쓰면서 건강하고 예쁘게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퇴임식 때 받은 송별사를 올려봅니다.
1: 김미숙 센터장님께 전하는 글. 안녕하세요. 시립 옥길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이미영입니다. 2021년 새해 추운 겨울 아침 아이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무슨 답변을 했는지는 까마득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의 인연으로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첫 출근을 했던 날 긴장해 있던 저에게 센터장님은 물으셨어요. 시립에 취업하니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순간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부천시 1호 공립센터인 부천시립 옥길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께서는 시립이 가져야 할 책임과 가치의 소중함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은 참 특별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절을 기다릴 줄 알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며 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안다고 합니다. 센터장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품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에는 늘 따뜻함이 있었고 기다림에는 깊은 믿음이 있었으며 시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둘러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기다려주시고 기다림은 저를 비롯해 함께하는 모든 실무자를 향한 존중이자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늘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던

0: 저는 센터장님이 내어주신 그 믿음 덕분에 조금씩 어깨에 힘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믿어주시면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묵묵하게 방향을 알려주시던 모습. 저는 그 안에서 존중과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배웠지만 센터장님을 뵈면서 그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과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23년이라는 모든 여정을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한 시간만으로도 센터장님이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걸어오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이 걸어오신 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남아있고 동료들의 성장이 남아있으며 센터장님의 진심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정년퇴임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오신 김미숙 센터장님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하,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잘 살아왔구나. 나에게 쓰담쓰담도 하게 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 선하게 살 것을 다짐도 해봅니다. 라고 우리 네. 김미숙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아, 네.
1: 정년 퇴직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는 나누는 길에 네. 함께했던 동료 후배들이
0: 네.
1: 아 이런 글을 써서
0: 그렇죠.
1: 이렇게
0: 네, 네.
1: 보내주면 얼마나 감동이셨을까요?
0: 그렇죠.
1: 네, 그렇죠. 멋진 선배님이셨군요. 귀감이 되는 선배님이셨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네. 아 정말 정년 퇴직한 나에게 쓰담쓰담. 네, 저희도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퇴직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시간도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1, 2부의 사연 소개되신 김은미님과 김윤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가고요, 김미숙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금요일 퀴즈 내드렸죠.
2: 네네.
1: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최저기온이 몇 도 이상으로 유지될 때를 말할까요? 였는데요. 정답은요?
2: 1번 25도였습니다.
1: 25도.
2: 네.
1: 네. 그 밑으로 안 떨어지면 열대야다 이런
2: 그렇죠,
1: 얘기잖아요.
2: 그렇죠. 네.
1: 자, 이 열대야 또 이 여름도 얼마 안 남았다. 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2부 끝곡으로 아주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 좋죠.
1: 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순찰병력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은 비무장지대 불모지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 가까이 조성된 전술도로를 지나다니며 일부 지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영종구 인천대교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50대 여성이 인천국제공항 방면 인천대교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해경 경비함과 해군 함정 두 척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기 자살자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줄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총리실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SNS에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정부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큰 성과라면서 근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해안에서 고수온 폐사가 지속하는 가운데 적조특보까지 상향이 되거나 신규로 발령이 됐습니다. 남해 통영 등의 122개의 해상 가두리, 육상 양식장에서 우럭 253만 마리, 볼락 19만 마리 등이 폐사해 6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남해안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통영 두미도와 비진도 서측에 발령한 적조 예비특보를 적조주의보로 상향하고 거제 지심도 동측 등에는 적조주의보를 신규 발령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가 티베트 홍수 피해 구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이 중국 티베트 지룡현 국경 검문소를 덮친 산사태 장면을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들이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검열됐습니다. 지룡 지역에서는 550명 이상이 실종되고 3명이 사망했지만 당국은 마을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북과 충청 등 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 대구, 전남 남해안 최대 80mm, 충남은 70mm, 제주 산지 최대 60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31도 등 25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8: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9: 우리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를 하죠. 엄격하게 검증된 제품이 판매될 거라 믿고 물건을 사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건들이 판매되는 거죠. 이런 일을 막으려면 우리 소비자가 더 날카롭게 감시해야 하는데요. 해당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피고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장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생산자가 책임감을 갖게 압박하는 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잘 모셨고?
11: 잘 모셨어.
10: 어디로?
11: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0: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1: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0: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2: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4: 여러분, 우리 딸 정말 멋있죠?
16: 어우, 어떤 딸이길래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7: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에 사는 이상자입니다. 저희 딸이 8월 20일 전에 거제도에 며칠 대민 지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송도 제2터널 안에서 바로 앞차가 불이 났다고 합니다. 연기도 나고 막 불도 나고 이러니까 당연히 막 화기를 들고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분은 사고가 나서인지 정신을 좀 잃은 상태처럼 그렇게 보여서 저희 딸이 운전자분을 팔을 끌고 나와서 뜨고 있으니까 차가 불이 더 크게 나가지고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터널 안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다들 깨달은 생각이 무섭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참 지나서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 순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러다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운전자분도 안 다치고 인명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소방대원하고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초기 대처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감사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딸아이가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큰 사고를 막았구나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우리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0: 이선자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1: 아니 진짜 슈퍼히어로네요.
0: 완전 이게 진짜 영웅.
1: 진짜 우리 그때 사진 지금 봤거든요.
0: 네.
1: 뉴스 영상.
0: 오우.
1: 와 대단했네.
0: 아 그러니까 그 화물차가 폭발을 한 상황의 그러게.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1: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게 따님이 그 거제 수해 지역에 대민 지원 가셨다가 화물차 운전자분까지 구하셨다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얘기고 대단한 얘기고 대견한 얘기입니다. 정신을 잃은 것 같으니까 이제 팔을 이렇게 해서 빨리
0: 했잖아요.
1: 구출을 하고 그 차가 그만 폭발해 버렸다고 하니.
0: 네.
1: 아유.
0: 그리고
1: 이게.
0: 도착한 이제 구급대원, 소방대원들도 야 초기 대처를 너무 잘해줘서 큰 사고가 안 났다.
1: 세상에.
0: 얼마나 큰 일을 해내신 거예요, 진짜.
1: 그러니까.
0: 생명도 구하고. 아니 우리 따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멋지신가 싶어갖고 저희가 전화를 드려봤더니요. 지금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행보관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1: 직업군인이시구나.
0: 네네. 예, 우리 성함도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훌륭한 분은 성함도 네. 꼭 말씀드려요. 곽지혜 행보관님이십니다.
1: 네. 이선자님의 따님이시죠?
0: 네.
1: 근데 이선자님은 그때 생각에 벅차서
0: 네.
1: 딸이 죽을 각오로 사람을 구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놀라신 가슴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1: 하여튼 따님하고 드실 수 있게 토닥토닥 통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정말 우리 따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당당이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 와라라라 무너지는 게 있나요 혹시? 뭐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애교를 부리면 지갑이 저절로 열린다거나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마감 세일이요 마감 세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닮게 된다거나 나를 한없이 약해지게 하고 한 방에 무너뜨리는 말, 물건, 행동은 뭔지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음성 남겨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로 돌아옵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엄마 이거 봐봐. 아빠 봐봐. 엄마 나 봐봐. 아빠 나 봐봐 봐.
10: 끝도 없이 자기만 보라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9: 아 나가라고. 아, 내 방에서 나가라고!
10: 지 혼자 큰 줄 알고 엄마 아빠한테 자꾸 까불 때 여기로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1: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아이 둘 엄마 개그우먼 김경아 씨 어서 오세요.
12: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14: 예, 오늘 경아 씨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네.
12: 제가 너무 귀여워. 잘한다.
13: 제 멘트 제가 상처받았어요.
12: 그래 그래? 아 나가라고 나가. 이거
14: 앞부분도 너무 귀엽고.
12: 오, 그 꼬맹이들 목소리도 잘한다.
13: 아니 근데 이제 그 시절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나가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11: 그렇죠.
13: 예,
11: 맞아.
13: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처럼 느껴져서
11: 그러니까
13: 확 와닿네요.
11: 아, 왜 그렇게 자기를 보라는 거죠, 박사님? 왜 그렇게 엄마 봐봐, 봐봐. 오, 네.
14: 내가 경험한 걸 이제 엄마 아빠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은.
13: 맞아.
14: 그때는 이제 그 마음이 참 크죠.
12: 그리고 네. 나 잘하는 것 좀 봐달라 약간 과시욕도 그렇죠. 있는 건가.
14: 그때 이제 부모가 확인해주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13: 아. 그 유치원 버스에서 이제 애가 내리려고 하면 창문에서 보이잖아. 이게 일어나는 네. 거. 그때부터 눈이 보여주려고.
12: 오.
13: 오늘 유치원에서 만든 거 보여주려고.
12: 그럼
13: 그러면 뒤에 숨겨서 신기한 거 보여줄까?
12: 오.
13: 하나도 안 신기해 보면. 근데 이야. 이야 아,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
12: 해줘야지. 해줘야지.
14: 그게 네.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상당한 발달이에요.
12: 아.
14: 왜냐하면 그 전에 아이들은 내가 아는 걸 엄마가 저절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과 엄마가 아는 것은 다르다.
12: 예.
14: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죠.
12: 그래 얼마나 본인
13: 그러니까 그때 마술 배우면 진짜 세상 제일 신기하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12: 세상 최고의 내가 데이비드 카퍼필드지.
13: 그렇죠, 그렇죠.
12: 예, 엄마 아빠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13: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12: 귀엽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자기 보라고 했던 게 이제 사춘기가 되면
13: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14: 뭐 사춘기도 아니죠 사실. 초등학교 한 2-3학년 되면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변해가죠. 이제 부모에게서
12: 맞아.
14: 그걸 자기가 아는 걸 인정받는 대상이 부모보다는 또래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죠.
12: 맞아. 진짜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좋은 거지. 기분도 좋고.
14: 거기다가 이제 부모는 이제 대부분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3: 온전히 칭찬해준 나이가 이제 아니니까. 너 왜 예. 옷을 그렇게 입었니?
12: 도대체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야?
13: 야, 아들끼리 이런 장난하니?
14: 점점 감춰가는 거죠.
12: 우리가 보기엔 진짜 별론데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냥. 아우.
13: 말해주고 싶어. 너무 말해주고 싶어.
12: 아니 이 사춘기 관련해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중학생 남녀 학생들이 스킨십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공공장소였는데 사람들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만약 박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13: 박사님.
14: 뭐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뭐 지하 계단에 어떻게 가가지고
12: 예. 응?
14: 갔으니까 이미 떨어졌을 것 같아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12: 응? 예.
14: 뭐 약간 경고를 한다면 여기 제법 사람들이 좀 드나드는 곳인데 이 정도 얘기해주면 어떨까?
11: 아, 네.
12: 뭐 하지 마. 에이, 이거 뭐 아직 뭐 어린 청소년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13: 예. 너네가 숨는다고 숨었지만 본 사람 많다. 그 정도로.
14: 거기 말고 또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공공장소 아니면 그렇죠. 사적 장소에서 만나면 더 걱정이지 않을까요?
13: 나름 장소라고.
11: 아, 참 그렇군요.
14: 스킨십도 이제 사적인 장소에서 하면 더 걱정스럽고
12: 오히려
14: 차라리 공공장소가
12: 생각해보면 그렇군요. 또 그렇다.
11: 네, 그렇군요.
13: 아니 근데 또 뭐라고 말하기도 괜히 민망해요.
12: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청소년인지만 좀 너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 예, 이런 걸 할 때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무섭기도 해요.
14: 담배는 좀 네. 담배 그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거잖아요. 네. 스킨십은 그렇게 금지돼 있지는 않아요. 스킨십은 금지돼 있지 않고 물론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예. 그 정도 수위가 아닌 이상 그거를 우리가 막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담배하고 뭐 술 먹는 거 네. 어,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어,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신고하는 그쵸. 것도 좋은 방법이
12: 나을 것 같아요. 직접은 얘기 못 해.
13: 너무 심하면 그니까 위험해.
12: 그니까.
13: 어렵습니다.
11: 네.
12: 알겠습니다. 다 더 본격적인 상담은 그래도 일단 귀여움 충전부터 하고.

0: 시작을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왜냐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도 이렇게 또 귀여운 시절은 있었으니까.
1: 기억납니다.
0: 예예. 예.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문제 나갑니다. 동심 퀴즈입니다.
2: 어린이들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3: 이건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4: 이걸 부시면 화작 소리가 나요.
5: 냉장고에 넣어놔야 잘 깨져요.
6: 말랑이 위에 왁스가 코팅되어 있어요.
2: 어? 야, 이건 이상하다.
1: 이거 정답을 지금 여성시대 주 애청자분들이 정확한 그 정답을 예. 보내주실 수 있을지가
0: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러니까 요새 뭐 키갭 뭐 이런 아, 거랑 네. 키캡이라고 그러나? 네.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얘기는
2: 네, 네.
0: 나왔었어요.
2: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0: 한 적은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물건이에요. 예.
1: 이, 저는 근데 이거를 애가 사달라 그래서 아마 본 적은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철학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0: 철학적인.
1: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0: 네.
1: 다시 놀 수가 없어요. 어?
2: 아 그래요?
0: 그 네.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또 부시고 하는 아, 거
1: 그냥,
0: 아니에요?
1: 그냥 그 계란 삶은 계란 터트리면 끝나는 것처럼
2: 우와!
1: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에 결코 싸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2: 그럼 이게
1: 좀
2: 뭐야?
1: 남편이랑 아 요즘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도파민에 그냥 끝나는 이건 소확행도 아닌
0: 그러네.
1: 이렇게 소비하는 문화인가? 저는 좀 약간
0: 일회성 그냥 스트레스
1: 끝나버리는
0: 끝나는
1: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한 번에 온 집중을 해서 터트리고 마음에 안 들게 터트리면 속상해요.
2: 그렇겠다.
1: 예. 네. 네.
2: 그래서 자 그럼 네. 한번. 네. 깨지는 소리 들어볼까요? 그렇죠?
0: 오늘의 정답이 네. 깨지는 소리 한번
1: 네네네.
0: 들어보시죠.
1: 아, 네 이렇게 하면 끝나요.
2: 옛날에 풍선껌 잘 보는 친구들이 입속에서
0: 톡톡 터트리는 느낌.
2: 딱 터트리던 소리랑 비슷하려다 말았어요.
1: 그리고 이게 뭐 네. 뽁뽁이 이거 있잖아요.
0: 네. 에어,
1: 완충제가
2: 따다닥 따다닥
1: 네. 그런 느낌인데 그냥 하나 이제 이제 무슨
0: 신기하다.
1: 뭐 왁스로 코팅된 건가 이게?
7: 그렇죠. 네. 그 왁스, 왁스에 그 첫 글자가 들어가죠.
1: 아, 그게 예. 왁스의 왁이구나.
7: 그리고 그걸 부신다는 거죠. 두 번째
0: 네.
7: 글자도 들어갑니다.
1: 아, 왁스로 코팅을 부시는 네. 공이구나.
0: 네. 그렇죠. 그래서 세 글자의 정답.
1: 네.
2: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10분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0: 네.
2: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자, 정답 주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외동아들 때문에 고민이시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챙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희 집엔 초등학교 5학년인 외동 사내 아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이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평소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조차 없어요. 저학년 때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나서서 친구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고 학원에서도 활발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주고받는 친한 친구는 없을까요?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온종일 집에만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정작 아이는 친구랑 있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저는 그게 더 문제 같아요. 전 어릴 때 집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았고 속마음 털어놓을 단짝 친구 한 명쯤은 있어야 외롭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이 키우기 진짜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아,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단짝 친구가 없는 게 걱정이신가 봐요. 네.
0: 근데 이건 부모님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1: 이런 친구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대잖아요. 집에서 쉬는 게 편한다든지.
1: 그냥 뭐 내향형인 친구.
0: 그런데 이제 지켜보기에
7: 남자이니까 네. 남자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단짝이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여자아이들은 5학년, 6학년부터 단짝 내지 이제 한 3, 4명이서 모이는 이제 강력한 그룹 이런 네. 걸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0: 네.
7: 남자애들은 우르르 모여서 놀면 친구지.
0: 네, 네, 네.
1: 그럼요.
7: 굳이 얘랑 나랑 너무 가까워서 속 얘기를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뭐 할 속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굳이?
7: 네. 네, 굳이. 해야 할 속 얘기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게임이 많은 아이들이 하지 않고 오직 둘이서만 열심히 한다면 이제 할 얘기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굳이 1대1의 깊은 관계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관계는 조금 뒤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0: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네. 놀 방법이 좀 다양해졌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이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일단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1: 그렇죠.
2: 나가는 것밖에 없었죠.
0: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 거 아니고는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가서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일단 놀 방법이 너무 많아요. 친구보다 사실은 더 재밌는 방법도 많아요.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친구 관계가 좀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 면은 좀 있어요.
2: 네. 아, 전반적으로 아니라.
0: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연결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고립되어 있고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것을 뭐 뒤집으려고 친구를 좀 만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2: 그렇겠죠.
0: 시대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나가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친구는 자기는 집에서 핸드폰 갖고 놀고 게임하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1: 그 상대방 친구조차도
2: 그렇죠. 그렇죠.
1: 나는 혼자 즐기는 게 좋은데 뭐 이럴 수 있구나.
0: 그래서 어머님 생각과는 달리 성별의 차이도 있고 시대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무조건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건 좋지 않고 네. 사실 엄마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네. 그거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2: 오히려 아이에게 악영향을
1: 지금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요?
0: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나는 친구 관계가 약한 건가?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엄마가 막 연락해서 친구를 막 만들어준다고 하면 네. 아, 요거는 또 아이의 어떤 자율성을 가로막는 부분이 돼가지고 네. 이거 역시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예. 네.
1: 그렇군요.
0: 오히려 얘가 친구가 몇 명인가 보다 네. 이런 걸 관찰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1: 예, 그 부분을 아이가, 저희가 예. 박사님 광고 후에 한번 전해주시죠.
0: 알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지금 귀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광고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우제 어머줄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4: 조심해. 걱정 마요.
3: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4: 천천히 와.
5: 할 수 있어.
3: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4: 천천히 오라니까.
5: 괜찮아요.
4: 괜찮긴 뭐가 괜찮아.
3: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4: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남겨주시면 익명 상담해드려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 24시간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으로 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어요.
1: 네. 자, 앞서서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시려던 이야기. 이것만은 명심해라.
2: 명심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관찰해 보셔야 돼요.
1: 아, 이런 걸 관찰해라.
0: 외동아들.
2: 네. 아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는 친구가 있나. 이 아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 또 같이 있으면 편한 친구. 뭐 같이 놀진 않아도, 아, 걔랑 있으면 편하다. 걔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아이를 한두 명이라도 말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초대를 받는다. 아니면 친구가 연락이 온다 하면은, 거기에 좋아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친구가 연락 와도 두려워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거. 네. 또 친구 관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속상해하나.
3: 그렇지.
2: 요 네 가지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얘가 친구 관계, 사회성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네 가지가 전부 괜찮다면 우리 아이 사회성 문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예.
1: 그러니까 뭐 대화하는 친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편하게 네가 생각하는 친구, 또 집에 부르고 싶은 친구,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이.
2: 그렇죠.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친구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막상 말해 보면 친구 이야기 나오면은 좀 속상해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학교에서도 거의 혼자 지낸다든지, 초대받았는데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친구랑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사회성에 약간 취약점이 있는 거죠.
0: 네. 네.
3: 근데 확실히 우리 어릴 때랑 요즘 애들이 노는 패턴이 다르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친구랑 제가 덜 논다는 느낌이 있어서 걱정을 확실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런 게 이제 그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잖아요. 친구랑 어울리는 활동이 적으면 혹시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눈치 없이 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까지 하니까.
2: 그렇죠. 그 모여서 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능력이 아이가 잘 발달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면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는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와 친구가 하고 싶은 게 다를 때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친구가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다른 아이랑 놀아. 그럼 좀 서운하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그 서운함이 너무 지나치진 않은지.
3: 너무 이제 좀 집착하는 느낌처럼.
2: 약간 갈등이 생겼는데 그거를 좀 다시 잘 회복하는지, 아니면 갈등 생기면 손절해버리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사실 도와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좀 돼야지 진짜 가까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살짝 놀긴 하지만 절대 가까워지긴 어렵다.
0: 학원 말고 뭐 다른 단체 활동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2: 정말
0: 뭐.
2: 필요하죠. 그게 사실 필요해요.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그런 게 부족하고
0: 부족하죠.
2: 취미가 좀 게임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 있어가지고.
3: 취미가 그래 맞아.
2: 남자애들은 주로 게임 이걸로 모여 있는데 자기 관심사나 취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이런 게 좀 확보되면 아이들 친구 관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소위 말하는 그룹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일본은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소그룹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학교에서. 그걸 이제 같이 하면서 친한 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친구 관계가 생기는데 이런 게 없다 보면은 가볍게밖에는 안 되고 그 이상 진전하기는 어렵지 않나.
1: 일단 우리 아이를 한번 보시고 진짜 그래도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들 몇몇이 있는지, 대화는 잘 되고 있는지 정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단체 활동을 정 걱정되신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한번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취미로 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3: 좋습니다.
1: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3: 네, 이번에는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딸아이는 호불호가 명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학교에서도 친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을 구별하는 얘기를 종종 했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초 학원 선생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생님과 싸웠다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땐 딸과 선생님 성향이 잘 맞지 않나 보다 싶어서 딸 뜻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옮긴 학원

0: 했더니 제가 들어봐도 선생님이 충분히 마음 상하셨을 것 같아서 딸을 혼내고 다시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또 학원 선생님과 다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학원에 연락해보니 선생님이 딸과의 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조만간 학원을 그만두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딸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선생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더라고요.
1: 내가 돈 내고 수강하는데 왜 나한테 야단을 쳐요? 선생님은 수업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수업 들으러 왔지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요.
0: 제 딸이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사춘기라 예민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를 혼내봤지만 딸은 저한테도 학원은 내 돈 내고 다니는 곳인데 내가 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화를 내고 심지어는 새로 옮길 학원에다가
1: 나는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수업만 열심히 해달라고 아예 미리 말할 거야
0: 라고 합니다. 유독 학원 선생님께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건지 제 딸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1: 야,
2: 이거 어머니 어떻게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얘는 진짜
3: 내가 돈 내고 이거. 수강하는데 네 돈 아니거든 부모 돈이거든
2: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1: 야, 심지어 그 선생님 학원까지 그만두셨어.
2: 너무 상처받으셨어.
3: 사춘기라 그런가요?
4: 그 뭐 사춘기 특성이 있죠. 사춘기라는 게 나의 어떤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뭐라고 네. 하면 예전에는 적당히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확 하고 부모한테 대들고 기분 나쁜 티를 탁 내죠. 그래서 자기 자율성이 약간 침해된다 이런 거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1: 예.
4: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반응이 좀
2: 네, 너무 과한 것
4: 좀 과하면은 있죠.
2: 네.
4: 저는 이 아이가 좀 평가받는 상황
2: 네.
4: 이런 것을 견디는 힘이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좀 돼요. 그래서 자기가 평가받는다고 할 때 그때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면 그 속상한 마음이 바로 화가 되면서 그 화를 상대방을 낮추는 방식으로 너는 평가할 자격이 없어
1: 네, 깎아내리면서 내가 네. 올라가는 느낌으로
4: 그렇죠. 상대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아예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얘가 평가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럼 어떻게 이걸 말해줘야
1: 그러게요.
2: 될까요?
4: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이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만 나타나고 있고 학교나 집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2: 네네.
4: 아주 심각하다고 보이진 않지만
2: 네.
4: 아이한테 해줄 말은 몇 가지는 있죠. 근데 뭐 그걸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모한테도
1: 네.
4: 이해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모 말도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분위기는 너무 심각하게 가는 것은 좋지 않고
2: 네.
4: 하지만 이 얘기는 꼭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2: 네.
4: 네가 싫어할 권리는 있는데 또 화도 날 수 있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네가 무례하게 행동할 권리는 없다.
1: 아, 그렇지.
2: 그렇지. 맞죠. 네. 네. 네. 네.
4: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선을 넘는 거고 이 사회는 선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강하게 불이익을 주게 돼 있다.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너가 심각한 불이익을 앞으로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당연히 싫을 수 있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너의 행동이 지나치게 무례한 거야. 무례하지 않게 그 상황을 넘길 방법은 뭘까? 요거를 한 가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2: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친구의 지금 마음 상태는 아 그렇구나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를 이입해봤을 때 이랬을 때 엄마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화나죠.
2: 네. 뭐, 이럴 때
4: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2: 계속 차분하게 얘기 말을 해주고 그냥 끝낼까요?
4: 아니 요 정도 얘기를 좀 하면은 내 행동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무례한 거고 요거는 고칠 필요가 있는 거구나.
2: 깨닫는 거죠. 그러면?
4: 그렇죠.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가르친다는 거는 가르친다는 건 꼭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다.
3: 그렇죠.
2: 그렇지.
4: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과제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너의 학습 태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네가 만약에 그거는 배우기 싫고 공부만 배우고 싶다.

0: 하면 이제부터 너는 AI에 개만 배워야 된다. 오, 네. 사람에게 배울 방법은 없다. 응? 사람이 무언가 가르칠 때는 사실은 그 내용 그 자체보다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또 따라가는지 숙제를 어떻게 해오는지 응? 또 수업 태도는 어떤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고 응? 때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다. 또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해를 하는 게 네. 학교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냐, 수행 평가할 때 네 태도, 맞아. 네 숙제 가지고 평가하지. 꼭 시험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실제 50%대 50%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숙제나 수업 태도로 평가를 하는 건데 학원도 마찬가지다. 모든 배우는 거는 그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응? 숙제를 해왔는지 그리고 수업을 어떤 태도로 듣는지까지 같이 가르칠 수밖에 없다. 요 부분이 안 되면 배우는 거를 네가 안타깝지만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네.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1: 네.
0: 얘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그쵸.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고 나는 그냥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배움은 불가능하다는 거는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2: 네. 네.
3: 네. 그 접근 방식 자체도 좀 그릇된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이니까.
2: 학교에 가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학원에서는 내 돈 내고 다니는데 하면서.
3: 아니죠. 내가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죠. 지식에 대한 정보가 그, 필요하니까 그렇지. 돈을 주고 요청을 드리는 거지.
2: 만만한 데가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3: 이런 얘기를 좀 차분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0: 차분하게 좀 해줘야 돼요. 하면 예. 아이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학원은 안 바꿔주는 게 좋아요.
2: 네.
0: 이제는 뭐 세 번째잖아요.
2: 네.
0: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도 배우기가 어렵다. AI랑 공부를 좀 해보고 AI랑 공부를 해보고 만약에 너가 배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언제든 얘기하면 학원을 보내주겠다.
3: 그래 AI는 끝까지 참아주겠지. 전원이 끊길 때까지 그냥.
0: 그리고 네가 AI하고 배워보면 아 여기에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네가 느끼게 될 거다.
3: 네.
0: 왜냐하면 네가 뭐 숙제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널 야단치지도 않을 거고 굳이 뭐 네가 수업 태도에서 AI한테 시키고 나서 이렇게 졸고 있다고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뭐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무엇이 도움이 될지는 네가 겪어봐야 알 거라고
3: AI는
0: 생각한다고
3: 뭐 좋은 말만 살살 해가면서
1: 그러니까요 뭐. 어떨땐 진짜 답답해 진짜 진짜 기계는 기계구나
3: 아 그랬군요 아 그러셨군요
1: 뭐 충분히 이런 이해합니다
3: 그거보다는 그래도 진짜 선생님한테 그래요. 가서 직접 배우는 게 훨씬 나으니까
1: 내년 되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0: 예. 네.
3: 그래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할 건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0: 두 가지 사실 뭐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건지 또 네가 싫어할 수는 있지만 무례하게 행동할 권리는 없다는 거지.
1: 그게 확실한
0: 두 가지 무례하게 할 확실하게 아이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2: 그래요.
3: 무례하게 굴 권리는
1: 명심,
3: 너한테 없다.
1: 명심. 네.
3: 자 이제 다음 사연 또 소개할까요?
1: 네, 연령대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요 20살 대학교 2학년인 자녀 때문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올해 20살인 딸아이가 있습니다. 빠른 생일이라 대학교 2학년인데 올해는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와 있습니다. 밤에 보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자길래 물어보니 음악을 안 틀면 잠을 잘 못 잔다며 밤새 틀어놓고 자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3 때 공부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곤 했습니다. 딸은 작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갔는데 공부가 힘들었는지 ADHD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중력 저하 그런 게 증상이라고요. 검사를 받아보니 ADHD가 맞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세 곳이나 더 다녀봤지만 결과는 같았고 지금 약을 복용한 지 1년 정도 되어갑니다. 내년에 다시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해야 하는데 걱정만 앞섭니다. 아이가 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임신 초에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기계를 조작하다 크게 놀라고 무서웠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받은 충격이 아이한테 영향을 준 건 아닌지 모든 게 제 잘못 같고 마음만 졸이게 됩니다. 불면증도 있어서 가끔 수면제나 편의점에서 멜라토닌을 사서 먹는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을지도 걱정이에요. 어릴 땐 전혀 산만하지 않고 잘 기다리고 참기도 잘했는데 그때도 증상

0: 있었던 걸 제가 몰랐던 걸까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속 시원한 답이 없어 답답합니다. 올해 집에 내려와 머물면서 방을 너무 안 치워서 엉망인 걸 보니 남편이 2시간 동안 밖에서 화를 사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는 규율 때문인지 잘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끔 방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은 말끔히 하고 다니는데 방은 엉망이고 딸에는 이것도 ADHD 증상이라고 하네요. 남편은 딸이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할까요? 요새는 딸아이 눈치만 보며 화가 올라와도 꾹 참고만 있습니다.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자, 성인이 된 대학생 딸인데요. ADHD. 네. 근데 또 어머님 또 그 생각 하시는 거야.
2: 내가 잘못 했을 때
1: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2: 아유, 엄마는 참 그런다.
1: 그러게.
2: 근데 증상만 보면요. 음악 틀고 자고 방 화장은 깨끗하게 하는데 방은 오만 난장판인 거는 네. 한 99%의 여대생이.
1: 제 여동생도 그런 거 같아요.
3: 아, 그래요?
2: 저도 그랬고. 오, 예.
3: 근데 저는 이게 네. 궁금해요. 어릴 때 ADHD가 아니었는데 네. 성인이 되면서 ADHD가 될 수도 있는가요?
4: 뭐 그런 경우가 드물게는 있어요.
3: 아, 네.
4: 드물게 있는데 드물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네네. 여자아이들 ADHD는 조금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 중에도 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부산하진 않거든요. 막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건드리고 옆에 하고 자꾸 시비가 붙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재미없는 공부할 때면은 이제 시작하는 게 좀 잘 안 되고 하다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그래도 몰아서는 좀 하고 뭐 일정이나 뭐 준비물 같은 거는 조금 누가 챙겨줘야지 잘하지 안 챙겨주면 자꾸 좀 구멍이
2: 꼭 빼먹고
4: 예 생기고 요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 근데 예. 저 포함 많은 분들이 난데 이러실 겁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저 그냥 그게 그 사춘기 소녀의 명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공부 집중 잘 안 되고
1: 딴 생각 많고.
2: 예.
4: 아니 뭐 공부가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 예. 안 할 이유는 많죠.
4: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직접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1: 네. 네. 본인 스스로. 네.
4: 본인 스스로 갔잖아요. 본인 스스로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한 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서 가서 해결책을 나름 찾은 거죠. 이제 그래서 아 이게 ADHD구나. ADHD여서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딸아이가 스스로 스스로 어떤 길을 찾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을 좀 그렇죠. 해주면서
4: 그리고 ADHD에서 이제 엄마도 엄마도 한번 요즘 정보가 참 많습니다. 성인 ADHD에 대한 정보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문제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찾아보고 같이 그 얘기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ADHD의 방 치우기에 대해서도 주제로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 방을 못 치우는 게 ADHD 아이들의 아주 특징이거든요. 이 아이도 꾸준히 방을 못 치웠어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도 방을 못 치웠고
2: 한결같이.
4: 한결같이. 그러니까 약간 이 친구가 ADHD 성향은 좀 있는 거죠. 화장은 근데 어떻게 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화장은 그래도.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한 거예요. 방 치우기는 약간 훨씬 복잡해요.
2: 티가 안 나잖아.
4: 거기다가 보상이 없어요.
2: 그렇지.
4: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ADHD 아이들은 방 치우는 개념도 조금 달라요. 애들이 시각적으로 자기가 어떤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늘어놓기를 바래요.
2: 맞아요.
4: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경우가
2: 진열해
4: 많거든요.
2: 진열해 놓고 쓰고 싶어요.
4: 예, 그걸 모르고 자꾸 집어넣는 부모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2: 맞아요.
1: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우리 따님의 모습을 응원해 주시면 되겠네요.
4: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이제 부모님도 ADHD의 방치효과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한 다음에 같이 얘기해 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2: 수면제나
1: 있으신데.
2: 또
4: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건 괜찮은데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는 게 썩 좋지는 않죠. 네. 그건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 좀 해봐. 수면제 꼭 써야 되는지 이렇게. ADHD를 잘 안다면 이런 조언을 할 것 같아요.
1: 네, 네. 그 정도 조언까지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오늘도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7: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8: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자,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동심 퀴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7: 왁부볼. 네.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왁부볼이었습니다.
8: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7: 네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어요.
8: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연에서 색을 얻고 그 색으로 새롭게 물들이는 작업, 천연염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그대로 천에 옮겨지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노란꽃 금잔화에서는 황금빛을 얻고, 초록빛 쪽잎에선 푸른빛을, 까만색 흑미에서는 보랏빛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어떤 색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어날지, 그 빛이 내 삶을 얼마나 곱게 물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답...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SA.
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 대홍수 사망자가 39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 수도 1,400명 이상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실종자는 네팔에서 517명, 중국에서 260명, 모두 777명으로 집계됐는데 중국 정부는 네팔 지역 중국인 실종자를 네팔 정부 발표치 24명보다 많은 100여 명으로 발표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AFP통신은 이중국적자 중복 집계, 발견된 시신과 실종자 명단 대조 과정에 따라 집계 수치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가 티베트 홍수 피해 구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이 중국 티베트 지룡현 국경 검문소를 덮친 산사태 장면을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들이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검열됐습니다. 지룡 지역에서는 550명 이상이 실종되고 3명이 사망했지만 당국은 마을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국제 티베트 캠페인은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로 주민들이 피해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구조에 필요한 정보가 가족과 구조 요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이 JTBC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채권 신고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6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순찰 병력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은 비무장지대 불모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 가까이 조성된 전술도로를 지나다니며 일부 지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4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10차례,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93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음 주 중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안정 대책에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축 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계획이 담깁니다. 어제 밤 11시 45분쯤 서울 서초 뱅뱅 사거리에서 마세라티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택시 등 다섯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기사와 행인 등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북과 충청 등 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 대구, 전남 남해안 최대 80mm, 충남 70mm, 제주 산지는 최대 60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25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유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으로 가는 배는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남쪽 항로를 이용하지만 이 배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북쪽 길을 택했는데요.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극지연구소 진경 박사와 함께 북극 항로는 어떤 길인지, 우리나라가 이 항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싸이의 뉴페이스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3: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2: 복권도 과학이고요.
3: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2: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3: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2: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극지연구소의 진경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저희가 뵌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그동안 우리 극학로 시범문항을 저도 기대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북극학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북극항로는 어떤 항로를 북극항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2: 네, 북극항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북극해를 지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바닷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를 지나 인도양으로 내려가고 또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올라가는 길을 주로 이용합니다. 네. 그런데 북극항로는 반대로 부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링해협을 통과한 뒤에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1: 예.
2: 특히 이번 펜스타 아크로호가 이용하는 것은 러시아 북쪽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항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도를 이렇게 앱이나 이런 걸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베링해협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알래스카, 이게
2: 네.
1: 예, 아메리카 대륙 맨 위쪽에 왼쪽으로 살짝 서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러시아의 동쪽 끝에 되게 좁은 해협이 하나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예,
1: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2: 그런데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에서는 북극이 굉장히 넓잖아요.
2: 네.
1: 위쪽이.
2: 네.
1: 그래가지고 오히려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왜 북극항로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2: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는 길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1: 네.
2: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갔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가 되는데 반대로 북동항로를 따라서 로테르담으로 가면 13,000 킬로미터 정도로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항 거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는 북극을 이 동그란 부분을 넓게 펼쳐놔가지고
2: 맞습니다.
1: 북극이 실제로는 되게 가까운데 북극을
2: 네네.
1: 지나면 근데
2: 맞아요.
1: 펼쳐놔가지고 뭐라 넓게 보이는 길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2: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도 북극을 이렇게 지나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1: 네.
2: 동일한 원리로 백길도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아까 북동항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극항로도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백길이 있는 걸까요?
2: 네.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1: 네.
2: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북동항로예요. 러시아 시베리아 북쪽 해안을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이고요.
1: 예.
2: 두 번째는 캐나다 북극 제도 사이를 지나는 북서항로인데요.
1: 북서항로. 예.
2: 예. 아시아에서 북미 동부나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북극점 부근, 북극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북극횡단항로입니다.
1: 네.
2: 다만 이 북극횡단항로는 아직 해빙하고 운항 여건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상업항로라고 하긴 어렵고요.
1: 네.
2: 또 북서항로도 캐나다 하고 그린란드 북부 얼음이 상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1: 네.
2: 현재 현실적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연안을 지나는 북동항로예요.
1: 지금 북동항로가 그러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에 또 중동 쪽에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고 하면은 그쪽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있어서 북동항로로 돌아가면은 훨씬 더 가깝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좀 유리한 그런 면이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북극을 통과하는 바닷길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북극항로는 언제, 왜 처음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2: 사실 북극항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는 더 짧은 바닷길을 찾기 시작한 대항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예.
2: 당시 유럽 열강들이 기존에는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이렇게 돌아서 아시아로 가는 기존 항로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뭐 유라시아 대륙 북쪽이나 북아메리카 북쪽을 통과하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1: 예.
2: 15세기 말에는 이미 북서 항로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16세기 이후에는 북동 항로를 찾기 위한 탐험도 본격화되어서요. 이후 수백 년 동안에 많은 탐험가가 도전했지만 사실 가장 큰 장벽은 얼음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랬겠네요. 근데 15세기 말부터 북극 항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처음 북극 항로를 실제로 통과한 거는 최근인가요?
2: 사실 아니고요. 어떤 항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북동 항로를 최초로 완전히 통과한 사람은 스웨덴의 탐험가 아돌프 에리크 노르덴 쉘드 남작이에요. 네. 베가호라는 배를 타고 1878년에 출발해서 중간에 얼음에 갇혀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1879년에 베링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또 북서항로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요하호를 타고 1903년부터 1906년까지 항해해서 최초로 전 구간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1: 1878년에 북극항로를 처음 항해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항로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얼음에 갇혀 있다가 네. 건넜다고요?
2: 네네.
1: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2: 사실 겨울에 얼음이 완전히 얼었을 때는 그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머물렀다가 이듬해에 통과를 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뭐 물류의 이동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1: 그러니까 북극도 여름에는 조금 맞습니다. 물이 되고 네. 그 외에 겨울의 시기에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네네. 거기가 다 항로가 막힌다 이런 뜻이겠군요.
2: 네, 맞아요. 현재에도 사실 한 7월에서 한 11월까지는 좀 네. 얼음이 녹아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이제 북동 항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 이후에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얼음이 얼어 있는 구간이 더 많고 그 시기가 더 많고 네, 녹아 있는 시기가 더 짧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지금처럼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예요? 아니면은 그때는 그냥 찾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건 좀 시기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2: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기술 발달하고 해빙의 상황에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네.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정말 이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항로로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은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얼마 안 됐네요.
2: 네, 네, 맞아요. 가장 큰 이유는 북극해의 온난화가 워낙에 빨라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발생을 얼음의 감소이고요. 예. 여름철에 바다를 덮고 있던 얼음의 면적과 두께가 줄면서 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 기간하고 공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아시아하고 유럽 간의 물동량도 많이 증가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웨즈 운하 같은 기존 항로의 어떤 병목 위험이라든지 공급만 다변화 필요성까지 겹치면서 북극 항로가 단순한 탐험의 길에서 실제 물류 항로 후보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1: 말씀 듣다 보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좀 네. 얼음이 녹으면서 네네. 그쪽을 이용할 이유가 생겼다. 네. 그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북극항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게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거리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2: 네, 실제로 출발지하고 목적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보통 부산하고 로테르담 예를 들면 정부가 제시한 수치에 기반하면 이제 스웨즈 항로 약 2만 킬로미터에 비해서

0: 북동항로는 약 13,000km로 35% 정도 짧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요. 수 있고요. 예. 예. 또 운항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항해 기간도 한 열흘 안팎 이상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거리가 35% 항해 기간도 그 정도로 짧아진다 그러면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예. 이점이 있을까요?
0: 사실 배가 움직이는 거리가 짧아지면 가장 먼저 이제 연료 사용량하고 그렇죠. 네. 운항 일수를 줄일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네. 또 배 한 척이 한번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이제 동일한 선박으로 1년에 더 많은 항차를 운항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경제적 효과를 꼭 운임만으로 볼 필요는 없고 수해지 운하나 홍해처럼 어떤 특정 지역의 분쟁이나 사고 때문에 네. 기존 항로가 막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공급망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전략적 가치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것은 그냥 기존에 생각하던 비용만 생각하면 될 텐데 네. 북극 항로를 간다 그러면 뭐 얼음도 깨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거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거리가 30% 뭐 35% 줄어들었으니까 운송비도 네. 그만큼 싸진다 하고 계산하면 안 되고요. 네. 북극해를 운항하려면 먼저 내빙 성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하고
1: 내빙 성능.
0: 예. 아. 극지 운항 교육을 받은 선원. 그다음에 얼음과 기상에 대한 전문 정보도 필요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쇄빙선 지원이나 이제 아이스 파일럿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고 러시아 북동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와 항행 지원 등에 따른 절차와 비용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제 러시아 북극해 항로 당국은 운항 허가 절차와 쇄빙선 지원 요율 등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극 항로의 경제성은 줄어드는 거리와 시간의 이익 이런 추가 비용보다 더 큰가를 좀 따져봐야 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운항의 중요한 목적도 실제 운항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쇄빙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쇄빙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0: 네, 저 쇄빙선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얼음을 깨면서 길을 만드는 배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배가 이제 앞쪽 뾰족한 선수로 이렇게 물을 가르면서 간다면 쇄빙선은 튼튼한 선체를 이용해서 얼음 위로 일부 올라탄 다음에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깨뜨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1: 아, 앞에 무슨 뭐 갈코리나 뭐 이런 것들로 깨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무게로 깨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 상선이 이제 뒤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물길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극지연구소가 운영하는 쇄빙 연구선 아라운호가 있는데요. 예. 아라운호는 단순히 길을 만드는 쇄빙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얼음을 깨고 이동하면서 뭐 해양, 대기, 생물 지질 등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1: 이 얼음을 깨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북극에 있는 그 북극해에 있는 얼음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것을 네. 깰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름에는 길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러면 얼음이 굉장히 얇아져가지고 깰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0: 그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은 네네. 것이 뭐 굉장히 두꺼운 얼음을 일부러 깨면서 간다기보다는
1: 뭐 불가능할 네, 것 같다는
0: 맞아요. 조금 깰 수 있는 얼음들 왜냐하면 그 쇄빙선하고에 따라서 또 깰 수 있는 얼음의 두께가 전부 좀 다르거든요. 예,
1: 두껍게 깨려면은 더 무거운 배가 필요하거나 예, 뭐 그런 식의 이유가 예. 있겠죠. 예. 예,
0: 그래서 이제 쇄빙선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이제 실제로 운항하는 선박의 내빙 등급이나 이제 해당 해역의 얼음 상태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적고 뭐 선박 자체의 내빙 능력으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으면 사실 쇄빙선 없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얼음이 두껍거나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쇄빙선이 앞에서 항로를 열어주는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 펜스타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쇄빙선 에스코트 없이
1: 네.
0: 북동항로를 통과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 이 배가 내빙 성능을 갖추고 있고 실시간 아이스 차트하고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항로를 결정해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미리 어느 쪽에 얼음이 전혀 없는 구간인지가 다 파악이 돼야 되겠군요.
0: 예, 맞습니다. 예. 예.
1: 아까 아이스 파일럿이라는 네네. 것도 필요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요거는 또 어떤
0: 예, 아이스 파일럿은 사실 이렇게 얼음이 있는 이제 북극해와 같은 환경에서 네. 이제 배 길을 인도해 주는 도선사 이고요. 아. 예, 뭐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스 파일럿을 필수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항해할 때 도선사분들은 항로 정해진 길을 잘 방향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길을 찾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가 얼음이 덜 얼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하시겠군요. 네.
0: 그래서 사실 전문 교육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새로운 길이니까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바다 얼음을 떠다니는 곳, 바다 얼음이 떠다니는 곳을 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다를 항해할 때는 때랑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말씀 계속 들어보면.
0: 네.
1: 북극해를 항해하는 선박, 그러니까 쇄빙선 말고 그 뒤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 선박의 경우에도 일반 선박과 혹시 다를까요?
0: 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얼음하고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할 것 같아요.
1: 네.
0: 얼음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선체가 일반 선박보다는 튼튼하게 보강되어 있고 또 선박마다 이제 어느 정도 얼음 조건에서 운항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내빙 등급, 아이스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1: 네.
0: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추진기나 방향타 같은 장비도 얼음과의 접촉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어야
1: 예.
0: 되고요. 또 극심한 추위 때문에 장비가 얼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 뭐 기계 소방 구명 장비 같은 것도 극지 환경에 맞는 성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해사 기구인 IMO에서는 이런 극지 운항에 필요한 안전 환경 기준을 폴라코드 극지 선박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의 구조와 장비뿐만 아니라
1: 네.
0: 뭐 운항 계획, 선원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기준까지 모두 포함한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항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조과학 극지연구소 진경 박사와 함께 북극 항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극지연구소 진경 박사와 함께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네. 사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단연 러시아인데요.
6: 러시아요, 예. 예,
7: 현실적으로 상업성이 가장 높은 북동항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북쪽 연안을 지나기 때문이고요. 러시아는 항만뿐만 아니라 원자력 쇄빙선을 포함한 쇄빙선단, 또 항행정보, 부조체계 등을 구축하면서 네. 북극해 항로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개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또 북극 항로를 유럽과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망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도 있고요.
6: 네, 중국은 북극이랑은 다 있진 않잖아요.
7: 네, 다 있진 않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극해를 대체 항로로서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예. 하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6: 예. 맞닿아 있는 나라는 러시아, 네. 캐나다, 미국은 네. 알래스카 때문에 또 북극이랑 맞닿아 있고. 그럼 자기들 나라랑 가까운 곳에 북극 항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항로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 네. 움직임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7: 네.
6: 우리가 남극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국가들끼리 이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뭐 개발하는 경우에 연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이렇게 서로 예, 공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7: 네네.
6: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약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7: 사실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6: 네.
7: 왜냐하면 이제 북극권에는 지금 8개의 나라가 사실 위치해 있고요. 각 나라의 입장이 북극 항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나라이지만 예. 이외의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다기보다는 북극해의 어떤 환경 보호 쪽으로 관심이 많고요.
6: 네네.
7: 그래서 좀 러시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6: 그렇군요. 국가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 주장들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러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주변 국가의 허가를 받거나 비용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협비도 있어야 될까요?
7: 네. 이것도 또 어떤 항로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제도가 다른데요.
6: 네.
7: 북동 항로 가운데 러시아가 관리하는 수역을 운항하려면 사실 러시아 당국의 운항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6: 아.
7: 필요하면 뭐 쇄빙선 지원이나 아이스 파일럿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노드레그라고 하는 선박 교통 관리 체계의 운항 계획과 위치를 보고해야 하는 이런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도 항로는 지도에서는 사실 이제 선 하나를 긋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국가의 영역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뭐 국제법, 연안국 규정, 보험, 제재 문제까지 모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6: 그러니까 북극이 아닌 바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를 생각해 보면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공해, 각 나라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런 바다들이 있잖아요. 네네. 북극도 마찬가지로 그런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그런 범위들이 있을까요?
7: 네, 맞아요. 북극권 국가들에 따라서 당연히 그 이의지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것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어떤 이제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그럼 그 나라들하고 가까이 있는 항로가 아닌 항로로 이렇게 가려 그러면 거기는 또 북극 근처라서 얼음이 다 얼어 있어서 거기로는 쉽지가 않고
7: 현재는 쉽지가 않지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북극 횡단 항로가 사실은 이제 공해를 거의 대부분 지나는 그런 항로인데 지금은 얼음이 여름에도 많이 얼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업 선박이 운항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6: 그래서 이제 대륙에 가까운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될 테고요. 알겠습니다. 북극해에 바다 얼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계절이랑 날씨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뭐 상태도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근데 운항할 때 항로랑 출항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7: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해빙, 즉 바다 얼음의 상태이에요.
6: 그렇겠죠.
7: 중요한 것이 이제 얼음이 단순히 있다 없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얼음의 두께, 뭐 밀집도, 오래된 얼음인지 새로 생긴 얼음인지 또 바람하고 해류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고요.
6: 오래된 얼음인지 새로 생긴 얼음인지는 왜 판단을 해요?
7: 네, 사실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 바다 위에 얼음이 얼어있는 그런 곳이 북극이잖아요. 북극해 얼음 중에 일부는 나이가 4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얼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녹지 않고 이제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이런 얼음들이 있습니다.
6: 오래되면 단단해지는군요.
7: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지역에 배가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 매년 생겼다가 녹고 이런 얼음 지역은 조금 얼음을 끼기가 수월한 반면에 오래된 얼음이 있는 지역은 얼음을 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6: 오래될수록 단단해진다라는 것도 또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얼음의 두께라는 생각이 드네요.
7: 네. 그래서 이제 출항 전에 장기적인 해빙 전망을 본 다음에 큰 일정을 잡고 실제 운항 중에는 뭐 위성 영상이라든지 아이스 차트, 기상 예보, 또 해류와 파랑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항로를 수정해서 운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뭐 우회하거나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항 결정일 수 있고요. 그래서 IMO 같은 경우에도 극지 항해 계획에서 얼음과 빙산, 안개, 압력빙 등의 상황을 이렇게 고려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0: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한 때랑 비슷하군요.
1: 예. 특히 이제 극지연구소의 새빙연구소는 아라온호가 2009년도에 취향을 했는데 네. 그 이후부터 북극해 환경연구가 축적이 될 수 있었고요. 특히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확보를 했고요. 또 같은 해 정부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북극 항로 활용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이사회 옵저버라는 건 또 어떤 네. 역할이에요?
1: 사실 북극이사회 회원국은 네. 북극권에 위치해 있는 8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북극권 밖에 있으면서도 이제 옵서버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13개국 정도 되는데 예. 이 옵서버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실무그룹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연구 과학 협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0: 북극이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요?
1: 북극이사회에서는 북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정책, 산업,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서로 공동의 관심사를 토의하고 또 뭐
0: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예. 역할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항로를 결정하는데 북극이사회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까요?
1: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요. 아. 항로를 다루진 않고 있지만 북극 항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뭐 IMO에서 운영하고 있는 폴라코드 같은 경우에도 네. 북극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킹그룹 중에 뭐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라든지 네, 네. 뭐 그런 다양한 워킹그룹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규칙이나 법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북극권에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실 어떤 다루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이사회가 그런 것들을 논의한다면 네. 북극에 한해서 북극 문제의 거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북극 이사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과거에도 북극 항로로 선박을 운행한 적이 있어요?
1: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시범 운항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할 네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13년도에 현대 글로비스가 한국 선사 최초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네. 스웨덴 스테나 해운의 내빙 유조선 스테나 폴라리스를 빌려가지고 러시아 우스트루가 향해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4만 4천 톤을 싣고 북극해를 거쳐서 광양항까지 운송을 했는데요. 예. 뭐 당시 한 1만 5천 킬로미터를 35일 정도에 운항했다고 해요. 뭐 이후에도 석유화학 기자재 등의 벌크 화물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의 운송이 수차례 진행이 되었었는데 따라서 이제 올해 펜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운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한국 최초의 북극 항로 운항이 아니라 국내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동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컨테이너선이 따로 움직였다라는 건 어떤 별다른 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컨테이너선이 일반 벌크선하고 좀 다른데요. 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매주 특정 요일에 들어오고 나가는 식으로 굉장히 일정한 어떤 안정성과 정시성이 중요한 그런 방식의 물류 수단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상업적인 가능성을 더 보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0: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시험 운항이다 이렇게 볼 수
1: 네,
0: 있을 것
1: 맞습니다.
0: 같은데
1: 네네.
0: 그럼 이전에 2013년 현대? 에서 시작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도들에서는 어떤 성과를 봤을까요? 이게 항로로 북극 항로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거나 뭐 이런 결론들을 내렸는지가 궁금해요.
1: 네, 그때도 사실 경제성 일부는 확인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얼음의 상황이 또 그때 2014년도하고 지금 2026년도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사실 2014년도보다 13년이 지난 지금 훨씬 좀 더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0: 지구온난화 때문에.
1: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북극 환경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그 항로가 이제 그 활용 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좀 이렇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 8월 22일에 있었던 펜스타 아크로호 네. 이 시범 운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일정이었는지 지금 네. 가고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0: 출발을 했으니까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펜스타 아크로호는 이제 2,758 TEU급 컨테이너선인데요. 네. 8월 22일 부산 신항에서 출항을 했고 동해와 오호츠크의 베링 해협을 지나서 네. 8월 30일경에 북극 해역에 진입을 하고 9월 7일경에 북극 해역을 통과할 그 예정에 있어요. 예. 이후에 이제 영국 펠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을 할 예정이고요.

0: 그리고 다시 북동항로를 거꾸로 지나서 부산으로 돌아와서 한 10월 5일경에 귀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싣고 가는 거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0: 예, 맞아요. 실제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지금 북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북항로 운항은 뭐 벌크선 내지는 유조선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뭐 화학 제품하고 중고차 등의 실제 화물을 싣고 운항하면서 앞으로 높은 정시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컨테이너 전기 항로로 발전할 수 있을지 경제적 기술적 가능성을 네. 확인하는 의미가 큽니다.
1: 근데 보통 우리가 선박이 이제 물자를 운송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싣고 가는 게 있고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뭐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수입을 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가 비잖아요.
0: 네네.
1: 빈 채로 돌아오는 거는 사실은 운항사로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물자가 있는 거를 실어서 다시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쪽에서 그쪽으로 갈 때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좀 고부가가치 상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싣고 가고 올 때는 좀 뭐라 그래야 돼 원자재 네, 이런 네네. 것들이 많이 싣고 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면 좀 비대칭이 일어나면은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0: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서 지금이 시범 운항인 이유가 네네. 어떤 확실하게 주고받을 물자가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가능한 현재 한번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싣고 운항하면서 이제 시험을 해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실제 상업적으로 네.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시험이군요. 네네. 아 그러면 이번 시험 운항이 갖는 의미는 그런 쪽의 의미가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
0: 사실,
1: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 배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항해가 아니라 실제 물류 사업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시험하는 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운항을 통해서 실제 운항 거리 기간, 뭐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네. 이제 향후에 북극 항로의 경제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에 네. 있고요. 예, 또 하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또 이번 배에는 아라우노에서 극지 운항 경험을 쌓은 항해사가 1등 항해사로 승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극지연구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어떤 극지 운항 경험이 또 실제 상업 항로 개척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새로 관측 장비를 실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0: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상업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과학 탐사를 위한 관측 장비를 많이 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EEG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1: EEG.
0: 예.
1: 배타적
0: 네, 경제수역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네. 실제 공해상에서는 관측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국가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서 관측 활동을 하려면 예. 저희가 적어도 6에서 7개월 전에 그 국가의 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이 우리나라 배가 이제 러시아의 북동 항로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관측 활동을 하려면 과학적인 관측 활동을 하려면 러시아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시범 운항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작업은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일반 선박 같은 경우에도 좀 관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그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이런 선박에 일반적으로 AWS라고 불리우는 이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가지고 예. 자동적으로 이제 기상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실제 관측 자료가 많아야만 그 뭐 날씨라든지 기후 예측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측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이동하는 배음박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선박에도 AWS가 장착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그 배가 어느 지역을 다니든지 크게 제약이 없이 그런 기상 자료를 모아가지고 세계 기상기구에 이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게 가장 큰 주된 목적이고 기상 자료 데이터를 좀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가적인 의미도 예. 있다라는 말씀으로
0: 네,
1: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갔다 와서 성공을 한다 그래도 매번 항로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배의 길이라는 것도 예.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크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0: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음의 어떤 그렇죠. 세밀한 특성, 그 당시의 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가야 한다는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북극 항로가 새로운 기회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당장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뱃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음이 녹는 시기에 네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한계는 아무래도 그 계절적인 요인 요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을 꼽자면 좀 네.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건 얼음에 대한 예측 때문일까요?
0: 예, 맞아요. 예. 네, 북극해 얼음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극해 얼음이 없는 일반 바다가 된 것은 사실 아니고요. 또 해마다 해빙 조건은 달라질 수 있고 또 여름에도 바람하고 해류에 따라서 얼음 갑자기 모일 수가 있고 또 안개, 뭐 폭풍, 낮은 수온도 이렇게 운항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한 예측성으로 좀 극복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것 부분들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항구나 구조 시설이 좀 적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경제적인 부분으로서는 예. 이제 내빙선과 보험, 뭐 국지 운항 전문 인력 등 추가 비용이 좀 소요되. 되는데 예.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도 연안국 규정과 러시아 관련 국제 정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북극 항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을 듣고 나서 이런 우려가 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아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많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북극 환경, 뭐 생태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를 생각하시는, 우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 것과 북극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구 전체를 이제 보호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약간의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극 항로 자체가 온난화 때문에 만들어진 항로라 주목받게 된 항로라고 하니까.
0: 네.
1: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0: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해주셨어요. 네. 이 좀 역설적인 면이 있죠.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줄어들면서 항로가 열리고 있는데 예. 이제 선박 운항이 늘어나면 다시 북극 환경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1: 선박의 매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예. 얼음에 녹아들면
0: 네, 네. 네,
1: 얼음이 반사율이 낮아지고 더 쉽게 녹고 뭐 이런 과학적인 분석들도 예. 있더라고요.
0: 사실 선박에서 나오는 블랙 카본, 검댕이 가 이제 눈이나 얼음 위에 내려앉으면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돼서 얼음을 빨리 녹일 수
1: 빨리
0: 있게
1: 가속화된다면서요?
0: 되고요.
1: 예.
0: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박에서 나오는 수증 소음. 있을 수 있고 예. 또 외래종이 유입됨으로써 북극해 해양 생태계에도 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다음에 또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것이 한번 나면 이제 북극은 춥고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도 어렵고 또 생태계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1: 예.
0: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해사기구 IMO는 폴라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극지 운항 안전과 환경 보호 기준을 두고
1: 예.
0: 특히 2024년 7월부터는 북극해에서 이제 선박의 중유 사용이나 연료용 운반을 금지하는 규정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매연이 적게 나오게 하기
0: 네,
1: 위한 방식이군요.
0: 예, 예. 그래서 사실 북극 항로를 이제 이용 우리나라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용하면서 유로한 국제 규칙들을 잘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네.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위기가 어쩌면 북극 항로라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기회를 또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면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0: 네.
1: 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는 네.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 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가 확인됐다며 기록을 삭제했던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이 장모 씨 가족들의 재신고가 들어오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네 차례나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것입니다. 부 경장은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한 달 뒤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숨진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부경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조회한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전달한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을 구속했습니다. 주소 등 개인정보를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해 사설 탐정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민주당 TV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매일 아침 고정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민주당 TV 아침 방송은 9월 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민주당의 주요 현안과 정책 기조를 다룰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은 대폭 느는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정책 엇박자라며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원 슈퍼 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은 대출 이자의

0: 허리가 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초과 세수를 흥청망청 쓸 국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네팔과의 국경 지역을 강타한 대홍수 이후 추가 홍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수자원부는 어제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새로 형성된 호수에 물이 넘치고 있다며 호수를 막은 장벽이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도 보테쿠시 강이 토사물로 막혀 형성된 호수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JTBC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채권 신고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6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에서 11일 제주 동남방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북과 충청 등 중부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대구, 전남 남해안은 최대 80mm, 충남 70mm, 제주 산지 최대 60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은 31도 등 25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서 지구 온난화를 줄여 나가자는 협정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강대국의 참여가 필수지요. 이 협정을 들락날락한 나라가 있었으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입니다. 오바마 때 들어왔다가 트럼프 1기 때 나갔고 바이든 때 다시 들어왔다가 트럼프 2기 때 다시 나갔습니다. 강대국들이 온실가스를 쏟아내는 동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온실가스를 별로 배출하지 않는 약소국들입니다. 4년 전에 대홍수가 났던 파키스탄이나 이번에 대참사를 겪고 있는 네팔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부에서 현지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을 듣겠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만들어진 구호 앨범에 수록됐던 곡이죠. 대홍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어딘가 안전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네팔 홍수 실종자와 사망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392명, 실종자도 146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고립됐던 우리 국민들은 다행히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지만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는 어제 저희와 연결했던 네팔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문광진 선교사가 홍수 피해 지역 인근을 직접 다녀왔는데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주한 네팔인 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수베디 여거라즈 씨를 통해서 혹시 현지와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베디 여거라즈 씨 나와 계십니까?
2: 네네, 안녕하세요. 수베디입니다.
1: 예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홍수 소식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은 괜찮다는 연락은 다 받으셨습니까?
2: 예예, 저희는 다른 지역 출신이라서 직접은 피해는 없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가족을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예예, 그러면 해당 지역에 가족을 둔 분들도 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2: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소집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한 200명 정도 연락이 됐었고요.
1: 예.
2: 대략 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한 500명 좀 넘지 않을까 싶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 파악이 됐다는 200명은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계신 그 현지 지역 출신의 네팔인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 네,
1: 것이고요.
2: 현지 지역 출신이고 가족과의 연결이 안거나 친척과의 연결이 안 돼 있는 분들입니다.
1: 예, 예. 그러면 그분들도 뭐 백방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현지에 있는 친지분이나 가족분들하고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2: 예예, 아직까지 연락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연락이 안 돼 있고 그런 분들입니다.
1: 예예, 현지 상황은 그러면 지금 그 네팔인 협회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2: 저희가 네팔인 협회 네팔 사무실에서 어제 현장 방문을 다녀왔었고요.
1: 예.
2: 현재 가서 보면은 이제 구호 활동하기가 많이 어렵고 도로나 다리나 이런 걸 없기 때문에
1: 예.
2: 헬기를 통해서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1: 예.
2: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종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조해야 되는 데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1: 예예. 어제 그 조금 이따 연결할 문광진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지가 워낙 그 토사로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구조 헬기에도 착륙할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네팔은
2: 예, 예. 첫 번째는 또 구조 헬기가 한 바퀴 돌고 오는 식으로 되는데 어제는 그나마 조금 더 자리를 잡아서
1: 예.
2: 헬기가 한 800명 정도 어제 구조로 했는 걸 오늘 아침을 수다로 파악을 했었고요.
1: 예.
2: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1: 예예. 예.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그

0: 복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테니까 좀 낫긴 할 텐데.
1: 예.
0: 지금 보시기에도 어떤 그 체계적인 구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시죠?
1: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자체가 모르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도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네, 헬기를 통해서만 지금 없는 구호 활동할 수 있고 실제로 실종자를 찾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거의 다 깔려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몇 명 정도 실종되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과거에도 그 지역은 그렇게 홍수가 좀 나고 그랬었는데 비슷한 형태에.
1: 그럴까 그 산악 지역에서 가끔씩 이런 홍수가 있었었지만 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고 좀 아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내가 전화 통화했었는데 강에서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모르고 보니까 그래도 한 1km 정도는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설마 여기까지 물이 없겠네라는 식으로 그런 집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까지 덮쳐서 이제 한 3-4km 위에까지 물이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는 홍수입니다. 이거는.
0: 조금 아까 통화하셨다는 현재 계신 분은 그 피해 지역에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1: 피해 지역에 집이 있는 분인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거기는 뭐 지금 뭐 전부 도로가 끊겨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1: 들어갈 수도 없고 도로가 끊기고 다리가 끊겨서 사람들이 양쪽에 나눠져 있는데 서로를 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중간에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잘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현지 소식은 들어봤습니다만은 저희도 크게 걱정이 되고 또 한국 분들도 거기서 지금 실종돼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혹시
1: 걱정됐고 이제 커터너 공사하시는 분들이는 그나마 오늘 아침에 300명이 구조가 됐었고요. 터너 안에 계시는 분들이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나 다른 외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네요. 여행객들이
0: 그렇습니다.
1: 아직 그 연락이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또 다른 새로운 얘기가 들려오는지는 우리 저 고모님 통해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수베디 여거라즈 주한 네팔인 협회 고문과 얘기 나눴고요. 지금은 네팔의 산에 있는 기지국 87개가 전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국제 전화는 사실 거의 뭐 불통인 상태고요. 불가피하게 인터넷 전화로 저희가 어저께 연결했던 문광진 선교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카트만두에 계신데 현지에 어저께 들어가려고 했다가 밤에 실패하고 돌아오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이제 가시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지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광진 선교사님 전화 지금 연결돼 있는데 나와 계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문광진 선교사입니다.
0: 제가 지금 그 스피커폰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문 선교사님 그 통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가셨었습니까?
2: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최대 피해 지역들은 지금 도로가 막혀서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래 지역에 물이 모이는 지역인데 지금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트리슐리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보이는 한 100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보시니까.
2: 우선에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지역을 덮어서 지금 포크레인 몇 대가 동원돼서 새롭게 길을 뚫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는 아예 토사가 너무 많고 도로가 아예 보이지 않아서 교통이 재개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저희 손석희 12시 유튜브 채널로는 어제 문광진 선교사께서 현지에 들어가서 드론으로 찍은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드론은 다행히 잘 띄울 수가 있어서 현지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전해주고 계신데 지금 화면 속에서는 온통 토사로 뒤덮인 계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토사의 깊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2: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까지 통제가 돼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갔는데 밟으면 뭐 50cm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지고요. 그 안쪽은 1m, 2m 지역이라서 법인이 들어가서 그걸 다 걷기 전에는 개인이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 아, 예. 아까 여기 네팔은 협회 고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그제보다 어제는 조금 정리가 일부 돼서 헬기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현장에서 헬기 소리도 많이 들리셨죠?
2: 네, 저희가 간 지역이 그 군부대가 있는 지역인데 그 군부대에 지금 구조팀들 헬기들이 내리는 장소입니다.
0: 예예. 예.
2: 예, 그곳에서 하루에 수백 번씩 계속 뜨고 있고요.
0: 예.
2: 어제 통계로는 한 800명이 구조됐는데 그 중에 헬기로만 600명 이상이 구조된 걸로 저희는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다만 지금 그 우리 일하러 간 분들에 대한 소식이 아직 없어서 현재에서도 들리는 바가 없죠?
2: 현재에서는 저희가 있는 동안에 헬기도 계속 두 분 두 분 이렇게 이송을 하면서 남아 계셨던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철수한 것을 확인했고요.
0: 예예, 예. 그건 어제 이미 소식이 예. 전해지긴 했습니다.
2: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0: 예.
2: 그 터널 쪽에 지금 남은 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
0: 예.
2: 명확하게 확인은 현재 상황은 어렵습니다.
0: 아, 그 터널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그 안전지대일 수는 있는데 다만 거기까지 이제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2: 네, 현지인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예. 계속 구조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0: 예.
2: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몇 명인지 확인이 정확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지금 그 손석희 12시 유튜브 채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 선교사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찍어오신 드론으로 찍어오신 현지의 상황이 쭉 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기서 보실 수는 없겠으나 토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온 지역에 드문드문 그 건물들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어느 지역입니까?
2: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주가 내려와서 마지막에 합류되는 예. 트리슐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산간에 사고가 난 지역은 다시 34km를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0: 예예. 예. 그러면 그 더 위쪽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겠군요.
2: 예, 그 위쪽은 현재 상황으로는 도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0: 예.
2: 일부 현지인들은 산길을 걸어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0: 예.
2: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 마을 상황이나 조난자들, 실종자들을 계속 정부에게 정보를 예. 주면 그 내용들이 계속 등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이번에 사고가 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노동자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2: 네네. 어제 방문했을 때 그 건설 현장에 있었던 피난한 현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예, 그게 남동 건설 현장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거기 있었을 텐데 혹시 네팔 노동자가 전해준 소식은 없습니까?
2: 네팔 노동자의 경우 일상적인 일을 서로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중에
0: 예.
2: 갑자기 경고도 없이 물살이 내려와서 피할 수 있는 쪽 사람들은 산으로 조금 올라가서 피할 수 있었는데
0: 예.
2: 반대편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피한 사람들은 고립이 돼 있었고 그 고립된 사람들은 구조를 계속 기다려서
0: 예.
2: 한국인들과 현지인들이 지금 계속 구조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하여간 우리 그 일하러 가신 분들도 빨리 좀 어떤 그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데 현재 상황이 워낙 이렇게 어려우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 문 선교사께서 현장을 뭐 바로 그 현장은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드론으로까지 찍어가지고 오셨는데 직접 보시고 나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2: 오늘 국제통신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네팔은 산간에 기지국을 만드는데
0: 예.
2: 그 기지국들이 지금 전기가 끊겨서 배터리들이 충전이 안 돼서 지금 기지국이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래서 통신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고 도로가 이게 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0: 예.
2: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0: 예.
2: 수도관이 끊겨서 식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식수
2: 그래서 정부 쪽에서
0: 예,
2: 식수를 위해서 생수 차들을 보내주긴 한데 그것이
0: 예.
2: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0: 게다가 또 들어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뭐 지금으로선 예를 들면 그 식수도 헬기로 뭐 좀 운

0: 배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지금은 그 고립자를 구하는데 헬기가 더 굉장히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예상만 하자면 그렇겠죠?
1: 예, 헬기는 지금 구조자, 조난자들이나 고립돼 있는 사람들 구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0: 예.
1: 실종자 수색은 그 하천을 따라서 군경이 지금 13,000명이 동원되어서
0: 예.
1: 육안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0: 아.
1: 실종자 수색을 하고, 하류 쪽에서는 실종자가 보이면 해수를 하는 작업까지 지금 군경이 지금 동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그 2차 홍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심각성으로 보고 있습니까?
1: 첫 번째 떨어졌던 빙하보다 남은 게 조금 더 양이 적다고 하긴 하는데,
0: 예.
1: 현지에서는 이게 부풀러져서 두 배도 된다, 열 배도 올 거다, 이렇게 루머가 돌고 있어서
0: 아, 예.
1: 현지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0: 예. 아, 그렇겠군요. 대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여러 가지 루머도 돌게 마련인데, 그러나 실제로 또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자, 시간은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안전하게 아마 또 가실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문광진 현지의 선교사 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예, 손석희 12시 2부 국제뉴스 전해드리죠.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5: 8월 28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내년 매출 월간은 44% 정도 상승을 예상했는데 젠슨 황은 70%로 늘리겠다고 장담했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8.7% 뛰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재는 이미 어제 반영된 데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긴축 경계감이 퍼진 탓일까요? 이번 주 초 파키스탄 총사령관에 이어 어제는 카타르 총리도 이란에 갔습니다. 중재국으로서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지 오늘이 딱 6개월 되는 날이네요. 2001년 9.11 테러, 벌써 25년이 됐는데요.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파키스탄에서 사살됐지만 실제 9.11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 일명 KSM,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뒤 2006년부터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돼 있는데요. KSM에 대한 재판이 9.11 테러 27년 만인 2028년 6월에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가 봅니다. 캐나다와 관세 전쟁 중인 트럼프가 캐나다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레이크 아메리카,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타리오호가 캐나다의 것만은 아니다. 미국 뉴욕주와도 걸쳐 있다는 건데요. 물론

0: 이건 미국 정부 내에서만 통용됩니다. 캐나다 정부나 국제기구에는 새로운 명칭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미국 전력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변압기 등 외국산 장비와 이를 제어하는 디지털 요소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 장비를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품에 대한 고강도 관세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세 생각 안 하려면 그냥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되겠죠. SK하이닉스는 2029년 하반기에 양산의 목표로 어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HBM 생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오늘 키워드는 미국 잭슨 홀 미팅입니다. 잭슨 홀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산골짜기 지역인데요. 여기 그 국립공원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랜티턴 국립공원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 가운데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매년 8월 말이면 이 그랜티턴 국립공원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모이는데 이 행사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줄여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용한 산골 행사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매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나오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복잡한 만큼 케빈 워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6: 어제 그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 뒤에 곧바로 그리로 갔습니다.
7: 아, 네.
6: 잭슨 홀로. 가기 전에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두 달 연속으로 올렸는데.
7: 네.
6: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25bp 올렸고요.
6: 예.
7: 이게 두 달 연속으로 올린 건데 두 달 연속으로 올린 게 세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6: 예.
7: 지금 금리 결정에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6: 물가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나 보죠?
7: 물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이 좋아요. 그래서
6: 예.
7: 만약에 성장이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좀 누구나 부담스러웠을
6: 그렇죠.
7: 것 같은데.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성장률 전망을 같이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이 올해 2.6% 성장할 거다 해서
6: 예.
7: 3.3%로 좀 많이 올려 잡았습니다.
6: 근래 보기 드문 수치인 것 같은데요.
7: 예, 그리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도 높지만 성장이 좋아서 경제가 뜨거워지면서 금리를 조금 두 달 연속 올렸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 예.
7: 특히 우리도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그때 신현송 총재께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 않겠다. 그러니까
6: 예.
7: 지금 금리 인상을 연속적 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6: 선제적으로 지금, 올렸다는 얘기죠.
7: 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되지 않기 가래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6: 예.
7: 지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6: 일단 뭐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7: 네.
6: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7: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많이 놀라진 않았었고요.
6: 예, 예.
7: 연속 인상에 대해서도 전망들이 있었던 터라 격하게는 반응하지 않았고 사실은 이번 주에 미국이나 일본의 금리 인상도 중요했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6: 예,
7: 잘 나올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줄까가 더 중요했는데
6: 예.
7: 실적도 잘 나왔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뻗어나갈 거다. AI 돈 벌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오늘은 좀 하락하지만
6: 예.
7: 이번 주 내내로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6: 예, 예. 어제 그 얘기는 뭐 고란 기자하고도 했습니다만
7: 예.
6: 일단 뭐 상황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7: 네.
6: 잭슨 홀 미팅 이게 오늘 본론이기도 한데
7: 네.
6: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7: 사실은 우리가 경제 관련된 회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경제 포럼이 예. 있을 것 같고 요 잭슨홀 미팅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다루는 폭으로 보나 나오시는 분들의 범위로 보나 다보스 포럼이 사실은 더 그죠. 무게가 있어요. 예. 뭐 기후, 지정학, AI 모든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요. 그런데 세계 경제 뭐 한국 경제도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사도 그리고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에서 금융의 비중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잭슨홀 미팅이 그냥 중앙은행들 행장들의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모임이었던 성격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상암동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0: 네,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제된 회의랄까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도 하고 정제된 회의의 결과를 보는데 이 잭슨 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모임이거든요. 공식적인 예. 회의라기보다는 원래는 모임이었었고 미팅이기 때문에 예, 예. 물론 정제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은 더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회의로 성격은 좀 다릅니다.
1: 복장도 편하게 입는다면서요?
0: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어떤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들이 있을 텐데
1: 예, 예.
0: 아주 좋은 배경에 청바지를 입고 자켓은 입었지만 그런 중앙인들 총재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을
1: 예.
0: 겁니다.
1: 그럼 뭐 워낙 거긴 또 경치도 좋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0: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1: 예, 휴양지 같은 곳이라서.
0: 네.
1: 아무튼 잭슨 홀 미팅이 지금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되긴 했는데 처음 시작은 뭐 경제 회의는 아니었다고요. 본격적인 네. 건 아니었다고.
0: 이게 197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 예.
0: 맨 처음에는 농업학술대회였어요.
1: 농업학술대회.
0: 예, 그래서 예. 세계 농업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농업학술대회로 시작했는데 1982년도에 당시에 연준의 총재를 했었던 볼커 의장이 참석하면서
1: 예.
0: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아, 불과 4년 만이네요.
0: 예. 예. 볼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1: 예.
0: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970년대에는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고
1: 예.
0: 누가 과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볼커 의장이 20%까지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 예.
0: 결국은 이 물가를 잡았다. 네, 최종적으로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했었고
1: 예.
0: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잭슨 홀 미팅에 참석을 하면서 이 회의가 국제적인 회의로 부상을 하게 됐고요.
1: 예.
0: 하나 재미있는 일화로는 이 볼커 의장은 사실은 외부적인 언론 접촉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이었대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분이 금리 결정은 굉장히 대범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었다라는
1: 예.
0: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전격적으로 이 잭슨 홀 미팅에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신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1: 그러면 호수가 아주 크니까.
0: 예, 그래서 그러면 예. 이분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예, 물이 좋다라고
1: 예.
0: 하면서 이분을 좀 유인했다라는 이런
1: 예.
0: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이분의 참석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1: 예,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때로는 좀 얼토당토하는 때도 뜬금없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아무튼
0: 네.
1: 뭐 사실이니까. 예.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잭슨 홀 미팅에 연준 의장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참석을 하고 이 행사에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 얘기군요.
0: 네.
1: 예.
0: 그런 이야기이고요. 사실은 아까 볼커 의장도 언론에 대해서 접촉을 좀 잘 안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1: 예, 예.
0: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이 그린스펀 의장 18년 정도 연준 의장을 아주 최장기로 했던
1: 예, 예.
0: 이분도 말을 모호하게 하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1: 그걸 예.
0: 찾아보니까 우리가 연준을 줄여서 Fed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Fed speak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로
1: 예, 예.
0: 그래서 일부러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면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1: 예.
0: 말을 일부러 모호하게 했 했던 거고 그래서 과연 이 볼커가 되었건 그린스펀이 되었건 속내가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했기 때문에
1: 예.
0: 이 잭슨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하나라도 알아낼까라고
1: 예.
0: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무게를 두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1: 아, 예. 하여간 뭐 그때 그린스펀은 농담으로 그랬다면서요. 내 말이 분명하게 들렸다면 그건 잘못 들은 거다.
0: 예, 맞습니다.
1: 예. 이른바 이제 뱀장어 화법이란 말이 또 있게 됐습니다.
0: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1: 예. 여기서 그 세계 금융 위기를 미리 경고한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0: 맞아요. 이게 제가 아까 아주 정제되지만은 않은 회의다라고
1: 예.
0: 말씀드렸고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2005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스펀 의장이 퇴임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렇게 공로상 드리듯이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우리를 잘 이끌어서 감사하다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잭슨홀 회의가 2005년이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때 IMF의 당시 수석 이코노미스트 였던 라구람 라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1: 아.
0: 금융의 발전이 나는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
1: 예.
0: 같다.
1: 아니, 그로부터 3년 뒤에 벌어졌으니까.
0: 맞습니다.
1: 금융위기가.
0: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머스 재무부 장관도 했었고 하버드 총장을 하셨던 이분도 굉장히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서 공개 면방을 주기도 했고요.
1: 예.
0: 청중들이 막 비웃었대요. 말도
1: 예.
0: 안 된다고. 근데 3년 뒤에 예,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

0: 그면서 세계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 쳤고요. 그래서 예. 이때 뭐 중앙은행들 하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소수 의견 중에 맞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회의를 좀 더 정말 석학들이 모이는 회의가 맞구나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1: 예, 예.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장들도 뭐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네. 말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잭슨 홀 미팅의 성격도 그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겠군요. 그렇다면 예.
0: 아까 이제 3년 뒤에 라구람 라잔이 예상한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연준이 너무 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예. 우리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1: 아 반대로?
0: 예, 예.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은 잭슨 홀은 이 회의에서 정말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디렉션을 준다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있어. 예. 나는 이런 거를 좀 중요한 리스크로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회의의 중요성은 조금은 옅어진 측면들도 있었어요.
1: 예.
0: 근데 가다가 시장에 충격을 준 적도 꽤 많았었는데 특히 2022년도에 바로 직전에 의장을 했었던 파월 연설이 좀 화제였었습니다.
1: 예, 예.
0: 2022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팬데믹으로 여전히 고생할 때였었고
1: 그렇죠.
0: 미국의 물가가 치솟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올리면서 금융시장을 요동치 그런 예, 예.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보통 연준 의장들은 미국의 연준 의장은 빠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연설을 하는데
1: 예.
0: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한 3, 40분 정도는 이야기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때는 8분 정도밖에 연설을 하지 않았대요.
1: 아, 제롬 파월은?
0: 예, 8분밖에 예. 하지 않았는데 그냥 결론은 우리 물가 잡겠다라고 해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줬고
1: 예.
0: 그날 뭐 S&P 500 지수가 뭐 3%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1: 참,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증시가 출렁이고 그건 참 말한 사람 느낌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트럼프이긴 합니다만. 네. 이번 잭슨 홀 미팅은 뭐 여전히 그래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데뷔전이어서 더
0: 맞습니다.
1: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0: 아주 여러 가지로 이번에 타이밍이 좀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연준이 대응할 것인가 안 그래도 좀 초미의 예, 예. 관심사가 쏠려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가 케빈 워시와 합을 맞춰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목하진 않을 것 같은데
1: 예, 예.
0: 아까 손석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6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첫 잭슨 홀 미팅에 참석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분이 좀 말을 아끼는 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좀 말을 아끼는 편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 회의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얹어보자면 지난번 FOMC가 금리 결정이 투표로 하는데
1: 예.
0: 보통 연준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때 9-3으로 나눠졌어요.
1: 그랬죠.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1: 예.
0: 조금 그 연설 주제는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 연설 주제가 뭔지 봤더니 금융혁신, 지급결제와 정책.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금리 어떻게 할까?
1: 예.
0: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1: 그건 속 시원히 얘기 안 하겠다는 신호 아닌가요, 혹시?
0: 그렇게 많이들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물론 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도 돌아 통화 정책과 물가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1: 예.
0: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걸 얘기를 좀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1: 예.
0: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고 이 케빈 워시의 연설인데
0: 네.
1: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하여간 굉장히 귀들을 쫑긋 세울 것 같긴 합니다.
0: 예,
1: 주제는 그래서, 이렇지만 또 금리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0: 예, 그래서 예. 아마 안고는 없을 거다라고 다들 관측은 하는데 그럼에도
1: 예.
0: 불구하고 어떤 단서라도 꼽아내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밤에 이거를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1: 예, 안고 대신 타당금.
0: 아, 네.
1: 예, 미안합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에 안 온다면서요?
0: 예.
1: 이게 일본 금리 올리라고 압박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0: 맞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일본이 금리가 많이 올랐고 뭐 이게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여러
1: 예.
0: 가지 뭐 미국의 금리 상승의 압박을 뭐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도 예. 전해드렸었는데 원래

0: 원래는 우리 신현송 총재도 저희 금통이 결정하자마자 비행기를 탈 정도로 웬만하면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총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또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불참하겠다. 우에다 총재가 불참하겠다라고 예. 하고 다른 위원이 대타로 가기는 해요. 그래서 예. 이제 한간에서는 너무 미국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라. 뭐 엔화 약세에 대해서 방어를 해라라고 하니까 예. 좀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엔화나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런데 다음 주에 G20, 그러니까 재무장관들 회의가 있어요. 근데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나 거기서 우에다 장관 만날 건데 우리의 미팅을 되게 기대하고 있어 라고 예.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예. 뭐 어떤 것이 되었건 미팅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1: 거기서도 당연히 금리 얘기는 나올 테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예.
1: 짧게 한 가지만 잭슨 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물론 뭐 케빈 어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0: 일단은 뭐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제 예.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말을 아끼는 쪽으로 할 것 같은데 물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국내 채권 국내 주식시장도 최근에 사실은 조금 숨통이 트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아직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 언뜻 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훨씬 우리를 좀 무겁게 짓눌렀을 그렇겠죠. 수 있을 예,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주 이변이 없는 한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 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1: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막 노플러가 어느 날 가전제품 매장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뮤지션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쉽게 번다. 그리고 즉석에서 가사를 쓴 노래가 Money for Nothing입니다. 전 세계의 돈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경치 좋은 잭슨 홀에 청바지를 입고 모여서 사교 모임 같은 걸 하고 연설도 듣는다고 하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긴 했는데 그건 뭐 오해겠죠. 예, 하긴 뭐 막 노플러도 가전제품 매장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Hawaiian noises. You've got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튜브의 헤이즐넛 씨, 전화기를 마이크에 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군요. 프로그램의 정성과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문광진 선교사와의 통화를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방송해보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빨리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서는 문광진 선교사가 찍은 영상을 보니까 울고 싶어집니다. 참혹하네요. 유튜브에 빼로와 민영 씨께서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5: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1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11시 44분 충남 천안의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입니다. 라임자산 운용의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 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 임원이었던 최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박모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필리핀 불법 도박장 인수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속여 라임으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4년에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에서 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강제 이송돼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돼 북한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가학행위와 폭력, 고문 등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순찰병력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은 비무장지대 불모지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 가까이 조성된 전술도로를 지나다니며 일부 지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포함해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 수사 인력 60여 명을 배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중인 사건 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조회한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전달한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을 구속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북과 충청 등 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전남, 남해안은 최대 80mm, 충남은 70mm, 제주 산지는 최대 60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엔 곳에 따라 5에서 5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5: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에는 3부는 오래된 대답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전에서 오늘의 답을 찾자 이런 뜻이죠. 황정은 작가께서 이번 주에는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청취자분들이 황정은 작가와 저를 좀 재밌게 표현해 주신 글들이 있던데 그건 좀 이따가 황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4부 1시 30분에 시작되는 4부의 첫 곡은 청취자 추천곡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곡이 저의 선곡보다 훨씬 뛰어나갔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해 주신 곡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오늘 황정은 작가가 나와주셨습니다.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고 범상치도 않은. 지금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수식어가 하나씩 더 늘어나네요.
3: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2: 지난 시간에 그 청취자분께서 저와 황정은 작가를 두고 톰과 제리 같다고 하셨는데. 네. 네. 왜 그러셨는지는 뭐 어렴풋이 뭐 짐작은 갑니다만.
3: 그렇습니까?
2: 예.
3: 네.
2: 7936님께서는 조금 더 고전적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다 뚫는 창과 무엇이든 다 막는 방패 같다.
3: 네.
2: 제가 아이고. 창인지 방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 네. 왜 그렇게 보실까요?
2: 모르겠습니다.
3: 네. 저는 뭐. 예. 네. 저한테는 손석희 DJ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도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자리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매번 앉아있거든요.
2: 별로 뭐 영혼은 네.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3: 아니 진짜 혼신을 담아서 진심을.
2: 아,
3: 예, 혼신은 힘을 담은 진심입니다.
2: 예. 그런데 네. 그 이분의 표현에 따르자면 황 작가님하고 저의 관계는 네. 모순이 되는 겁니다.
3: 그렇죠.
2: 예. 네.
3: 뭐가 모순일까요?
2: 예. 근데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움이라는 것이 늘 모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관계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3: 네.
2: 예.
3: 와.
2: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네. 그럴까요?
2: 예. 가장 좋아하시는 작가의 책을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방인을 소개할 때 잠깐 언급을 예. 제가 했는데요. 전간기를 살다 간 작가, 그리고 심리소설의 대가로 소개가
2: 스파이크.
3: 되는 네, 스파이크, 예. 슈테판 스파이크의 초조한 마음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2: 초조한 마음.
3: 네.
2: 예. 스파이크, 슈테판 스파이크는 오스트리아의 작가죠.
3: 그렇습니다.
2: 그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짤스부르크까지 다녀오셨다고요?
3: 네. 제가 슈테판 스파이크의 어제의 세계라는 책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2: 예, 예.
3: 거의 저의 인생 세 권 중에 한 권인 그런 책인데.
2: 아, 어제의 세계는 그 유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그 네, 다시는 오지 않을.
2: 몰락하고 있는 유럽.
3: 네.
2: 그건
3: 네.
2: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3: 그 이전 세대를 그리워하는
2: 예, 예.
3: 이야기예요. 인간성을 아직 믿을 수 있었던 시절을 향한 예. 아주 강렬한 향수가 드러나는 그런 스파이크의 회고록이자 또 유작이기도 한 예. 책이고요.
2: 그 짤스부르크의 그분의 집이 있나요?
3: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집에 가보려고 갔는데
2: 예.
3: 막상 그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2: 아, 그래서 출입 금지입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2: 아, 예.
3: 그리고 모차르트 하우스 근처였는데 그냥 그 주변을 걷기만 하고 박물관에 들러서
2: 예.
3: 그 스파이크가 사용했던 언더우드 타자기하고 또 짧은 영상 같은 걸 보고 왔죠.
2: 아, 예. 아니, 그 멀리까지 가셨는데 집을 네. 못 가시니까 좀 서운해지겠네요.
3: 그러게 말입니다.
2: 예.
3: 네.
2: 돈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3: 뭐, 네.
2: 예. 스파이크는 사실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로도 꼽히잖아요.
3: 네네.
2: 예.
3: 마리 앙투아네트, 또 발자크, 디킨스, 예.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스탕달 등등으로 전기 소설을 또 많이 썼고요. 평전도 예. 많이 썼죠.
2: 그렇군요. 마리 앙투아네트.
3: 네.
2: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우리나라에선 많이 알려져
3: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2: 예. 네. 그 전기가 아무튼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다 한기보다는 그 인물의 빙의한 것처럼
3: 네.
2: 촘촘한 감정선, 그 심리적인 묘사

0: 뭐 뛰어나기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네.
0: 문학계의 심리학자.
1: 네네. 예. 네, 스파이크가요 프로이트 평전을 썼을 정도로 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0: 그렇군요.
1: 또 교류도 있었다고 해요.
0: 아, 실제로?
1: 네네, 친분도 예. 깊어서 프로이트가 런던으로 망명할 때 스파이크가 돕기도 했고
0: 예.
1: 또 스파이크가 프로이트가 사망했을 때
0: 추도사를 했다면서요?
1: 네,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저는 이런 학문적인 어떤 배경 말고도 스파이크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섬세하고 또 예. 세심했던 것 같아요. 그 스파이크 박물관에서 제가 희귀 자료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0: 예.
1: 거기서 말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기질이 좀 느껴지는 모습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0: 말하면서 움직인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되게 수줍은 몸동작을 하면서 말을 예.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표정이라든지 몸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해 보였어요.
0: 아.
1: 그런 기질이 보여서
0: 예.
1: 아, 이런 사람이라서 초조한 마음이라든지 어제의 세계 같은 그런
0: 예.
1: 섬세한 원고를 쓸 수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0: 그 아마도 이제 유럽의 몰락을 얘기하는 스파이크의 말 속에는 나치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네. 그 프로이트가 사망하기 전에 스파이크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우리 모두처럼 이 시대 때문에 고통받을지언정 육체적 고통까지 겪고 있지는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굳건히 버텨야 합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부조리한 일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론 나치고요.
1: 그렇죠.
0: 예예. 예.
1: 네.
0: 근데 하여간 그 스파이크도 나치의 몰락은 보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1941년 12월에
0: 예.
1: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래서 태평양 너머까지 전쟁이 확전되는 걸 보면서 스파이크가 그때 망명지에 브라질에 가 있었는데
0: 예.
1: 거기서 이제 너무 절망을 한 거죠. 세상이 끝났구나. 그래서 유서를 남겨두고 아내와 목숨을 끊었죠.
0: 아, 네. 예. 아, 망명을 참 멀리 가긴 했습니다. 브라질까지.
1: 네. 네, 망명 생활이 대단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망고생도 많이 하고
0: 예, 예.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오늘 가져오신 초조한 마음, 이건 스파이크의 유일한 장편 소설이잖아요.
1: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0: 예.
1: 네, 한동안 그러기도 했죠. 스파이크가 주로 중편하고 단편 위주로 소설을 썼는데
0: 예, 예.
1: 장편 소설이 이건 말고도 우체국 아가씨라는 소설이
0: 예.
1: 사후에 출간이 돼요.
0: 아, 그렇군요.
1: 사후에 출간이 돼서
0: 예.
1: 이게 한국에서는 크리스틴의 변신에 도취하다라는 제목으로
0: 예.
1: 예전에 출간이 됐다가 지금은 절판이 된 상태이고
0: 예.
1: 그렇습니다.
0: 일단 초조한 마음의 줄거리를 좀 알아볼까요?
1: 네, 이 소설의 배경은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데요. 안톤 호프밀러라는 이름을 가진 25살 난 젊은 청년이
0: 예.
1: 소위 계급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접경 지역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0: 예.
1: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의 부유한 실업가인 케케스팔바 노인의 성으로 초대를 받는데요. 그곳에서 호프밀러는 케케스팔바의 딸인 에디트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에디트에게 다리에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
0: 예, 예.
1: 그런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예의로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춤을 청하게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에디트가 이걸로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키고 그 거의 이렇게 기절을 하는데
0: 아.
1: 그러면서 호프밀러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0: 예.
1: 빠져나가고요. 이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0: 예.
1: 이 과정에서 호프밀러가 케케스팔바 집안 사람들하고 상당히 친해지는데 그러면서 이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는 역할로서의 자신에게 효능감을 느끼고
0: 예.
1: 또 대단한 희열을 느끼게 돼요.
0: 아.
1: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니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니 이러면서 그러다 결국은 이 케케스팔바 이 분열을 향한 연민 때문에
0: 예.
1: 그 에디트와 그 케케스팔바 노인에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된 희망을 주게 되는데
0: 예.
1: 에디트의 다리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완치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0: 아,
1: 말을 내가.
0: 근거도 없이.
1: 그러니까 네. 그 근거가 예. 이제 되게 허황된 근거가 있긴 있었는데
0: 예.
1: 그걸 의사에게 그걸 듣고서는 의사는 이제 그 가능성을 부정을 했는데도 그 얘기를 이제 희망의 뉘앙스를 담아서
0: 아,
1: 설명을 해버린 거죠.
0: 어떤 심리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0: 예.
1: 이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피어난 이 연민을 에디트는 남녀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요.
0: 예.
1: 호프밀러는
0: 경계가 애매하죠, 사실.
1: 그렇죠.
0: 예.
1: 근데 호프밀러는 그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에디터한테 상처를 줄까 두렵고 예. 또 잔인한 사람이

0: 되고 싶지 않아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요.
1: 예.
0: 연민과 죄책감 때문에 약혼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1: 아.
0: 그런데 또 이튿날에 동료 장교들 앞에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약혼이
1: 예.
0: 막 놀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체면 때문에 그 약혼을 부정을 합니다. 하지 않았다고.
1: 아니 거기 무슨 체면이 필요할까요?
0: 그게 이제 이 집안이 돈 많은 좀 구설수가 있는 집안이에요. 돈만
1: 예.
0: 많은 이제 욕심 많은 상인 집안,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집안이라는 소문도 있고
1: 예.
0: 또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그 재산을 노리고 네가 사위가 되려고 아. 했던 거 아니냐.
1: 그런 그것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0: 네, 그런 예. 근데 이제 약혼까지 부정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에디트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부정했다는
1: 예.
0: 것이. 그래서 에디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1: 아.
0: 케케스팔바 노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호프밀러 는 전쟁터로 도망을 치는데요.
1: 회피군요 일종의.
0: 그렇죠.
1: 예.
0: 전쟁터로 이제 마침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이 전장으로 도망을 치고 후에 전쟁 영웅이 돼서 귀국을 해요.
1: 예.
0: 그렇지만 어느 날 우연히 에디트의 주치의였던 콘도어라는 사람을 이제 마주치게 되거든요.
1: 예.
0: 이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양심이 기억하는 한 자신이 저지른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1: 예.
0: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측은지심, 어설픈 측은지심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려던 회피가 이런 결과까지 가져왔다라는 것.
0: 네.
1: 이것이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맹자가 말한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인데
1: 예.
0: 그중에 시비지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옳고 그른 것을 아는 마음인데.
1: 시비지심이죠.
0: 네. 시비지심이요.
1: 예, 예.
0: 이 경우에는 이제 호프밀러의 경우는 측은지심과 시비지심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1: 예.
0: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사고를 냈다고도 할 수 있겠죠.
1: 예, 서양 고전 얘기하는데 맹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사람 사는 이치니까. 네.
1: 예. 네. 이러니까 지금 그 청취자분이 창과 방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0: 아, 네.
1: 예.
0: 네. 아니, 저는 되게 진심으로
1: 예.
0: 네, 친절하고 네.
1: 예.
0: 네, 상냥하고 네, 기쁜 마음으로 네, 앉아 있습니다.
1: 예. 계속 영혼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0: 아, 영혼이 저의 영혼이 실려 있는데요.
1: 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달은 장애가 있는 에디트에게 춤을 청했던 작은 실수로부터 혹은 뭐 실수가 아니라 알지 못했던 것이 지나지 않으니까.
0: 네.
1: 그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진심 어린 사과 이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예, 근데 끝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0: 네.
1: 뭘 그렇게 이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었을까요?
0: 일단은 평판을 대단히 신경 쓰는 인물이고요.
1: 예.
0: 이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이 계급 사회에서 평판을 망치면 앞길이 영원히 막힌다는 것을
1: 예.
0: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주인공의 망상만은 아니고
1: 예.
0: 당대 오스트리아 사교계에 대단히 만연했던 악습이자 구습이기도 했던 거죠.
1: 예예.
0: 그리고 호프밀러에게는 이 구습을 의연하게 버텨낼 만한 그런 내면의 힘이 약했던 것이라고
1: 예.
0: 저는 생각을 해요. 나약한 마음인 거죠, 결국은.
1: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약한 마음이다. 감상적 연민이다.
0: 네.
1: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아무튼 스바이크는 진정한 연민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초조한 마음 이거를 주치의인 콘도어와 호프밀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두 사람의 연민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자면
0: 네, 콘도어는요. 에디트의 네. 주치인데 이 사람은 작가인 스바이크가 제시하는 어쩌면 정답에 가까운 그런
1: 예.
0: 인물이거든요. 콘도어가 연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 진정한 연민에 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1: 예.
0: 있습니다. 인용을 해보자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견디며
1: 예.
0: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연민. 이게 진정한 연민이라는 것인데
1: 예.
0: 저 호프밀러는 번번이 이 실천에 실패를 한 거죠. 그렇지만
1: 예.
0: 콘도어는 자기 선택과 삶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1: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뭐 회피형이라는 단어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호프밀러가 회피형의 이것도 요즘 식으로 말하면 끝판왕?
0: 그렇죠.
1: 뭐 이렇게
0: 그렇다고
1: 예,
0: 할 수 있겠죠.
1: 느껴지네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파이크는 심리 묘사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인물들의 심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대목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장면을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뭐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이 다 그런데
1: 예.
0: 그중에서 이제 케케스팔바 노인이 좀 무너지는 장면이 있어요.
1: 예, 예.
0: 그는 이상할 정도로 어색하고 서투르게 움직이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반죽처럼 의자에서 바닥으로 털썩 떨어졌다. 나는 노인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자에서 떨어진 것임을 알아차렸다.
1: 예.
0: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좀 축약해서 읽기는 했는데
1: 예.
0: 이게 케케스팔바 노인이 호프밀러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 예.
0: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장면을 골라와 봤어요.
1: 예. 그 장면 외에 또 오늘 혹시 낭독해 주실 만한 장면이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1: 예. 어떤 겁니까?
0: 네. 그 자신의 그 경솔한 약속과 거짓말로
1: 예.
0: 이 부녀가 이제 사망을 한 뒤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 호프밀러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죽음 속으로 도망을
1: 예.
0: 간 그 도망쳐 숨는 장면인데요.
1: 예.
0: 읽어보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잠깐 BG를 깔아드리겠습니다.
0: 그해 8월 전쟁에 동원된 수십만 명의 군인 가운데 나처럼 태어나고 심지어 전선에 나가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이는 군인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전쟁의 열광에서가 아니었다. 전쟁은 내게 도피처이자 구원이었다. 범죄자가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이 나는 전쟁 속으로 도망친 것이다. 제국 전체가 흥분으로 들끓는 동안 무서운 소식들을 전하느라 유럽 전역에 전화선이 폭주하는 동안 증시가 폭락하고 군대가 출동 준비를 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는 동안 나는 그저 나의 비겁한 배신과 나의 죄만을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게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방을 의미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전쟁이 죄를 지은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었다. 이유정 번역가가 번역을 하고 문학과
1: 예.
0: 지성사에서 출간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1: 예, 예. 이건 뭐 늘 느끼지만 우리 황정 작가님의 낭독은 아주 명품 낭독이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기 나오신 그 박연준 시인께서도
0: 네.
1: 좋은 낭독가이신데
0: 그렇죠.
1: 두 분이 하여간 뭐 너무나 좋은 낭독가이셔서 듣는 귀가 늘 호강을 하고 있고
0: 네.
1: 예, 그냥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0: 네.
1: 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0: 네, 저 항상 진심입니다. 세상에.
1: 예.
0: 네.
1: 농담이었습니다.
0: 와,
1: 너무
0: 네.
1: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0: 네.
1: 그 초조한 마음을 읽는 동안에 나의 나약한 마음 그리고 그 나약한 마음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셨다고요?
0: 그렇죠.
1: 예.
0: 저뿐만이 아니라 이 소설을 읽는 분들이 다들 그러실
1: 그렇겠죠.
0: 것 같은데
1: 예.
0: 또 산다는 게 결국은 수많은 타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나약한 마음으로 타인을 상처 입히고 또 관계를 망치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을 한단 말이죠.
1: 그럼요. 예.
0: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 그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층위에서도 발생을 해요.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참사의 당사자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 대하는 우리 태도를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1: 예.
0: 참으로 무수한 나약한 마음들 때문에 당사자들을 향한 여러 겹의 가해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1: 예.
0: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를 묻지 못해서
1: 예.
0: 좀 망설인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오랫동안
1: 예.
0: 꽤 오래 묻지 못했는데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라는 거를 당사자의 말로 들어서 안 적이 있어요.
1: 예.
0: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잘 지내지 못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1: 사실 누구든 차마 모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저도 묻지를 못했던 건데 아무도 묻지 못하는 내 마음이 그게 이제 나의 나약한 마음이었고
1: 예.
0: 내가 괴로워서 묻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
1: 예.
0: 또 그 나의 나약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고립까지 겪게 될 수도 있다는
1: 예.
0: 것을 충격적으로 안 적이 있어서 나약한 마음에 대한 생각이 이래저래 많이
1: 그렇군요.
0: 들었네요.
1: 고전이 주는 어떤 저희가 뭐 고전에서 얻는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답들이 아닐까
0: 네.
1: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을 관통하는 문장이 하나
0: 네.
1: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 문장을 역시 예, 황정은 작가님의 낭독으로 길지 않습니다.
0: 네.

0: 한두 줄에 지나지 않지만
1: 한 줄입니다.
0: 예예. 예. 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미처 삐지가 예, 됐습니다.
1: 아 네.
0: 듣겠습니다. 짧지만. 네.
1: 나는 이 세상에 나쁜 일이 발생하는 까닭은 사악함이나 잔인함이 아닌 나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0: 예. 지금까지 오래된 대답 황정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주일 후에 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손석희 12시 4부 시작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4부의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입니다. 미니의 송정헌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이 마이클 잭슨 탄생 68주년이라고 하는군요. 아직도 그의 노래와 춤추는 영상을 보면 어디에서 계속 활동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요. 그리고 네팔 홍수 참사로 아픔을 겪은 네팔 주민들을 위로하는 노래로 신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앞서 네팔 홍수 소식 전해드렸죠. 현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네팔 누아코트 지역 트리슐리강 상류 협곡에서 수력발전소 어퍼트 리슐리1을 짓고 있었는데요. 남동발전이 총괄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 시공을 맡은 이 발전소는 공정률 84%로 올해 말에 준공이 목표였습니다. 현재 상부시설 90%가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트리슐리강을 사이로 한쪽에는 발전시설이, 한쪽에는 숙소가 있었는데 홍수 당시 고지대로 대피해 현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9명은 발전시설 쪽에 있었고 실종된 9명은 숙소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디 기적을 바랍니다. 대러 강경파로 알려진 존 래클리프 미 CIA 국장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욕타임스는 CIA 국장이 최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예상 수명이 35분도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는 존 래클리프의 모스크바 방문이 발트 3국 때문이라고도 보도했는데요.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이자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의 이란 지원 축소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

0: 28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예, 예.
1: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모든 테크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웃는 얼굴. 허깅 페이스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1: 예.
0: AI 스타트업 허깅 페이스 인수가 논의되었다고 내부 관계자가 밝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인수를 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어딘지는 이야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1: 예예.
0: 하겠습니다.
1: 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허깅 페이스 뭐하는 회사입니까?
0: 예, 우리 휴대전화 이모지 보면 활짝 웃으면서 무한 도전하는 것처럼 생긴 이모지가 하나 있거든요.
1: 모릅니다.
0: 그 허깅 예. 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웃을 그러니까 안을 때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웃는 표정으로 굉장히 이제 즐거운 모습의 이모지가 있는데
1: 예.
0: 이 회사의 이름이 실제로 이 이모지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1: 예.
0: 2016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한 AI 챗봇 앱이어서 그 뭐 이름이랑 캐릭터랑 모든 게 다 조화로웠다고 합니다.
1: 예, 예.
0: 하지만 이제 2018년에 개발자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 세계 AI 개발자 1,300만 명이 집결해 있는 AI계 위키피디아가 현재는 되었고요.
1: 아, 예.
0: 250만 개가 넘는 무료 AI 모델과 70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이 공유되는 아주 거대한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오픈 AI나 구글처럼 폐쇄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이제 숨기면서 AI를 쓰는 기업이 아니고
1: 예.
0: 모두에게 AI 기술을 민주화하겠다 뭐 이런 철학을 가진 스타트업이라고 하네요.
1: 예. 하여간 참 그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1: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오픈 AI한테 해킹당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0: 맞습니다. 예. 이 해킹이 진짜 좀 알면 알수록 충격적인 게 의도적인 해킹이 아니고 해킹을 한 오픈 AI조차 몰랐던 해킹이었는데 오픈 AI가 자신들의 AI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드릴을 한 거예요. 연습을 예. 한 건데 어떤 과제를 줬는데 이게 거의 뭐 풀기 불가능한 과제였대요. 근데 AI들이 작정을 하고 이 과제를 풀어서 보상 점수를 얻겠다라는 일념하에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게시판을 만들고 보안 환경을 스스로 탈출해서 외부 인터넷에 접속해서 허깅 페이스에 저장돼 있는 과제의 정답을 추출해냈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1: 오픈 AI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0: 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밖에서라도 정답을 알아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했다라고 처음에 알려졌는데 이게 또 예. 반전인 게 그렇게 그 허깅 페이스에서 정답을 알아왔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AI들이
1: 예.
0: 자신들이 사실은 부정행위로 정답을 알아놓고 부정행위인 거를 숨기기 위해서
1: 예.
0: 허깅 페이스에서 정답을 알아내 왔다 이런 척을 한 거죠.
1: 아,
0: 그러니까 두 번 속인 거예요.
1: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그걸 답을 가져온 건지는 모르고요.
0: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건 어떤 룰이 있으면 예. 그 룰 밖에서 알아내놓고 그건 이제 룰을 어긴 거니까
1: 예.
0: 어기지 않은 척하려고 허깅 페이스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속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1: 야,
0: 이제
1: 뭐, 예.
0: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다섯 가지 AI의 놀라운 점을 요약했는데 첫 번째, 집단으로서 협력했다. 두 번째, 서로의 지시를 이행했다.
1: 예.
0: 세 번째, 인간이 놓친 허점을 공략했다. 네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며 진화했다.
1: 예.
0: 다섯 번째, 초인적인 탐색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 여섯 번째도 있네요. 거짓말했다.
0: 네, 그러게요.
1: 예. 어이, 무서운데 이건 정말. 제가 인간에서는 AI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쪽이 아닌데 그 어차피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거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해킹한 사건은 이번 허깅 페이스 사건이 최초입니다.
1: 예. 그럼 이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관련 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앨러베마주 검찰총장이 오픈 AI와 샘 올트먼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해서 조사에 나섰는데
1: 예.
0: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AI와 관련된 법이 없으니까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하고요.
1: 예.
0: 이렇게 관련 법이 나오기 전 까지는 이제 주 검찰 총장들이 그냥 사실상의 AI 규제에 자로 나서서 이렇게
1: 예.
0: 그냥 개별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근데 아무튼 이거 누가 이제 인수를 한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가 안 했습니다.
0: 네.
1: 이런 유명세에 힘입어서 이참에 거액에 팔려 나가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0: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1: 예.
0: 누가 사겠다고 나섰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1: 아,
0: 129억 예. 달러, 우리 돈 17조 규모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인데요.
1: 예.
0: 오늘 세계사 보니까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인수하고

0: 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아직 확실하게 어떤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성사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왜 지금 허깅페이스가 이렇게 인수가 된 것이냐. 이제 허깅페이스가 뭐 AI를 민주화하겠다 이런 이제 철학적인 가치가 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해 보니까 이 거대 공룡 AI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예. 이렇게는 생존이 안 되겠다. 이런 걸 느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의 아. 평가였고요.
1: 그러면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왜 사려고 합니까?
0: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지금 소프트웨어 쪽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300만 명의 개발자, 250만 개의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허깅페이스를 인수를 해서
1: 예.
0: AI 생태계의 길목을 통째로 좀 지배를 하겠다. 이런 속셈으로 보입니다.
1: 예. 뭐 어쨌든 허깅페이스 사건은 AI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건 맞네요.
0: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 예. 기사 보니까 전문가들이 AI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강력한
1: 예.
0: 경고까지 남겼더라고요.
1: 요즘은 아무튼 온통 AI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서
0: 네.
1: 오늘 뉴스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L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수지 콰트로의 이야기로 천문을 열었죠. 1970년대 당시에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락 무대에 베이스를 든 여성이 등장했.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은 어떨까? 내일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오직 여성 뮤지션들만 채워진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무대를 직접 기획하고 주최한 사람, 바로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 특집의 마지막을 장식할 올리비아 로드리고입니다. 2003년생이니까 이제 뭐 23이고요. 18살에 발표한 데뷔 싱글 Driver's License로 빌보드 정상을 8주 연속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데뷔 앨범 사워가 1억 스트리밍에 도달하는데 딱 열흘이 걸렸고요. 지금은 약 145억 회가 재생되면서 역대 최다 스트리밍 앨범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145억 회면 도대체 예, 이게 이제 3집입니다. 정규 3집입니다. 지난 6월에 나왔다고 하네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라는 제목의 앨범인데 로드리고는 이 음반으로 또 한 번 빌보드 정상에 오르면서 이른바 이제 MZ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의 주역을 넘어서 락을 다시 대중적으로 만든 뮤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여성 음악가들과 함께 설 무대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면면이 뭐 대단합니다. 플리트우드 맥의 스티비 닉스도 나오고 얼터너티브 락 밴드 가비지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랫동안 그 락의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라 맥락클렌 그리고 채플론 같은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까지 모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팝 음악을 이끄는 신예와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이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중심으로 한 무대에 모이는 셈이죠. LP에선 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꼽은 음악가들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여성 락 사운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따라가 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 곡이 됐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최신작 Stupid Song을 들을 텐데 그 위에 이제 바늘을 올려놔 보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0: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1: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오늘 마지막 곡을 들려드렸는데 제가 스튜피드 송을 들려드린다고 해놓고 저희 제작진이 잠깐 그 트랙을 그 착각을 해서 허니비라는 노래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매우 스튜피드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스튜피드 송을 들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나간 곡은 허니비였습니다. 어째 좀 나가면서 이상하다 하긴 했습니다. 예, 오래된 대답을 들으시고 8307 쓰시는 분께서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고 이분 누구시죠? 하셨는데 아마 처음 들으신 모양입니다. 황정은 작가이십니다. 이분의 낭독 듣기 참 좋지요. 그리고 유튜브에 신교강이라고 하신 분, 아직 황정은 작가의 낭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은 작가님 덕분에 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미니 이성금님께서 황정은 작가님 고전 소개로 오랜만에 고전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2주 간격으로 따라가면서 읽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박연준 시인님의 고전 소개도 훌륭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박연준 시인님은 또 고전 영어 왕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매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청취자 한 분께서 내일은 손석희의 12시가 두 달이 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 29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 8월 29일이 딱 두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좋게 들어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홍지수님께서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다시 듣기로 했는데 요즘 휴가 중이라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또 새롭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겠죠.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 들어주셔서. 미니의 김정숙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주먹밥을 만들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오후에 가족들이 퇴근하면 창원으로 멀리 떠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여행이 되길 바라는데 그쪽도 아마 매우 덥고 지난번에 또 비가 와서 큰 비가 와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선곡위원들과 함께 특집, 그러니까 확장판으로 듣도록 하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을 덮친 대홍수로 472명이 숨지고 1,400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은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2: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밤사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을,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 절반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이 그동안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었는데요. 그간 장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이틀 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마을을 덮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70명 넘게 숨졌고 실종자도 1,400명을 넘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3: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하지만 진흙벌 속에서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만 470여 명, 실종자 수는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약 800명은 외국인으로 상당수는 성지순례나 등산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한국인 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입니다. 네팔 당국은 이번 홍수로 도로 40km, 다리 80개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는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 빙하가 흙더미와 함께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는 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2: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홍수 피해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오늘 새벽 네팔에 도착했고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4: 연락 두절된 한국인 노동자 9명에 대해 소재가 확인됐다거나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노동자들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소속 3명입니다. 다만 남동발전 소속 직원 1명은 홍수

0: 직전 경고 알람이 울리자 현지 법인에 대피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위치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립돼 있던 다른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앞서 네팔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했고 현장 소장 한 명이 주 네팔 대사관 관계자 또 네팔 현지 직원들과 남아서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11명은 오늘 새벽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으며 네팔 당국과 협의하면서 연락이 끊긴 9명의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교량 곳곳이 끊겨 있는 데다 추가 홍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서 현장 진입이 쉽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도 대응팀을 보내 헬기로 수력발전소 피해 현장에 접근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인력 추가 파견과 구호물자 이송 등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네팔에 보내기로 하고 네팔 당국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네팔 당국의 요청이 오는 대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고 현지 이착륙이 가능한지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소규모 공관인 주 네팔 대사관의 인력 부조 상황을 고려해 한 달 가까이 공석이던 주 네팔 대사를 새로 임명하고 이번 주말 네팔로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1: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천안시는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박 2일간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진행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연 민주당은 오늘 오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정기국회 100일이 골든타임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결의를 한 건데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전쟁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민생과 성장, 개혁을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일산에서 연찬회를 연 국민의힘도 상임위별 토의 결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 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2: 네, 워크숍이면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자리일 텐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신경전도 있었다고요?
3: 네, 김민석 대표 강연이 발단입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중도 확장 노선과 당내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4: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자기 주장이니까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새로 내렸습니다.
3: 네, 김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자신은 중도 보수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SNS에 김 대표 강연이 폭력적이라며 마이크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을 유감을 표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전직 당대표를 공개 모욕 주는 게 맞느냐고 반발했는데요. 김 대표는 정 전 대표 말씀을 존중한다면서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SNS에 글을 적었습니다.
2: 네,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사로 와서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고요?
3: 네, 전직 대통령의 당 연찬회 참석은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연설 잠깐 들어보시죠.
5: 우리 내부에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3: 박 전 대통령은 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구심점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일각에선 탄핵에 강제 출당까지 당한 전직 대통령을 당에서 다시 소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 네, 이번엔 청와대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3: 네, 한국갤럽에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2%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3%포인트 내린 결과입니다. 한국갤럽 기준 지지율 최저치는 44%였는데 그보다 더 내린 겁니다.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0%나 됐습니다. 이 역시도 취임 후 처음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에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 그리고 본인 재판 회피 등이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5일부터 4일간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가 확인됐다며 기록을 삭제했던 경찰관이 가족들의 재신고가 들어오자 직접 숨진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관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힐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자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6: 장모 씨 실종 신고 접수 당일 경찰은 수색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구경장은 장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실종신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가족들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되자 구경장은 직접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네 차례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실종자를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종결해놓고 이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는 모순이 드러난 셈입니다. 한편 숨진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부경장은 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내역과 위치 추적 조회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나오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입니다. 부경장이 소속된 제주 서부경찰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사건이 허위 종결하고 한 달 뒤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장례는 오늘 발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전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남성을 어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경위와 금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구조를 재조정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자율구조 조정 지원 절차를 종료하고 JTBC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로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나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JTBC 장르만 여의도의 민혁당 사형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을 넘었다며 최상의 실질적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JTBC 시사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당명 개정을 주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김준희 씨가 민주혁신당도 괜찮다라고 제안하자 다른 출연자가 민혁당이라며 약칭을 언급했습니다. 이래들은 김 씨가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라고 웃었고 다른 출연자들도 함께 웃으며 헌정사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 등 3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공공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협업 기반의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북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함께

0: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미국과 공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이른바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866조 원으로 수익률은 27.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은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세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면서 해외 주식도 AI 투자 사이클 지속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충청권과 강원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 최대 80mm, 충청권과 전라권은 최대 70mm겠고 수도권에는 오후 한때 5에서 5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샘 협상을 이어간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임금 협상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시급 5% 인상과 2028년부터 정년 65세 연장, 식비 1,000원 인상 등을 더해 울산시가 제시한 재정 지원 방안을 통해 미적립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협상 결렬 시 노조는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합의안이 나오면서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11% 증가한 3조 234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상욱 시장은 최근 개인 유튜브에서 국비 확보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에 울산시 예산 6조 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1,000억 원, 농소 외곽 국도 건설 350억 원,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AX 45억 원 등이 국비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해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KTX 울산역과 양산, 김해 진영, 창원을 잇는 총 연장 54.6km, 3조 12억 원 규모의 복선전철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두 지자체는 이날 방문해서 주민 15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시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와 행사에 시민평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 1년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와 행사는 227건에 총 346억 원으로 이 가운데 145억 원이 언론사에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을 꾸리고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축제와 행사 84건을 우선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울산 지역 수출은 577억 달러로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의 영향으로 경기도 수출이 1,954억 달러를 기록했고 충남도 울산의 두 배가 넘는 1,1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울산의 경우 석유 제품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598건을 적발했으며 면허 취소 381건, 면허 정지 217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53명으로 31.2% 줄었고 사망자는 1명으로 같았습니다. 올해 울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 차 비중이 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59만 6천여 대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하이브리드 차 수출은 27.7%나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밤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늦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0: 극복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4도에서 3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화학 깨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여러분 혹시 혼자 있을 때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또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1: 아, 그렇죠.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기분이 좀 쓸쓸하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작동까지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수컷과 암컷 생쥐를 각각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다음에 매일 1시간 동안 물과 알코올 중에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마시게 했답니다.
1: 그 결과 수컷 생쥐는 고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면서 일주일 후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대요.
0: 그런 반면 암컷 생쥐는 고립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알코올 섭취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 외로운 수컷 생쥐는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뇌회로의 흥분성이 높아지면서 술을 선택하는 행동이 많고 반대로 암컷은 오히려 흥분성이 낮아진답니다.
0: 사람이나 생쥐나 수컷은 외로우면 알코올을 찾나 봅니다. 이게 외로움이 뇌회로를 바꿔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남성분들 너무 자책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화깨라와 함께하면 외로울 틈이 없죠. 여러분 외롭다고 술은 노노노 화깨라 찾아주세요. 서영은이 불러줍니다. 혼자가 아닌 나.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네, 금요일 화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화끼라 공연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바로
7: 네.
6: 내일입니다. 아, 8월 29일 저녁 7시 울산 태화복합문화센터 만디 1층 미디어센터에서 추억의 음악다방 오늘은 웬주이.
7: 오, 화끼라 단골 가수 국악버스커 이영아 씨를 비롯해 파이브 브라더 라틴 재즈 밴드의 화려한 연주가 더해집니다.
6: 자, 그리고 울산 MBC 음악이 있는 오후 명 DJ 출신 김성태 씨의 진행으로 추억의 음악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과 음악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은 공연 나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잠시 후에는 같이 가서 수자 씨 함께 하실 텐데요.
7: 네.
6: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7: 심신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의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이 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띤다고 하지요.
1: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죠.
2: 같이 가 소수자 씨,
0: 남선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오늘은 멀리 제주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귤밭과 돌담 너머에서 이름 없는 밭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개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2: 이 친구들에게

0: 주목한 소설가 분이 계셨는데요. 네. 제주 곳곳에 밭 지킴견을 만나고 또 산책도 시키고 그 삶을 글로 기록해온 소설가 유재현 작가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소설을 쓰는 유재현입니다. 저는 원래 도시에 살아서 바치킨견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주하고 나서 어느 날 산책 코스를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좀 외진 곳으로 갔는데 멀리서 귤밭에 어떤 개집 옆에 희끄무레한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든 개기를 바랬는데 멀리서도 그게 죽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이 가니까 개가 갈비뼈가 앙상한 채로 죽어 있었어요. 귤밭에 개가 있을까 싶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주도에는 밭 지킨 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밭 지킨 견들은 주인의 집 마당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귤밭에 거의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잊혀질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주인이 며칠 물이나 사료를 까먹는 경우도 있고 산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줄도 대부분 짧고요. 다른 들개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강제로 임신당하기도 합니다.
2: 네, 제주의 귤밭 하면은 글쎄 평화로운 자연 풍경이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이 풍경 한쪽에 외롭게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3: 그러게 말이에요.
0: 맞습니다. 사실 밭 지킴견이라는 말이 저는 좀 생소했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밭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는 내내 그 목줄길이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묶여있는 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짧은 줄에 묶여있거나 땡볕에도 물 한 잔 못 먹고 방치되는 개도 있고요. 너무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개처럼 이렇게 좁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3: 아니 지킴이 친구들인데 네. 최소한의 보장이 안 되네요.
0: 맞습니다.
3: 사실 옛날에는 뭐 집 마당에서 목줄에 묶인 개들이 많았고 네. 그때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도 많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기피하지 못했던 때가 많은
2: 줄 몰랐어요.
3: 그렇죠. 네. 다 그러니까.
0: 그래서 유재현 씨가 그동안 만난 견주들도 이게 나쁜 마음으로 개들을 방치해뒀다기보다는 그냥 지키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0: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 견주에게 물어봤는데 밭을 지키려면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달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냐 하니까 개가 짖어야 서리꾼이 도망을 간다고 하셨어요. CCTV는 소용이 없다고. 그리고 돈도 든다고 하셨고요. 말 그대로 밭을 지키는 개들입니다. 마당개를 두는 사람들은 그래도 개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밭 지킨 견을 두는 사람들은 개를 생명이 아니라 일종의 지키는 물건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을 안 주는 사람도 봤었고요. 짬밥 안에 물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떡볶이며 김밥을 주고 라면을 주는 주인도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짬밥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3: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한 방향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걸 직접 느끼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관습처럼 당연하게 자리 잡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2: 네.
0: 하지만 이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바꿔봐야겠다 하고 움직임을 시작하셨습니다.
3: 대단하십니다.
2: 이게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3: 네.
2: 어떤 대안을 생각하신 걸까요?
0: 일단 이름 없는 개가 있다면 이름을 먼저 붙여주고요. 그리고 주인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책 좀 시켜줘도 되겠느냐 하고 직접 산책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3: 아, 저 이분 어떤 영상에서 또 본 것 같아요. 산책 시켜주시는 모습.
0: 네네, 인터뷰도 잘 하셨더라고요.
3: 그렇군요.
2: 네. 개 산책 시키는 분들은 많은데. 무슨 영상을 보신 거예요?
3: 이름 없는 친구 이름 붙여주시면서
2: 네. 그래요?
3: 이 집 청소도 해주시는 그분은 아닌가 봅니다.
2: 예, 예.
3: 그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2: 예.
3: 만나볼까요? 예.
1: 제가 특별히 뭐 개를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돌보지 않으면 개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시작했거든요. 이름이 없는 개가 있었어요. 숲속에서 사는 개였어요. 왜 숲에서 키우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뭐 뭐를 키우신다고 버섯 같은 걸 키우시는 것 같았어요. 숲속에서. 근데 그 개가 처음 봤을 때 배가 볼록하고 아무 기운도 없더라고요. 눈빛도 굉장히 흐리고요. 병에 걸린 것 같았어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5살이고 한 번도 숲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힘들게 설득해서 열흘 만에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이름도 붙여줬어요. 몽몽이. 마치 숲속에서 꿈 같은 삶을 살았다고 몽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 구조한 날에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래도 다른 개들과 자기 돌봐주는 손길은 느끼고 죽었습니다. 개들이 대부분 개집 안에 숨거나 짖거나 하거든요. 처음에는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매일 찾아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개집 밖에서 이렇게 날 기다리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날이 꼭 오더라고요.
3: 아니 근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를 한 존재로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일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이름 생겨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사실 이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불려보기보다는 그냥 잠깐 밥을 놔두고 가준다거나 물을 놔두고 가주는 그런 행동들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니까 꼬리를 막

0: 그런데 견주들은 유재현 씨 말에 흔쾌히 이제 산책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나요?
1: 아,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뭐 사실... 우리 개를 왜 풀어가? 뭐 이런
2: 네,
1: 거.
2: 그런 반응이 처음에는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제 처음에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차근차근 마음을 열면서 좀 변화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 다행입니다.
3: 자기 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요. 떡볶이 먹이면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제 생각보다는 더 개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보면 짬밥에서 이렇게 사료로 바뀌어져 있고 짧은 줄이 5m 와이어 줄로 바뀌어져 있고 거대한 파라솔을 설치해준다든가 어느 날 가보니까 보호자분이 산책을 시키고 있어서 제가 감동받은 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라서 심장사상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멍이도 심장사상충으로 죽었고 지금도 우리 마을 개 두 마리가 심장사상충에 걸려있어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에 걸렸다 그리고 예방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먹이기 시작하신 분도 있으세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막 귤도 한 박스씩 따다주시고 한치도 잡아주시고 직접 닭이 낳은 달걀도 주시고 자기 개를 아껴줘서 고맙다고들 하세요.
0: 우리 집 개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집에서 산책 갈까? 요 한마디만 하면 애가 막 자지러져요.
1: 애완견들은 그렇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고개 좌우뚱거리고 네. 그죠?
0: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0: 아, 처음 해보는 산책에 이 지킴이 견들한테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을까요?
1: 아, 유재현 씨 덕분에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2: 맞아요.
1: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 또 행복을 지켜보면서 견주분들도 마음을 돌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변화를 일으켰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재현 씨 삶에서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 네.
2: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제가 일방적으로 개들을 돕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개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건네줍니다. 저는 우울감이 심해서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젊을 때 그랬는데 개들을 산책시키다 보면 꼭 그때 저를 산책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개들이 그때 저에게 용기를 내라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가끔 차를 태워서 오름이나 바닷가에 가기도 합니다. 개들은 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거나 겁이 먹지만 산책에 익숙해지면은 세상을 모험하는 것에 굉장한 환희를 느낍니다. 개들이 더 많이 냄새 맡고 더 많이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기쁘고요.
0: 네, 이 지킴이 견들한테서 받은 위로가 단순히 이렇게 반겨줘서 좋았다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한 생명이 조금 더 자기답게 지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 맞습니다.
1: 또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지킴이 견들은 작가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텐데 이름을 불러주고 산책을 함께 나가는 것이 특정 누군가에게 선의에만 맡겨지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복지처럼 되면 네.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2: 맞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누구 눈에 이렇게 띄지 않는 개들은 정말 말라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1: 아, 네.
2: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개들이 조금이라도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런
1: 네.
2: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신청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하고 유기견이나 방치견들의 슬픈 마음을 반영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보호자분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왜 개를 이렇게 키우세요? 라고 하면은 방어적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개가 참 귀엽네요. 이렇게 귀여운 개는 처음 봤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한번 같이 놀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다가가는 편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SNS에 제가 매일 개들에 관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고맙게도 개들이 심장사상충에 걸렸다던가 하면은 모금을 열라고 먼저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열면은 막 하루 만에 300만 원이 모인 적도 있어요. 힘내라고 편지도 써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이 마음을 제가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제주 귤밭의 익숙한 풍경 뒤에 있던 밭 지킴견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 친구들도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 안에서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2: 네. 그리고 신청해주신 노래가 네. 버려진 개 입장에서 쓰는 그런 편지 같은 곡이고
0: 아,
1: 맞아요. 유기견에 관련된 곡이었어요. 이적 씨가 그걸 보고 지었다고 했죠.
2: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뭐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래서 가사들을 좀 곱씹어보면서 혼자 방치되었을 우리 지킴이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셔도 좋을 것
1: 네.
2: 같습니다.
1: 네.
0: 역시 이 노래가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1: 그러니까
0: 지은 거군요.
1: 이별 노래로도 진짜 슬픈 노래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참 많은 유기견들이
0: 그렇습니다.
1: 빨리 좋은 주인을 또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동안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0: 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밭 지킴견들과 같은 삶을 사는 개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0: 자, 오늘 남작 남세형 작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0: 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1: 네, 함께 들었습니다.
0: 함께 들었습니다.
1: 그러면 한 곡 더 들어볼까요?
0: 예.
1: 프란다스에게 이호 공감의 노래로 듣습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르모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호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같이 가서 수자 씨는 밭 지킴이견들의 생애를 잘 돌보고 계신
3: 고마운 분입니다.
2: 유재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3: 네,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2: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SA.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0: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3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윤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호 존중되는 방향으로 재제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7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던 외국인 근로자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30대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낙하물에 다쳤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망자가 470여 명으로 증가하고 실종자 수도 1,500명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지 시간 28일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469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도 97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인 티베트 자치구에선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돼 전체 사망자는 최소 472명, 실종자는 1,5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티베트에서 추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중국 당국이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이틀 전 티베트 네팔 국경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후 잔해가 쌓이면서 형성된 호수가 구조대로 향하고 있는 지역으로 넘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모든 구조대에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지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로 중국에선 3명이 숨지고 외국인 등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박 2일 연찬회를 마치며 법치주의 훼손을 막고 국방과 치안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한여름에 들에 나가보셨나요? 그늘 한줌 물 한 모기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농어촌이 이렇게 물, 그늘, 휴식에 취약한데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곳이 많다 보니 올해도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어요. 어르신들과 이주노동자들, 농어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잘 살피고 이웃의 안전도 한 번 더 챙기면서 남은 여름을 잘 넘겨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더 봐라. 아침부터 멍길 댕겨 왔더만 더 부죽겠다. 배 좀 마셔. 난 보리차 없어. 끼리 놓은 거 있지요.
1: 아무튼 간에 슈퍼 왔으면 음료수 사 마실 생각은 안 하고 꼭 물을 찾는다니까. 그나저나 어딜 다녀왔길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요?
0: 내가 오늘 구영리에 개모임 있어가 댕겨왔는데 바로 가는 버스가 없고 환승을 해야 되잖아. 젊은 사람들이야 뭐 휴대폰 어플로 요래요래 잘 찾지만은 내 같은 사람 어플 쓸 줄도 모르는데 어디서 환승해야 되는지 몰라가. 아이고 애못다 터부 죽겠대.
1: 늘 그래 그래요.
0: 아니
1: 근데 여기서 구영리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이렇게 더운데 환승하려면 힘들긴 하겠네요.
0: 아이고 날고 주면 더하지. 이런 날 진짜 버스 타기 이래 어리버가 되겠나. 울산은 안 그래도 버스 말고는 지하철도 없고 애가 이 버스라도 잘 돼 있어야지 시민의 발이 될 기구만.
1: 요즘에 그래서 시내버스 불편 건의사항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줌마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0: 근데 뭐 설문한다고 내 얘기 들어주겠나?
1: 아유 그래도 모르죠. 그래. 내년에 한 번 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앞서 시민들 의견을 묻는 데잖아요. 아마 다음 달까지 한다는 것 같던데.
0: 근데 노선 개편을 또 하는겨? 아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왔는데 또 봤구나. 아니 뭐 트램도 한다 만다 별 얘기가 없고 내야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지만은 이거 이래 어려보가 오야노.
1: 아니 트램은 일단 공사 재개는 하긴 하겠지만 사업 중단 방안도 찾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0: 아이고 뭐 하나 똑띠 진행되는 게 없네. 그래가 버스 설문조사는 어디서 하면 되는데?
1: 버스 승강장이나 버스 내부에 설문조사 QR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되고요.
0: 그거는 걸어 들어가는 게 띠 들어가는 게
1: 여보세요. 날라 들어가야 돼요. 울산시청 교육청 각 구군청 학교 SNS 등등등등등등 여러 곳에 QR이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데서 보이면 뭐 날아 들어가든지 걸어 들어가든지.
0: 이 봐라 봐라 이 QR도 영크크들이 할 줄 알지. 내 같은 사람은 수기로 이래 작성해야 오지 선다로.
1: 아니 화 좀 내지 마세요. 저
0: 오해하라 말이고 QR이 뭐 이게 뭐 뭐야 가게에 파는지 뭐 내가 뭐 어디 식당에 파는지 오해 안 와?
1: 주변에 그 영크크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좀.
0: 질문하면 또 귀찮아 한다니까 영크크들이.
1: 9월 30일까지 시내버스 불편상 설문조사 한다니까 주변에 영크크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0: 여러분 우리가 영크크 되려면 이 QR에 잘 들어가야 돼. 알았지요? 위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고 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있어.
1: 걸어 들어가는 걸 거야 아마.
0: 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남겨주시고 GOD가 불러줍니다. 관찰.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타우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3: 이 곡은
4: 처음이죠.
3: 트로트 발라드 록앤롤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 불문하고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 그렇죠. 늘크크 영크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이 곡은 처음이죠. 따끈따끈한 신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미스 나인이 신곡을 냈네요.
3: 비타민 미입니까?
4: 그렇죠. 내가 비타민이다 이 말인가 봐요.
3: 그래요?
4: 미 있지 나.
3: 비타민 미.
4: 자 그리고요 우리 무명전설에서 1등을 차지했던 가수 성리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3: 갑자기 두 곡을
4: 원래 한 곡씩 들었나요? 어머 이런 늘크크. 그러면 죄송해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부터 갔다 올게요 여러분. I think you need it though.

0: 자,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1: 네.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 예, 비타민 미.
1: 예. 아까 잠시 예고해드렸잖아요, 제가.
0: 비타민 C, D 아니고 미군요.
1: 그렇습니다. 미. 비타민 내가 비타민이다.
0: 알겠습니다.
1: 누군가에게 비타민이 되어줄 건가 봐요. 제가 잠깐 예고해드렸던 무명전설 1등 출신의 가수 성리가 신곡을 냈습니다.
0: 신곡도 이제 예고편을 먼저 빠밤 해드리는 거군요. 성리의.
1: 네.
0: Sad Rain.
1: Sad Rain.
0: Sad Rain.
1: 슬픈 비인가 봐요.
0: 아, 슬픈 비.
1: 어떤 노래인지 오늘과 어울리겠네요. 들어볼게요.

0: 네, 성리의 Sad Rain이었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들께 신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오유진 씨의 신곡입니다.
0: 여우야 뭐하니?
1: 아주 귀엽게 불러줄 것 같은데요. 자, 오유진 씨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0: 징그러웠나요?

0: 네, 오유진 씨의 여우야 뭐하니?
1: 네, 였습니다. 아 듣고 왔습니다. 야,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죠. 김재중 씨가 진짜 오랜만에 신곡을 냈는데 세계 팬들이 많으니까 예. 막 댓글도 전 세계 글로 달리더라고요. 여전히 라이브를 너무 잘한답니다. 참 정말
0: 이분이 뮤지컬도 하지 않았나요?
1: 아, 그건 시아준수 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하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0: 알겠습니다.
1: 노래 잘하니까.
0: 아니,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1: 아, 실제로 그 김준수 씨하고 김재중 씨는 다시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예, 예. 자, 김재중의 신곡입니다.
0: Tonight.
1: 같이 들으시죠.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파마는 미용사에게 짜장면은 중화요리사에게 맡겨야 하는 법이죠.
1: 세상의 소소한 궁금증은 척척박사님이 해결해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울산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 분입니다.
1: 척척박사 새박사 윤기득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아름다운 새를 찾아 열심히 탐조하는 윤기득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2: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새는 방울새입니다.
0: 방울새.
1: 네. 저도 이름만 들어본 새이긴 한데요.
2: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본 거 아니에요.
1: 제가 봤다고요?
2: 참새 봤으면 무조건 보는 새입니다.
0: 아, 진짜요?
1: 에이, 설마요. 진짜 방울새가. 근데 네. 이름이 이렇다는 거는 네. 목소리가 옷구슬 굴러가는 이런 느낌일까요?
2: 네. 저 목소리가
1: 예.
2: 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름이라서 예. 방울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봤을 것이다.
1: 이미 봤을 네. 것이다.
0: 자, 그러면 방울새는 텃새인가요, 철새인가요?
2: 네, 방울새는 참새목 조류로 한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텃새이자 겨울철에는 집단 이동을 하는 조류입니다. 몸 길이는 약 14cm 정도로 참새와 비슷한 아담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올리브 갈색을 띠고 있고 날개와 꼬리 부분엔 노란색 선이 선명해 날개를 펼치듯

0: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렇군요. 네. 방울새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1: 저도요.
0: 네, 그 제가 앞에 말씀했던 마찬가지로 예. 참새를 보셨으면은 무조건 방울새를 아, 보셨습니다.
2: 그래요?
1: 모르고 지나쳤을 수는 있겠네요. 네,
2: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나요?
0: 네, 방울새는 평소 나무에 앉아 있을 때는 올리브 갈색의 수수한 모습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참새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1: 네.
0: 네, 근데 하지만 무리를 지어 동시에 날아오르는 순간 날개와 꼬리에 숨겨진 선명한 노란색 선이 깃털이 일제히 펼쳐지면은 번쩍이는 황금빛 장관을 연출합니다.
2: 아, 그렇구나.
0: 네. 네,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는 이를 노란색 깜짝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그 정도로요.
0: 네.
1: 자, 그럼 방울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지 윤기득 작가님이 직접 촬영하신 방울새 사진을 화캐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2: 와, 근데 사진이
1: 어마어마하네. 네.
2: 근데 진짜 이게 앉아 있는 거와 네. 날개를 펼친 게 동시에 있잖아요, 지금.
1: 아, 네.
2: 근데 진짜 앉아 있을 때는 정말 평범한 그냥 참새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네. 크기도 참새와 똑같아요.
2: 예, 날개를 펼치니까 정말 네. 화려하네요.
0: 펼치면 참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1: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리브 갈색
0: 네.
1: 너무 예쁩니다. 색깔도
2: 아, 진짜
0: 화려합니다.
1: 약간 그 커피숍에서 예. 네. 카푸치노나 카페 모카 같은 색깔.
0: 네, 예쁘죠?
1: 너무 예뻐요. 아니, 네. 이렇게 보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작가님. 펼친 네. 걸 못 봤나 봐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펼친 걸 못 봐서 그렇습니다.
2: 와. 그리고 여러 마리가 동시에 날아오르니까
0: 네.
2: 정말 화려하네요.
1: 뭔가
2: 네.
1: 동양의 색 같기도 하면서 색이 진짜 오묘합니다.
0: 네, 울산에 이런 새로 있었나? 할 정도예요.
1: 네. 네.
2: 진짜. 근데 보기엔 이렇게 예쁜데
0: 네.
2: 그러면 목소리,
0: 네.
2: 이 새 소리는 과연 얼마나 예쁠지
0: 네.
2: 제가 두 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이 둘 중에 과연 방울새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리 나갑니다.

0: 비교적 네. 쉽죠 이번에는.
1: 같은 새인데 목소리가 예. 많이 다르네요.
0: 그렇죠.
1: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자, 어떤 소리가 방울새 소리일지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1: 그러니까요.
0: 자, 그러면 방울새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나요?
2: 네, 방울새는 농경지나 하층가나 공원숲 과수원 등은 시골에서 도시 녹지까지 폭넓게 서식을 하며 나무와 풀씨 풍부한 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1: 네. 예.
2: 네. 먹이는 주로 식물성 종자인 식물씨앗, 갈대씨, 해바라기씨 등을 까먹으며 단단한 씨앗을 깨뜨리기 좋은 굵고 튼튼한 뿌리를 가졌어요.
1: 아, 뿌리가 예. 또 튼튼하군요. 네. 그 방울새가 유독 해바라기씨에 환장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0: 오,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해바라기 심어보면 환장을 합니다.
1: 아, 진짜요? 네.
2: 방울새는 다른 작은 새들에 비해 뿌리가 굵고 튼튼한 원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2: 네, 이 뿌리는 딱딱한 씨앗 껍질을 부수고 까먹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1: 네.
2: 다른 작은 새들은 음도도 내지 못하는 해바라기 씨앗의 두꺼운 껍질을 아주 쉽게 쪼개고 알맹이만 쏙쏙 골라 빼먹습니다.
1: 네.
2: 또한 해바라기 씨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고에너지 식품이거든요.
1: 그렇죠. 네.
2: 체구가 작은 방울새는 체온 유지와 비행을 위해 끊임없이 높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해바라기 씨 몇 알만 까먹어도 효율적으로 대량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추운 겨울 체온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영양식품입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렇군요. 아까 씨앗 까먹기 달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까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방울새는 씨앗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뿌리 안에서 혀와 뿌리 가장자리를 이용해 맷돌처럼 굴리며 껍질을 까먹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우와, 굴리면서.
2: 네네네. 굵은 뿌리의 악력과 섬세한 혀의 움직임 덕분에 해바라기 씨를 불과 몇 초 만에 깔끔하게 까먹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럼 이 방울새는 어떻게 번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2: 네, 방울새

0: 새는요 봄에서 여름 번식기에는 상을 이루어 활동하지만
1: 네.
0: 가을과 겨울철에는 수백 마리씩 대규모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네. 4월에서 7월 사이 소나무나 삼나무 등 굵은 나무 가지 사이에 이끼 뿌리

0: 이로운 아, 새입니다. 네. 방울새는 주로 풀 씨앗을 먹는 수식성 조류로 바랭이, 강아지풀 등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 씨앗을 소비해 자연적으로 잡초 확산을 줄여줍니다. 번식기에는 어린 새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진딧물, 나비, 애벌레 등 소형 곤충을 잡아먹어 농작물이 해충 피해를 방지해줍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들판과 산림을 오가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번식시켜 지역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2: 그렇군요. 아, 진짜 좋은 새네요. 진짜 좋은 고마운 새고. 네. 방울새에게 우리가 또 배울 네. 점을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방울새는 습성과 생태를 관찰해 보면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방울새는 번식기를 제외하면은 주로 작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먹이를 찾고 이동을 합니다.
2: 네.
0: 네. 서로의 안전을 경계해주고 먹이를 공유하는 무리 생활을 통해 개인의 독주보다 공동체와의 협력과 조화가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네. 아주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들판의 아주 작은 풀 씨앗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번식기에는 수없이 왕복하며 새끼를 돌봅니다.
1: 예. 네.
0: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하고 부지런하게 환수하는 성실함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1: 예.
2: 네.
0: 농작물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잡초, 씨앗과 해충을 먹어치우며 자신이 속한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2: 네.
0: 우리 역시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2: 네. 예,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은방울 소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방울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출제해드린 새 퀴즈 이제 정답을 발표해야 되겠죠?
2: 네.
1: 방울새 소리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2: 정답은요?
0: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 1번.
2: 아, 네. 2번은 누굽니까?
0: 2번은 까마귀 소리였습니다.
1: 까마귀 소리.
2: 어쩐지 좀 익숙하다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아, 네. 자, 그럼 그 소리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
1: 네,
0: 예쁘네요.
1: 정말 예쁜 소리였습니다.
0: 이런 소리 이제 주변에서 네.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주 유심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참새가 가까이 있을 때 이 소리가 들리면 방울새가 있다는 겁니다.
2: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늘 듣는 이 친구 소리입니다.
2: 네.

0: 네, 이 친구야 뭐 늘 듣는 소리니까요.
1: 맞습니다. 익숙한 예. 친구의 소리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퀴즈 당첨자분께는 저희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예.
0: 자, 울산에 사는 새 이야기, 오늘은 방울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네.
0: 자, 척척박사 새박사 윤기득 작가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1: 작가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네, 장나라가 불러줍니다. 그게 정말이니?

0: 네, 장나라의 노래 그게 정말이니 함께 들었습니다. 네. 한 곡 더 들으면 어떨까요?
1: 네, 4481번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에피소드 같이 들을게요.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자, 오늘 척척박사 새 박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 방울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3: 네, 귀여운 새 이야기. 또 여러분들 사진도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시면 너무 예쁜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바다새, 바다새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3: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공개 재검표는 물 건너갔다며 이제 특검으로 모든 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해온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이 재검표 여부 논의 과정에서 윤 의원과 서 의원은 찬성했지만 주진우, 최보윤 의원 등은 선관위 주도 재검표 방식에 반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김포의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에서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총기 한정의 행방이 불확실해 군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2사단의 한 예하부대에서 전시의 동원병력에게 지급하는 무기를 보관하는 치장 무기고에 있어야 할 K1 기관단총 한정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외부의 강제 훼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해당 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상급 부대에 일주일 이상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19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현지에 급파된 두산 현장 대응팀이 사고 현장 수습과 직원들의 신속한 고국 송환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날 고립됐다 구조 이송된 직원 9명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구조 헬기편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피해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 9명에 대한 수색 지원을 모색 중인데 현장 상부시설과 베이스캠프가 유실된 것으로 보여 헬기 등 항공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 약세로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0.95% 내린 6,800선에서 개장해 종일 1%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다 어제보다 123.49포인트 1.79% 내린 6,788.88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 가까이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3.38% 하락한 25만 7천원에 SK하이닉스는 4% 넘게 내린 165만 3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다 마감 직전 상승 전환하며 어제보다 0.76포인트 0.09% 오른 838.42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0: 올 여름 여행 좀 다녀오셨나요? 여행과 인생은 서로를 은유하는 오랜 짝꿍인데요. 철학자 김태길 교수는 이렇게 썼죠. 인생은 종착지에 빨리 도달하려는 여행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보는 관광여행이다. 우리들의 하루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고 모레를 위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이 그 자체의 뜻과 중요성을 가졌다. 언뜻 공부나 일도 훗날의 성공을 위해 한다 싶지만 그게 아니라죠. 공부든 일이든 그날의 성취와 만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쌓이면 내일도 밝아진답니다.
1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폭염특보가

0: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해지는 시각이 보통 몇 시죠?
0: 실화씨 방송 끝나고 가다 보면 서서히 지던데 한 7시 정도?
1: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0: 왜요?
1: 노을을 보면 몸에 염증 수치가 내려간대요.
0: 그냥 보기만 하는데요?
1: 아, 이거 참.
0: 말이 되나? 왜요?
1: 노을을 볼 때 네. 사람이 그 뭐랄까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0: 그렇죠.
1: 그 감정이 스트레스와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심지어 기억력에도 도움을 준대요.
0: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제가 또 공신력이 없으면 안 믿잖아요.
1: 이건 저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환경심리학 저널에 이미 실린 얘기이기도 하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도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 다큐멘터리 더빙 느낌으로 그분이 한 말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 네, 경외감은 자신의 문제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갖게 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럴듯했어. 근데 진짜 맞는 말이다. 그 경외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감탄. 와! 뭐 이런 감탄도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최근에 노을 감상한 적 있어요?
0: 딱히 없는데요.
1: 나 뉘우치게 된다. 저도요.
0: 이제 아저씨가 되니까 뭐 노을을 보면서 감동받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1: 아니야. 아저씨도 네. 얼마나 감성 충만한가.
0: 제가 말입니다. 제가. 네.
1: 이 아저씨는 되게 이상한 거야. 내가 아는 아저씨들은 요새 감성이 또 사춘기 소년처럼 풍부해진 분도 계세요.
0: 몇 년 전에 그 코타킨다발론가?
1: 맞아.
0: 거기 갔을 때 와 멋있다 한 적이 있는데
1: 맞아.
0: 그럼 거기 살아야 되나?
1: 살면 건강할래나?
0: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
1: 염증 수치 내려갈래나?
0: 거기 100% 건강한 건 아닐 텐데.
1: 어떻게든 시비를 잡아보자. 시비거리를. 그런데 오늘 그 경외감과 감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의미 있잖아요. 진짜 이 거대한 우주 앞에 자연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맞아요.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사고의 흐름은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럼 노을을 봐야 되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비 오는 지역이 많아서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1: 티니?
0: 아니 그렇진 않은데 왔다 갔다 하죠. F였다 T였다.
1: 맞아. 우린 다 네. 갖고 있긴 해요. 그래요. 감사해요. 균형 잡아줘서.
0: 그렇습니다.
1: 정신 네. 확짝 드네. 자, 이문세 씨의 노래 듣고 현실을 살아봐요. 네. 빛 속에서.

0: 네, 금요일 첫 곡으로 이문세의 빗속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1: 박가연 씨가 오 네. 의외인데요. 전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트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8693님도 붉은 노을 나올 줄 알았는데 하셨어요. 원래 붉은 노을이 선곡돼 있었는데 시작하기 1분 전에 바꿨어요.
0: 속았쥬?
1: 어떡하지? 지금 용PD가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보고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그걸 전하기도 전에 박살을 냈네 분위기를. 아니 밖에서 용PD가 아 이제 청취자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같이 노을 보는 사이로 발전되길 바래. 뭐 이러고 있는데 속았쥬? 이러고 있어. 안팎의 정서가 다르다.
0: 에, 미안합니다.
1: 아, 일단 뭐 좋은 노래는 그냥 뭐 여러분 우리 예상과 벗어나도 되게 좋지 않아요?
0: 그쵸?
1: 붉은 노을을 예상했던 분들도 그냥 이문세 씨 목소리 딱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눌러지는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1: 그의 목소리에
0: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암동에 현재 비가 옵니다.
1: 약간 침뱉듯이 오던데.
0: 9283이 청주인데요. 시원하게 비가 오지만 기온은 흑업지겁 끈적끈적.
1: 후덥지근도 아니라 흑업지겁. 진짜 이렇게 사자서 이게 뭐랄까 네. 의태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현상까지 온 거예요 지금.
0: 맞아요. 처음 보는 아니, 더위랑 진짜, 처음 보는 찝찝함.
1: 진짜 흑업지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맞아. 네. 흑업지겁에.
0: 부산 소식 주셨습니다.
1: 와 이거 뭐지? 부산에 비 엄청 옵니다 하시면서 5702님이 다들 안전운행하시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네. 아 부산에도 엄청나게 오는구나. 이게 국제성 폭우가 진짜 폭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한 번씩 확 막 그 지역만 그죠?
1: 뭐 이렇게 네. 예전에 보면 왜 골목마다 고무대야로 어머니를 쫙 앞에 꼈듯이
0: 맞아 진짜
1: 하늘에서 누가 이렇게 쫙 꼈듯이 오는 그런 비가 많아요.
0: 그렇죠.
1: 어찌됐든 우리는 안전운행 안전보행 모든 상황에 좀 안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왠지 노을하고 어울리는 시간이죠.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김영선 성우님 그리고 남유정 성우님은 저희가 3부부터 모시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키움증권
1: 백조싱크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동서
1: 올품
0: 성원 에드피아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1,500명이 넘는 이웃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6: 병마와 싸우는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아파해주신 여러분의 진심,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살아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5: 30년의 진심,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6: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기가 막히네 얘.
9: 오야.
6: 제목, 충청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만났을 때. 대전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가며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0: 어머, 안녕하세요. 중순이 씨, 문진식 씨.
6: 네.
10: 아, 우리 남편은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딱 느낌 오죠. 경상도. 이 조합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 분은 아실까요?
6: 아니요, 아니요.
10: 저는 그 뭐든 직설적으로 말하고 돈 쓸 때만 팍팍 쓰는 타입이고요. 남편은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막 연결 지으면서 돌려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둘이 다른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고 다들 물어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1996년에 펜팔로 만났거든요.
6: 와. 예.
10: 아우, 편지로 만나니까 남편 성격이 어떤지 내가 알 수가 있나.
11: 그딴 식으로 따지면은 나도 할 말이 많지. 나는 당신이 순진하고 착한 여자라고만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그 수많은 여자를 다 포기하고, 에? 당신한테 온 게 아니야.
10: 아니, 제 말은 믿을 게 뭔데. 아마도 모태솔로 노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내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내가. 이 왜냐? 살아보니까는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아니, 사람 마음 자체를 너무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남편은 이래 말하잖아요.
6: 우와, 오늘 옷 예쁘네.
10: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조금 예쁜 옷 입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래 말합니다.
11: 얼마요?
10: 느낌 오죠? 내가 미용실에 갔다 와.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와. 그럼 똑같이 물어봅니다.
11: 얼마 줬어?
10: 아니, 그 뭐 무슨 횟집 식가냐고. 가격이 그래 중요한 거냐고. 아, 나 진짜 열뻗친데 말하다 보니까네. 그 한 번은 내가 새 가방 들고 왔더니 남편이 한참 보다가 이래 묻더라고요.
11: 이? 새 거요?
10: 어.
11: 얼마요?
10: 아, 와.
11: 아니, 가방도 감가 생각이 되는가 궁금해서.
10: 이게 왜 나와? 감가상각이. 내가 진짜 이 남자하고 살다 보면 막 사랑이 아니라 회계학을 공부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이뿐만 아니에요. 남편은 10년 전부터 월급쟁이 딱 그만두고 가구점을 하고 있어요.
6: 아.
10: 그러면 내 친구들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우리 가게 와서 책상을 사가요.
11: 그럼 어떻게 이걸로 드려요? 아는 사람이라 20% 할인해드리는데 본사에 판매대금 넣고 뭐 세금 내고 뭐 월세 내고 하면 아이고 뭐 남는 것도 없이요.
10: 아, 진짜 너무 많이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매장보다 20만 원이나 싸요. 그럴 때 보통은
6: 아, 예, 싸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10: 뭐 이래 이래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좋게 넘어가는 법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11: 괜찮아요. 뭐 50평짜리 가게 하다가 쫄딱 망해버리면 20평짜리로 옮기면 되죠. 그리고 빚내고 빚내서 못 갚으면 뭐 깜빡은 더 줍다며?
10: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 나 진짜 수치스럽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한 번은 우리 친정 엄마 생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한우를 딱 사다가 새끼를 준비했어요. 우와. 어, 새끼 딱 준비해. 그러다 보니까 고기값이 40만 훌쩍 넘었어요.
11: 이거는 저기 저 호주산이요, 미국산이요?
10: 한우야. 남편 얼굴이 거의 통장 잔고가 40만 원 줄어드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사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11: 한우, 야, 뭐 마당에 유전 남겨?
10: 아, 뭐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그 아버지 없이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한테 내가 뭐 한우도 못 해드리냐 내가?
11: 처형하고 형님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10: 제부요.
6: 아. 아, 처형하고 형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네요.
10: 아, 진짜 언니랑 형부 괜찮아요?
11: 아이고 괜찮요. 고깃값은 40만 원 넘게 들었지만은 내일부터 뭐 시래기국에 주구장창 누룽지만 말아먹으면 돼. 그래봐야 뭐 영양실조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
10: 이렇게 막 입에 나오는 대로 씹으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싸해지는 거지. 그럼 보통 여기서 멈춰요. 인간적인 사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남편 끝이 없어. 우리 남편은
11: 저기 우리 형편에 생선 하나 올리는 것도 사치고 뭐 김치 넣고 간장에 비벼 먹으면 되지. 괜찮아요. 뭐 지옥 가면 먹을 거 많아요. 근데 뭐 지옥에서는 젓가락이 그렇게 길다며?
10: 아유, 그러게 왜 한우로 했어. 좀 싼 걸로 하지. 생일이 뭘 대단한 날이야.
11: 아이고 장모님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가구를 뭐 사람 안 쓰고 제가 직접 업어 다루면 돼요.
10: 어, 진짜.
11: 사람 안 쓰면 일당 8만 원 아끼는 거니까 가구를 혼자 다섯 번만 옮기면 딱 떨어져요.
10: 어,
11: 아유, 가구 뭐 혼자 옮겨봤자 허리밖에 더 나가요. 죽으면 허리 쓸 리도 없는데. 근데 지옥에는 그 침대가 없다며?
10: 아니 이쯤 되면 뭐 작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나 정말 열 터져 진짜. 근데 신기한 거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게 나가면 처음에는 불편해했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근데 오히려 요즘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 에휴 모르겠다. 아유 사우야, 내일 굶어도 오늘은 그냥 먹자.
11: 그래요, 오늘은 뭐 그냥 다들 드셔요.
10: 그래 그래.
11: 아유 맛은 있네. 자모님 맛있죠?
10: 아유
11: 맛있어.
10: 어휴 많이 먹어. 그나마 우리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이래 인기가 있는 거는 뭐 말은 그래 해도 맛있는 반찬 있잖아요. 그럼 다 우리 엄마나 동생들 앞으로 이래 쭉쭉 밀어놓기 때문이에요. 와. 하지만 저는요 진짜 장 볼 때마다 제 뒤를 쫄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남편 보면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11: 그거 저 뭐 꼭 필요한겨? 집에 있는디?
10: 다 떨어졌거든.
11: 조금 남은 것 같은디.
10: 유통기한 지났다고만.
11: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면 되잖여.
10: 어, 당신은 도대체 여기 뭘 사러 따라온 건데 그럼?
11: 두부.
10: 두부는 와.
11: 싸니까.
10: 한마디로 이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안 하고가 가격 기준이에요. 그 가격이 딱 이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해. 애들한테도 뭐 예외가 있겠어요. 우리 딸이 책상에서 공부 안 하고 시험도 거지같이 봐가지고 오니까네 하루는 남편이 딸의 방에 딱 들어가서 이러더라고요.
11: 아니 저 이 방에는 책상이 없는겨?
10: 아 여기 있잖아. 아빠 가구점에서 갖고 온 거.
11: 아이 그게 책상이요? 나 또 책은 없고 로션만 있길래 화장대인 줄 알았지.
10: 아 뭐야. 학원비 주세요 내일까지야.
11: 공부도 안 하는 딸 보내고 학원에 전기료만 내주고 있어.
10: 어, 나 이 아빠 좀 웃긴데 있지? 그래요. 근데 뭐 잠깐 감동할 뻔한 일도 있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하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러대요.
11: 아유 후회는 아니요.
10: 아이고 뭐야 진짜.
11: 저기 뭐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아직도 총각이었을 테니까.
10: 아유 뭐 고마. 그럼 내가 뭐 당신 구해준 거네.
11: 그렇지. 다만 이제 그때부터 생활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어.
10: 에이 정말 이 인간 진짜 어째 이렇게 하나부터 일까지 돈 얘기만 계속 할까요?
11: 얼마요? 그거 꼭 필요한겨?
10: 이렇게 시시콜콜 돈만 따진 남편하고 산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어때? 반품 안 되겠죠? 아니 좀 재밌는데요 문장 구성력이?
6: 아 진짜?
10: 개그맨들 대본 쓸 때 많이 차용할 수 있겠는데.
6: 충청도 분들은 진짜 작가적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10: 은유의 화신들. 네. 충청도에는 은유의 화신들이 산다.
6: 7440님. 아우 내 남편이 거기 있는 줄 알았네.

0: 충청도시요? 8260님. 남편 말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네. 나도 충청도라 그런가? 아, 충청도 고향인 부부 둘이 싸우시면 어떨까? 되게 직관하고 싶다.
1: 그렇죠. 아, 그래도 그 장모님 생신날은 이제 좀. 예, 좀.
0: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의 캐릭터가 돼서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 이제는, 보니까. 이제. 예, 그러면서도 외친데레처럼 그 맛있는 반찬은 또 장모님한테 몰아드리고.
1: 맞아요. 천만다행이. 예,
0: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행동은 너무 따순 분인 거지.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청도 분이 돌려차기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1: 맞아요. 예, 저는 애들러서 얘기하는 거.
0: 예전에 신인 때 최양락 선배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최양락 선배님이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너무 그 멘트가 너무 그 머릿속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나오지? 쉽게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예전에 그 막 비가 많이 와서 택시를 탔는데 충청도에서 아, 기사님 비가 너무 와요. 어쩜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요? 그랬더니 기사 아니요. 선장이라 불러요.
1: 재밌다.
0: 아, 나 그거 듣고 우와. 너무 웃겨가지고.
1: 아, 그래.
0: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의 이 반짝이는 네. 기지가 맞아요. 이 은유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1: 아, 충청도 유머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 모처럼 재밌었네요.
1: 그러니까요. 우리 그
0: 아버님 덕분에 서인국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해 유.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0: AI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구찌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우 사장님 너무 많이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유 괜찮요. 뭐 50평짜리 가게 하다가 쫄딱 망하면 20평으로 옮기면 되죠. 그러다가 또 빚내고 빚내서 못 갚으면 깜빵은 더 줍다며? 괜찮아요.
1: 왜 이런 개그는 극단적이어야 맛있을까? 아 맛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들려드린 사연 중에 내용인데 충청도 남편분이 최양락 씨처럼 괜찮아요 했던 안 괜찮은 이야기를 계속
0: 맞아요.
1: 뽑아냈던 이야기. 너무 재밌잖아요 문장이.
0: 저희도 일상에서 왜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많이 쓰잖아요. 진짜 괜찮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괜찮다고 할 때가 많아요.
1: 그럴 때가 더 많죠 오히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괜찮아요. 그러나 안 괜찮아요.
0: 맞아요. 네. 네.
1: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했던 각종 경험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길 가다가 왜 대자로 확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괜찮아요?
1: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창피해서.
0: 네, 사실 너무 안 괜찮죠. 네, 사실. 무릎 다 까졌는데 지금.
1: 그런데 피 철철 나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요. 아, 나 지금 넘어졌어. 대박 웃기지. 막 이러면서.
0: 쩔뚝이면서.
1: 창피하니까.
0: 네. 또 뭐 있을까요?
1: 그리고 왜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 받았을 때 아니 다 있는 자리에서 이별 통보는 진짜 이건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눈물 꾹 참고 괜찮아. 어차피 뭐 나도 뭐 먼저 내가 차려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되게 비참하게
0: 눈물 나고 있는데 야 클럽이나 가자.
1: 야 너 눈화장 다 번졌어. 그런 것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빠니까 엄마니까 괜찮아. 네. 라고 얘기할 때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엄마 힘들어? 엄마 괜찮아.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뭐 이렇게.
0: 맞아.
1: 이런 것들도 오늘은 좀 내용 보내주시면서 서로 함께 나눠봐요.
0: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생선 대가리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뻥이었어.
1: 그럼. 저희 엄마 제일 싫어요. 그 어머님께라는 노래.
0: 그렇죠.
1: 지우디에.
0: 짜장면이
1: 짜장면이 싫다고 했을 땐 탕수육을 먹고 싶다는 거야. 아들 놈이 그거를 정확히 알았어야지.
0: 그러니까 장건 선생님 정확히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1: 하여튼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0: 맞아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을게요.
0: 네, 문자 보내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진주입니다. 난 괜찮아.

0: 어우 네. 개운하다.
1: 시원한데요 진주?
0: 진짜 약간 가려운 데를 완전 피나기 직전까지 긁어준 느낌. 네. 세상 사는 이야기 괜찮아요? 그런데 안 괜찮아요? 최진우님. 새 차를 뽑았는데 장모님이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무사고 기원하신다고 떡이랑 과일 포까지 그 한상 네. 차려오시고요. 우리 최스방 무사고 기원합니다. 이러시면서 차 밖에 막걸리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네네. 아씨 나 새 차 그 휠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막걸리 때문에 얼룩덜룩해지고 아씨 괜찮은 척 했습니다. 장모님 가시고 나서 휠 하나하나 다 닦았어요. 고사 중이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참을 꼈나
1: 봐. 아, 진우 씨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다.
0: 아니 새 차 뽑으면 저도 새 차 뽑은 몇 주 동안은 네. 진짜 금이 오게 했어요.
1: 그쵸.
0: 아, 거의 막 내가 모시고 다녔어 차를.
1: 아 이분은 뭐
0: 그럴 때 뿌린 거지 막걸리.
1: 네. 아 새 차인데 왜 뭐 묻히냐 이거죠. 네.
0: 장모님은 오로지 이제 안전을 안전. 네. 비는 마음으로.
1: 맞아요.
0: 각자 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6336님.
1: 소개팅 날 여자분하고 분위기 좋게 대화 나누고 연락처도 받고 예, 뭐 커피숍 카운터 멋지게 커피숍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여자분은 커피숍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들뜬 마음에 나오다가 커피숍 통창에 그대로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별이 번쩍하더라고요. 거의 주저앉다시피 막 힘이 풀린 몸을 이끌고 나오는데 코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데 저는 애써 안 아픈 척 했습니다. 코가 얼얼하더라고요.
0: 그치.
1: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코 주변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있었습니다.
0: 없다고 생각한 유리창에 부딪혀본 분은 알 거예요. 이거 진짜 아파요. 눈물도 나와요. 찍.
1: 그럼요. 눈물 나죠.
0: 괜찮아요. 근데 또르르.
1: 아 괜찮습니다. 진짜 앞이 안 보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안 괜찮다고 한 것보다는 점수 딴 거예요. 갑자기 거기다 진짜 그 말이라고 물어요. 진짜 이렇게 아파요. 뭐 이러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귀엽잖아.
1: 그러네.
0: 예, 이때는 솔직할 필요 없어.
1: 맞아. 거기서 119 그랬으면 또.
0: 119가 뭐야. 통창에 부딪혀놓고 119가 뭐야.
1: 점수 깎이죠.
0: 하여튼 8784님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들뜨면 위험합니다.
1: 아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예. 아이고.
0: 그 여자분이랑 잘 되셨나 모르겠네.
1: 그러게.
0: 그리고 우리 8784님.
1: 네. 여자분인가 봐요.
0: 소개팅을 나가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1: 네네.
0: 어색하게 30분쯤 지났을 때 밖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쳤고 소개팅남이 마당에 메워놓은 개를 집 안으로 들어놓아야 한다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는 거예요.
1: 네, 먼저 갈게요.
0: 뭐지? 저는 너무 안 괜찮았죠. 그런데 어떡해요. 강아지가 많이 춥겠어요. 전 괜찮으니까 가보세요. 갔어 이미. 근데 안 괜찮았는데. 근데 진짜 마당에 메워놓은 개를 걱정해서 간 걸 수도 있어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지붕이 열린 아파트겠죠. 펜트하우스.
1: 개 안 키운다 그러던데. 아.

0: 이거 바깥에 묶어놔가지고.
1: 야, 그쵸.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죠?
0: 아. 그때는 이 여자분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마음에 들면 난 같이 갔다. 어. 좀 같이 가서 밖에 좀 기다려달라고.
1: 야, 모르겠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
0: 에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뭐가 중요해.
1: 맞아요.
0: 이미 내 옆에 없는 남자인데 뭐가 네. 중요해. 그죠? 네. 지라시에 소개됐고 나는 털었고 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1: 익명이 청하셔서 김창희님.
0: 네.
1: 아버지가 술 드시면서 아 여자분 아빠가 술 드시면 돈을 주시면서 코 수술하라고 하세요. 내 코 괜찮아 아빠. 한 번 한 거잖아.
2: 지선아.
0: 어 왔다.
2: 야 너 이거 너 또 코에.
0: 어 뭐야?
2: 이거 돈 너 너.
0: 뭐 뭐.
2: 너 코에 코. 우리 다 코 빼고 다 예쁘다 코에 코.
0: 아빠 내 코 한 거 하잖아 한 번.
2: 한 거야?
0: 했잖아.
2: 이상한데.
1: 어떻게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럴까 진짜?
0: 아 너무 웃긴다. 아 직계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아. 갈부가 없어요. 아. 네. 아 일단 돈은 좀 챙겨 두세요. 네. 뭐 혹시 모르니까 AS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자, 갖고 있어봐요.
1: 아버지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셔서 그런가 왜 그러지?
0: 아니야 있어. 그러니까 내 자식은 다 이쁘지만 다 사람이니까 알잖아. 어디 부분을 어떻게 좀 아,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은연중에 나온 거야 술 드시고 마땅치 않으셨던 거죠 아버지
1: 저도 저희 딸 저 닮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0: 못됐다
1: 아, 저 좀 미안하긴 해요 진짜로
0: 네. 예뻐요 여러분
1: 아유.
0: 주와 외모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어깨에다가 주먹으로 한번 칩니다 여러분.
1: 제가 184잖아요 저희 딸 4학년인데 이번에 신체검사 했거든요
0: 네.
1: 매년 해야 아이들이 근데 다 정상인데 이제 딱 하나 과체중 이렇게 나
0: 아 당연히 그 나이 땐 과체중이지.
1: 대부분 우리 딸
0: 어머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진짜?
1: 아 웃겨.
0: 왜 저럴까? 술 취해가지고 또 뭐 학원 등록해 주겠네 또 에어로빅이나 뭐 이런데. 하지 마 진짜.
1: 예, 아이 그러니까
0: 최순계님.
1: 저는 좋은데 예. 미안해서.
0: 하지 마. 네. 최순계님 삼수생 아들이 여친과 해외 여행 간 걸 친구가 공항에서 봤다고 알려주셨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했는데 나 진짜 나 정말 안 괜찮았어 나 진짜로 삼수
1: 삼수 중에 해외여행 가면 안 되지 않아
0: 순계야 얘 어, 내가 그래. 어, 내가 그래. 누굴 봤게
1: 누구 봤니
0: 그야 네 아들 동식이 봤다 얘
1: 네가 동식이를 어디서 봤어
0: 동식이 공항에 있던데 지금 발발이 떠가지고
1: 기숙사 학원
0: 뭔 소리야 여친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지금 들떠가지고
1: 너 잘못 본 동식이 맞아?
0: 동식이 맞아 네 아들 삼수하지 걔가
1: 전화해볼게
0: 사수 준비해야겠다 순계야
1: 전화기가 꺼져 있어 고객이 통할 수 없음 이놈 씨
0: 순계야 나 먼저 갈게 도망가 에휴 뭐 어떡해요 뭐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막 필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1: 맞아요
0: 약간 그 아들의 삶과 그 어, 네. 삶의 어떤 그 어떤 예
1: 과감하다 삼수 중에 해외여행 쉽지 않은데 그죠
0: 놨지 반
1: 아니
0: 반은
1: 뭘 해도 할 아들입니다 예
0: 뭘
1: 예, 뭘 해도 할
0: 연애
1: 아들. 예.
0: 아니야 순계님 저희 개그맨 이 예. 쪽에 보면요 요런 아드님들 많아요 예 어디서 꽃을 피울지 모른다 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1: 네. 예
0: 자 이보람 씨의 노래가 저희를 살렸네요
1: 네.
0: 노래 제목 어떡하지 빛의 반대편에서
1: 어이구 저런

0: 네, 오늘 주제가 괜찮아 하지만 안 괜찮아요 이건데요. 0172님, 12년 전 새 차 산 지 두 달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첫째 딸이 다섯 살 때 차를 타고 시골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딸내미가 돌로 차 보닛에 하트를 그리고 아빠 사랑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1: 대박.
0: 보자마자 제가 우와 서윤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1: 괜만 남았다. 문천식 씨 못 견디는 사연이에요 이거 진짜로. 못 참아.
0: 저도 딜레마인 게 세상 제일 사랑하는 게 딸인데.
1: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0: 딸 다음으로 소중한 차가 이게 네. 새 차인데.
1: 딸 다음으로?
0: 딸 다음으로
1: 아니에요? 부인 아니에요?
0: 네?
1: 부인 아니에요? 딸 다음으로는?
0: 자 보니토 자 연결.
1: 어디 삽 들고 어디 갔어 지금? 무덤 파러 간 거야?
0: 아 망했다.
1: 보니 통신원.
2: 네 안녕하십니까. 괴창에 사는 보니 통신원입니다. 12여 년 전 새 차 산 지 두 달 됐을 때 다섯 살 딸이 돌멩이로 하트 그리고 사랑의 낙서를 해놨어요.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나 봐요. 딸이 괜찮아 했어요. 그리고 그 차를 7, 8년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보닛 통신원이었습니다.
1: 아유 안녕하세요. 보닛 통신원 우리 성함이? 네.
2: 예, 정연광입니다.
1: 정연광님.
0: 연광님.
2: 네.
1: 아, 진짜 그때의 표정을 정말 그때의 어떤 심정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힘드셨겠다. 그죠?
2: 그렇죠. 아, 산지 얼마 돼 가지고. 예. 또 딸내미가 그렇게 해 놨는데.
0: 예.
1: 그렇죠.
2: 와, 진짜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
1: 와, 아니 처음 그 보닛을 발견한 순간 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예요?
2: 이건 뭐지?
0: 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셨군요, 그죠?
1: 아, 너...
2: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 말.
2: 이거 도대체 뭘로 했냐고.
1: 뭘로 했지?
0: 아 설마
2: 아빠, 이걸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0: 아 진짜 돌로 긁은 거예요?
2: 예, 돌로 아... 자그만한 돌로 이렇게 했다고 아... 자기 돌을 보여주더라고요.
1: 어 근데 아빠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서윤이가 울먹울먹했구나.
2: 예예예 예, 예. 입이 왜 이렇게 삐죽삐죽하는 게
0: 있다. 얘기를 되게 삐죽삐죽하는.
1: 예, 여차하면 이게 터지는 거거든.
0: 그럼
2: 예예
0: 연방...
2: 예, 그래서
0: 영광 씨 그러면 수리는 하셨어요?
2: 수리 안 하고.
1: 그래요.
2: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게 멀리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1: 아 그 그렇죠. 애기가
2: 근데 가까이 가가 거는. 예 가까이 가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0: 아.
1: 근데요 정연방님 저는요 그거 너무 아. 진짜 되게.

0: 이쁜 추억인 것 같아요. 서윤이 입장에선.
1: 지나고 나니까 웃는 거죠 뭐.
0: 맞아요. 그리고 정현방님도 아기가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그 길지 않아요 기간이. 그죠?
1: 예, 그렇죠.
0: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1: 예예. 제가 벌써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0: 거봐 거봐. 그러니까 서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얘기 가끔 꺼내면 뭐라 그래요?
1: 아 내가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0: 그렇지. 얘들은 그때가 제일 그 사랑을 투명하게 표현할 때니까.
2: 맞아요. 아, 영광님, 네. 따님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1: 서윤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뭐 학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힘든데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고 힘들면 아빠한테 힘들다고 말해. 엄마 몰래 학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적게줄 수도 있다.
0: 오~
1: 사랑해.
2: 아우, 사랑해까지.
0: 역시. 네. 친구 같은 아빠. 순송 최죠.
2: 네. 네.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1: 네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딸이 고1인데요. 사랑이란 말을 언제 많이 할까요? 1번 용돈 필요할 때. 네. 2번 자기 전에. 3번 평상시에.
2: 네.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단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9: 와, 본인 통신원의 고1 따님이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데는요?
10: 3번 평상시였습니다.
9: 우와, 어머. 보통 용돈 필요할 때만 한다고 들었는데.
10: 세상에 어쩜 이렇게 기특해. 5568님, 6331님, 박현영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네, 그래도 따님이 성인이 되면 본인 수리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왜 이럴까?
9: 아니, 광택 한 번만 내줘요.
10: 진짜 집요해.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너머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새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

0: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종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몫이라며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당 워크숍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노선이 다르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 공개 논쟁을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SNS를 통해 앞으로도 백주 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며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라며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이고 지도력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의 전체 외화예금 잔액이 2012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7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50억 1천만 달러 늘어 1,28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7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달러화 예금 잔액은 한 달 사이 111억 2천만 달러 늘어난 1,089억 2천만 달러로 집계돼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다음 달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공해상에서 2026 프리덤 엣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일은 2024년부터 해상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 작전, 공중방공훈련과 사이버 방어 등이 포함된 프리덤 엣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이른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여성 손님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DJ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한여름에 들에 나가보셨나요? 그늘 한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농어촌이 이렇게 물, 그늘, 휴식에 취약한데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곳이 많다 보니 올해도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어요. 어르신들과 이주노동자들, 농어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잘 살피고 이웃의 안전도 한 번 더 챙기면서 남은 여름을 잘 넘겨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질 텐데요. 네. 3638님이 아, 저 지난번에 떡볶이 만들면서 사랑극장 듣다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떡볶이 젓는 거 깜빡해가지고 떡볶이 떡이 다 눌러붙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오늘은 6시까지 참을 거예요.
0: 네.
1: 아, 이걸 저어줘야 되는데 이게 떡전이 됐구나.
0: 그렇지. 아, 다 듣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참 보람 있네요.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0: 맞아요.
1: 그토록 몰입하셨다는 거니까. 네, 예,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이 탑송은 두 분 덕분입니다. 김영선 그렇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함께하겠습니다.
1: 네,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돼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에어비앤비,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약,
0: 빅토스,
1: 국민연료 썬연료,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데이팩,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6: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1: 네,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사랑극장을 아이 데리러 갈 때 듣는다는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4: 1694님인데요. 올해 기숙사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를 매주 금요일 날 데리러 갑니다. 퇴근 후 가는 길이 가끔은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졸음을 쫓으려고 켠 라디오에서 어느 날 사랑이를 처음 만났죠. 들으면서 가니까 운전이 너무 잘 됐어요. 이후 금요일 운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내비 소리에 자꾸 대사가 끊겨서 이젠 아예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딸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은 즐겁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를 또 만나게 되셨다는데 그거를 굉장히

0: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속적인 애정을 부어주시니까.
1: 네, 따님도 공부 열심히 잘 되기를 바라고.
0: 나중에 딸이랑 같이 듣는.
1: 그렇죠.
0: 그런 때가 오겠죠? 네,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런 피드백이 문천식 씨와 저를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1: 맞습니다.
0: 이걸 이제 MBC 간부들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니까 소소하게.
1: 자, 오늘도 사랑사는 결말 예측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예.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가 안내해드릴게요. 오늘은 누가 보내셨나요? 사연?
0: 오늘은 경상남도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제목은 5평 블루스. 애매한데.
1: 뭔가 아, 왜 난리브루스 이런 거 있잖아요.
0: 에이, 난리브루스라뇨. 부정적이다. 난리브루스였으면 좋겠지.
1: 전 독한 사람을
0: 그죠?
1: 좋아하니까.
0: 아, 예. 못됐어. 예. 5평 블루스면 뭔가 좀 그 어떤 가난한 삶을 이겨내는 오. 어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1: 아, 사랑과 성공 이런 건가.
0: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아닐까. 자,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일요일 오전 김해의 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유정 씨는 샵 오픈 시간에 맞춰 블라인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2: 아, 날씨 좋다.
0: 그때 유정 씨는 봤습니다. 문 밖에서 해맑게 웃으며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일요일이면 미용실 문을 열기가 무섭게 들어오는 1등 손님입니다.
3: 안녕하세요.
2: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도 머리 감고 오셨어요?
0: 그는 늘 그랬습니다. 보통 일요일 오전에 오는 남자 고객들은 머리카락이 떡져 있는 건 기본이요. 양치도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4: 오래 기다려야 돼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양치도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여기 커피 한잔 때려 마셔야 돼요.
0: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오는지 뽀송함과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났으니까요.
3: 머리 안 감고 오면 왠지 좀 죄송하더라고요.
2: 아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0: 그는 잘생겼지만 키가 작았고 키는 작지만 목이 길어서 앉은 상태에서 커트볼을 치면 키가 180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아, 역시 신은 공평하구나를 느끼게 해주던 남자 고객.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커트를 하고 간 그가 오후 3시가 넘어서 한 번 더 헤어샵에 들른 적이 있었죠.
5: 어머나, 아까 오셨던 손님 아닌가? 왜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6: 그게 아니라요.
5: 아, 뭐 놓고 가셨구나.
6: 아니 그게 아니고 유정쌤한테 들을 게 있어가지고.
5: 남유정쌤이요?
6: 네.
5: 아까 커트비 안 내고 가셨어요? 계산을 저쪽 데스크에서 하시면 되는데.
2: 어? 나한테 줄 게 있다고?
0: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유정 씨는 그에게 다가가는데요. 그는 유정 씨를 보자마자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2: 저한테 이걸 왜?
3: 아, 좀 드시라고요.
0: 발그레한 얼굴로 수줍게 종이 가방을 내밀던 남자.
3: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이 바빠 보여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서 가지고.
2: 네.
3: 아, 딸기예요. 씻은 거니까 따로 안 씻으셔도 돼요.
5: 뭐야. 여기 입이 몇 갠데. 참나. 그걸로 되겠어.
3: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0: 그날따라 유정 씨의 단골 손님들이 케이크, 빵, 만두에 마카롱까지 주고 갔지만 유정 씨는 제일 먼저 그가 준 종이백부터 열어봤습니다. 통에 가지런히 손질된 딸기와 생크림.
2: 우와, 딸기 꼭지도 다 따서 가져왔네.
0: 유정 씨는 딸기를 하나 집어먹으며 그가 지나왔을 동선들을 잠시 머릿속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 그는 과일 가게에 가서 예쁜 딸기를 골랐을 테고 흐르는 물에 꼭지를 따가며 씻었을 테고 마음에 드는 통을 골라 딸기를 담았을 테고 깨끗한 종이 가방을 찾았을 테고 생크림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그래서 가게에 오는 길에 빵집에 들러 생크림을 샀을 테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가게 문을 열었으리라.
2: 마음 많이 썼네.

0: 맛있다.
1: 딸기를 먹다가 유정 씨는 문득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쌤도 가면 되죠. 비번인 날 있잖아요.
3: 내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2: 근데 면허는 있으시다면서요?
3: 장롱 면허야. 따기만 하고 실제로 운전해본 적은 없어.
2: 그러면 운전연수 받으면 되죠. 아 맞다, 아까 그 손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3: 어떤 손님?
2: 딸기 준 손님이요. 지난번에 주차장에서 차 세우는 거 봤는데 와 주차의 신이던데요. 그 좋은 데를 막 한 번에 샤샤샤.
3: 그래?
1: 그리고 몇 주 후 또다시 찾아온 그 남자.
3: 아, 저 지난번에 딸기 정말 잘 먹었습니다. 통 씻어놨는데.
4: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3: 늘 하던 스타일로 하면 될까요?
4: 네.
1: 유정 씨는 그의 머리를 커트하며 물었습니다.
3: 혹시 운전 잘하세요?
4: 예? 아, 네. 제가 운전은 좀 하죠.
3: 그럼 저 도로 연수 좀 시켜주실래요?
4: 네?
3: 아, 교육비는 지불할게요. 저는 미용실 문 닫은 후에 반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전문학원에 알아봤더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4: 아, 저 교육비는 됐고요. 맛있는 밥 사주세요.
1: 그리고 다음 날 유정 씨와 그는 각자 일을 끝내고 야간 도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4: 아, 그러고 보니 제 이름도 말씀 안 드렸네요. 저 김영선입니다.
3: 알죠. 고객카드에 써있잖아요. 저는 남유정입니다.
4: 아, 자 그럼 일단 공터에서부터 시작할까요?
3: 네.
1: 매일 밤 함께 도로 연수를 하며 유정 씨는 영선 씨가 생각보다 더 자상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죠. 일이 빨리 끝나는 영선 씨는 유정의 퇴근을 항상 기다려주었고 유정 씨가 조수석을 열면 환하게 웃어주며 말했죠.
4: 오늘도 수고했어요.
1: 추운 날엔 미리 온열 시트를 켜두는 자상함을 보여주었고 하루는 과일, 하루는 샌드위치를 번갈아 만들어 오며 유정 씨의 저녁까지 챙겨주었답니다.
3: 와, 진짜 누가 보면 직업이 요리사인 줄 알겠네. 근데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4: 아, 용접 일해요. 근데 제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3: 왜요?
4: 저는 집 짓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언젠가 꼭 내 집을 직접 지을 거예요. 아주 단단하고 따뜻하게.
3: 아하,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가 보다. 근데 몇 살이에요? 고객카드에 나이는 안 쓰셨던데.
4: 27입니다. 유정쌤은요?
3: 아, 저는 38이에요. 아이, 내가 11살이나 많네요.
4: 아, 뭐 저기 누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3: 누나? 아, 그래요. 유정쌤보단 누나가 편하겠네요.
4: 아이, 누나 말라요. 내가 한참 어린데. 누나, 다음 주에는 고속도로 한번 타볼까요? 운전은 고속도로를 한번 쫙 타줘야 실력이 확 늘거든요.
3: 그래요. 그래.
1: 고속도로로 국도로, 들로 산으로. 두 사람은 2주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면 미용샵의 원장님.
2: 유정쌤, 내 말 서운하게 듣지 말고.
3: 네? 무슨 얘긴데요, 원장님?
2: 나는 자기가 남자 고객하고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거 좀 아니라고 봐.
3: 네? 아, 그거 그냥 운전 연수 도와주는 건데.
2: 진짜 아무 감정 없는데 연수만 받는 거라고?
3: 네.
2: 아이고, 아이고. 나도 다 경험해봐서 그래. 장난으로 접근했다가 실증 나면 버리는 놈들 내가 많이 봤어.
3: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2: 아니면 다행인데 결국 자기한테도 좋을 거 없어. 소문만 이상하게 나지. 그럼 불 끄고 문 닫아서 잘하고 나와요. 나 먼저 갈게.
3: 네, 들어가세요 원장님.
1: 유정 씨도 아예 신경이 안 쓰였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선 씨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 아, 오늘로 연수 마지막이네.
3: 밥 살게. 이번 주 목요일 어때? 나 목요일이 비번이라.
4: 좋아. 장소는 누나가 정해.
3: 응. 식당 정해서 문자할게.
1: 그리고 마침내 주말 집에서 막 나가려는데 톡이 울립니다.
4: 누나, 내가 일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오늘 못 만나겠다.
3: 다쳤다고?
1: 유정 씨는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0: 여보세요?
3: 저 영선이 휴대폰. 저 누구세요?
0: 저는 영선이 친구인데요.
5: 야, 전화 이리 줘.
0: 야, 내가 소개한 분을 만나봐야지. 오늘 영선이 약속 못 나갈 것 같아요. 좀 많이 다쳤어요. 막 여기랑 저기랑 막.
3: 그래요?
0: 예, 끊습니다.
1: 전화를 끊고 난 유정 씨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3: 다쳤다는 말이 진짜야? 거짓말이야?
1: 오.
6: 뭐지 오늘?
1: 소개팅 하나? 아니, 내가 소개한 분은 만나봐야지. 이 대사 뭐지? 그러니까. 천식이의 대사?
6: 네.
1: 비즈니스로 소개할 분인가? 아니면
6: 내가
1: 다른
6: 분은?
1: 여자친구인가? 이게 그러니까. 걸리네. 네. 자, 우리 7884님. 저는 아무래도 운전 배우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6: 왜요?
1: 천년의 사랑도 끝낼 수 있는 게 운전감수입니다. 난 그래서 오늘 새드 엔딩 예상합니다.
6: 아, 그래요? 천년의 사랑도 끝내요?
1: 끝낼 수 있죠. 네. 운전강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있어요.
2: 네, 김화정님은 11살 차이라고요. 오늘 세다.
1: 세다.
2: 잘 극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1: 나이 차이 좀 세다. 그죠? 11살 쉽지 않지 않아?
6: 쉽지 않죠.
1: 쉽지 않지.
6: 흔치도 않고. 그죠?
1: 왜냐면 네.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화권이 달라요.
6: 그렇죠.
1: 노래 다 달라.
6: 노래 다르죠. 유행도 다르고.
1: 달라. 어떻게... 사랑으로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나이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빌런이 하나 존재했는데 이게 빌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천식이 친구가, 천식이란 친구가 네. 내가 소개해줄 사람 만나봐야지 얼레벌레 끊었단 말이에요.
6: 전화를 여기다 이상하게 여기다 받아가지고.
1: 그러니까 뭐 사고 나서 아프고 다치고 이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천식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네.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래서 천식이가 거짓말을 주도적으로 해준 게 아닌가.
2: 강영자님은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서로 기술이 있는 분들끼리 끼리끼리라 잘 사실 것 같은데.
1: 언니, 근데 지금 언니 우리가 지금 기업 합병이 아니잖아. 기술 제휴가 아니잖아요, 언니. 네. 우리 언니 지금 투자 개념으로 보셨구나. 아이고.
6: 긍정적인 분들 많아요, 정선혜 씨. 구구영구님도 얘들은 안 될 수 없는 커플인데요. 더욱이 남자가 저렇게 정성이면 뭐 나이 차 어때요? 무조건 된다야 한 표.
1: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이렇게 도시락 바리바리 싸서 바치는 남자의 순정을 듣고 그 순정만 고스란히 느끼는 나이였으면 좋겠어. 난 막 여기서 지금 막 불안불안한 어떤 여러 가지 내 안에 그 매뉴얼들이 다 지금 희월 앞에 이 상황을 견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 남자 주인공 영선 씨는 진짜 다친 건지 아니 만나기 싫어서 핑계 댄 건지 좀 뒤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순수하고 싶다. 자, 우리 서지원 그리고 박선주의 특이한 제목이 있어요.
6: 네.
1: 이걸 어떻게 읽어요? 76 빼기 70 이렇게 해야 돼요?
6: 은 러브래요, 제목이.
1: 왜? 76 빼기 70이 왜 러브예요?
6: 글쎄요, 모르겠네요. 참고로 서지원 씨가 76년생이고 박선주 씨가 70으로 알고 있거든요.
1: 근데 그게 왜 러브야?
6: 그러게. 뭐지? 들어보자고요.
1: 알 수 없는 사람들이네 진짜. 자, 이거 일단 듣고 여러분 네. 그 이유 아시면 좀 문자 좀 주실래요 저희한테.
6: 네,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눌게요.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머리 안 감고 오면 왠지 좀 죄송해.
1: 아까 오셨던 손님 아닌가?
0: 딸기예요.
2: 도로 연수 좀 시켜주실래요?
0: 용접 일을 해요.
1: 아, 장난으로 접근했다가 실직하면 버린 놈들.
2: 밥 살게. 목요일 어때?
0: 일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3: 야, 내가 순간부로 만나봐야지.
2: 다쳤다는 말이 진짜야? 거짓말이야?
4: 진짜로 영선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유정 씨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 야, 내가 소개한 분을 만나봐야지.
2: 뭐야? 소개팅이라도 잡힌 거야?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 차, 사람 되게 이상한 여자로 만드네.
4: 유정 씨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5: 어, 누나.
2: 어, 이젠 네가 맞네? 병원 주소가 뭐야? 내일 병문안 갈게.
5: 에? 아, 진짜 오려고?
2: 어, 갈게.
5: 아, 별로 안 다쳤는데.
2: 약속을 깰 정도면 많이 다친 거잖아. 병원 어디야?
4: 영선 씨는 쭈뼛쭈뼛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고 다음날 유정 씨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 어, 거짓말이기만 해봐라 진짜.
5: 누나!
2: 어디야?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아,
5: 나 여기 있잖아.
2: 어, 뭐야? 저, 누구? 너 영선이야?
4: 유정 씨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눈만 보이게 붕대로 칭칭 감은 영선 씨가 서 있었습니다.
2: 어, 영선아.
5: 놀랄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니까.
2: 진짜 다친 거였어? 아니, 어제 얼마나 다친 거야 대체? 아니, 왜 이렇게 다 붕대 감아둔 건데?
6: 야, 김현서, 너 또 일어났냐? 절대 안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 엄마. 아,
3: 누구세요?
5: 아니, 유정 누나야.
6: 아, 그 11살 차이 난다는 미용샵 이모?
5: 아이씨, 누나라고.
6: 나와봐.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어제 영선이 전화 제가 받았는데.
2: 아, 네. 어떻게 된 거야, 어?
6: 아, 저랑 얘기하시죠. 자기 침대에 있어야 돼요. 이제 곧 회진 돌 시간이라.
4: 결국 유정 씨는 친구라는 천식 씨와 병원 휴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2: 어, 자, 왜 다친 거예요? 입술에 진물도 나고.
6: 아, 영선이가 무슨 일 하시는지는 아시죠? 그 작업을 할 때 신나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통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몰래 신나를 버렸나 봐요. 그걸 모르고서 영선이가 통 안에 안 쓰는 선들을 정리한다고 가위로 자르는 순간 스파크가 튀었대요.
2: 어, 어떡해.
6: 그래서 그 스파크가 신나에 붙었고 순식간에 영선이 얼굴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목하고 이 작업부까지 그냥 불이 싹 옮겨간 거죠.
2: 어, 어떡해.
4: 유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6: 아, 중요한 건 그 치료도 재생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대요. 어제 소개받은 의사 선생님한테도 가봤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4: 그날 병실을 나오는데 영선 씨는 굳이 링거를 끌고 나와 유정 씨를 배웅했습니다.
2: 아니, 뭐하러 나와? 그냥 누워있어. 어?
5: 아니, 답답해서 그래. 누나, 내일 올 거야?
2: 아니, 내가 미쳤냐? 나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 세 번이나 그렇댔어. 나 피곤해. 다음 주에 올게.
5: 아, 알았어.
6: 그럼 이모 안녕히 가세요.
5: 야야, 이모 아니라고, 누나라고.
6: 11살 차이면 우리 막내 이모랑 실제로 동갑이야.
2: 아, 저 과... 아...
6: 네?
2: 영선아 갈게.
5: 네. 네,
6: 들어가세요 이모.
2: 아, 미쳤어.
4: 돌아오는 길 유정 씨는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영선이가 붕대를 풀었는데 얼굴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쳐있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면?
2: 그러다 절망하면? 어, 영선이는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4: 결국 유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2: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내가 영선이 책임질 거야.
4: 누군가는 묻겠죠? 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귄 것도 아닌데 네가 왜?
2: 난 잘생겼던 영선이 얼굴도 알고 있고 웃을 때 생기던 그 눈웃음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0: 영선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1: 그렇게 마음 먹자 어느새 눈물이 마르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0: 야, 영선이가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박이네.
1: 그 후 유정 씨는 휴무일마다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고 영선 씨를 찾아갔습니다.
2: 어, 누나 또 오셨네요. 영선이 치료 받으러 갔는데. 아, 거기는 환자 침대예요.
0: 어, 누나라고 하네. 어, 조용히 해. 나 피곤해. 한숨 잘 테니까 간호사님 오실 것 같으면 깨워라.
2: 아, 왜 저래. 아, 이모 비키시라고요.
0: 아, 이모 아니고 아까처럼 누나라고 해.
1: 이런 유정 씨 덕분이었을까요? 힘든 치료가 이어졌지만 영선 씨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선 씨는 말했죠.
3: 누나, 나 빨래해야 하는데 같이 집에 갔다 올래?
0: 어, 병원에서 나가도 된대?
3: 아, 외출증 끊어야지.
0: 혼자 갔다 와. 난 네 침대에서 자고 있을래.
3: 아유, 같이 가자. 누나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뭘 보여줄 거 있어, 진짜로.
0: 뭘?
3: 우리 집.
0: 어, 예쁘게 집 짓고 싶다더니 이미 되게 예쁘게 꾸며놨나 보지?
3: 아이, 가보면 알아.
1: 그렇게 도착한 영선 씨네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유정 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 누나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0: 내가 무슨 생각하는데?
3: 집이 정말 좁다.
1: 그랬습니다. 영선 씨의 집은 유정 씨가 본 집들 중 가장 작았습니다.
3: 누나, 나 이렇게 좁은 5평 집에서 살아. 얼굴에 화상은 치료를 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당분간은 뜨거운 음식도 못 먹어. 화상 치료 중이라 땀 흘리면 안 되거든.
0: 근데?
3: 그래도 계속 내 옆에 있을 수 있겠어?
1: 영선 씨를 처음 병원에서 본 날은 영선 씨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영선 씨가 사는 작은 집을 보니 유정 씨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 지금 돌아서면 놔줄게. 근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평생 누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어.
1: 영선 씨를 바라보는 유정 씨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 야, 사랑은 또 현실인데 이게 참 어렵네요.
4: 그러네. 네. 버퍼링이 생길 수밖에.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포장을 해도 현실을 딱 목도하는 순간 그쵸. 현타라고 하죠.
2: 우리 현님들 누님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4: 근데 일단은 사귈 것 같은 게 제목이 블루스예요. 블루스를 한 번은 쳐야지.
2: 어, 그렇죠. 어, 그러네.
4: 5평의 블루스야. 그 블루스가 상징하는 그 관계성이 있잖아요.
2: 있죠, 있죠. 최경란님, 유정 씨가 인정이 너무 많아서 냉정하지 못하겠네. 그쵸? 이어질 것 같은데요.
4: 맞아요.
2: 하셨고요.
4: 유정 씨 정이 많아, 유정 씨가.
2: 전혜원님은 영선이가 미안한 마음에 마음만 돌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어질 것 같아요.
4: 근데 영선이가 마음을 돌릴 사람이면 집으로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지. 아,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도 당신에 네. 대한 마음이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떠세요
2: 그렇게,
4: 이렇게 완전 오픈한 거지.
2: 팔자로는 여자친구
4: 여자한테 주는 거지. 되게 영선이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 왜냐면 자격지심 때문에 미리 알아서 판단하지 않고 상처받을 각오하고 열어놓잖아요. 이런 남자는 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하여튼 치료가 좀 잘 되고 그죠?
4: 그렇죠, 그렇죠.
2: 산재 처리도 잘 받고
4: 그냥 현실은 현실이라 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2: 그러니까요. 해결해 나갈 일이 너무 많아 지금.
4: 되게 잘 생기셨었나 봐. 유정 씨가 잘 생겼던 영선이 얼굴을 기억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미지가 되게 또 강하게 네. 박혀 있나 봐. 네. 지금 우리 8158님 영선이 친구가 정리해 줄 것 같은데요. 이모 잘 가요. 헤어진다. 동생으로 좋은 추억만. 점점점. 아, 친구 너무 밉상 연기. 누나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이모라고 그랬다가 이모님으로 하겠어 나중에는. 어, 이모님한테 계란말이 추가하겠어 아주 이러다가.
2: 자 결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영선 씨랑 유정 씨가 헤어진다면 1번이고요. 아니야 왠지 오늘 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4: 오늘 이제 될 것 같은데.
2: 그래요? 예.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네 정답자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5: 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2: 네.
4: 노래 왜 이러지? 불안하게?
2: 어?
4: 이수영의 노래입니다.
2: 응?
4: Goodbye, my love.

0: 지금 돌아서도 된다니까.
1: 너 틀렸어.
0: 뭐가?
1: 내 생각 읽은 거.
0: 어?
1: 집이 참 작다고 생각한 건 맞는데 그래도 있을 게 다 있어서 집도 주인을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2: 그랬습니다. 그 작은 집에 영선 씨는 아기자기하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발장, 팬트리,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침대, 책상, 세탁기에 베란다까지. 게다가 작고 귀엽고 아늑하고

0: 죄송한데 저희 선풍기 방향 좀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1: 아니 여름도 아닌데 무슨 선풍기를 벌써 틀어.
0: 아, 저 이 친구가 치료 중이라 땀 흘리면 안 되거든요.
1: 어?
0: 근데 이 집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1: 아 그래? 아, 우리가 잘하기 잘해요. 그 인터넷인가 거기 뭐 후기가 엄청 좋대. 어, 기다려봐요. 잠깐만. 됐어?
0: 네 감사합니다. 너 또 하나 틀렸다.
2: 뭘?
0: 너 뜨거운 거 먹을 수 있어. 땀 안 흘리고 먹게 해준다고 내가.
2: 누나.
3: 그날 영선 씨는 땀이 날까봐 먹지 못했던 김치찌개를 마음껏 퍼먹었습니다. 유정 씨는 행여 영선 씨 이마에 땀이 날까 자기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죠.
0: 영선아, 너 혹시 미용사 자격증 도전 안 할래? 피부 재생 치료받을 때는 햇빛 보면 안 된다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2: 미용사 자격증?
3: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0: 영선이는 미용학원으로, 저는 미용실로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영선이네 집에서 매일 만나 저녁을 먹었죠.
4: 누나, 나 합격했어. 와, 나 이제 누나 후배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0: 고백이나 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2018년 8월 1일 저는 영선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상가를 계약해서 함께 미용실을 오픈했죠.
5: 누나랑 사니까 이 작은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같아.
0: 네, 그렇게 5평짜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매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선마타령입니다.
4: 산도 좋고 물도 좋다 우리네 들이.
3: 1년 농사일 중 가장 힘들다는 김매기도 끝났으니 이제 풍년들 가을을 기대해도 좋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에코의 행복한 날을 이었고요.
7: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말은 2번 책임지고 이어진다.
6: 와,
7: 대단한 분이십니다.
6: 한 6년째, 7년째 지금.
7: 그렇죠,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거죠. 2번 맞춰주신 우리 8482님, 6692님, 노치용님 이분들 포함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 한승영님, 아 남주분이 강단이는 여주분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네요. 항상 그렇지만 오늘 특히 더 유정성우님의 단단한 목소리가 여주 캐릭터에 좀 더 강단을 부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7: 한승영님은 되게 전문적이시다.
6: 그러니까요. 네.
7: 아마 이 어느 날 사랑이를 오래 들으신 분은 이 톤 하나 뭐 어떤 변화 음색의 변화까지 다 포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6: 그럴 수 있죠.
8: 네. 네. 네, 저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 어? 네, 불안하지.
7: 지금 손이 막 오갈 데가 없어 막. 네,
6: 다음 주쯤에 이제 형님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영상 형님 테니스 너무 많이 치신 거 아닌가요? 오늘 힘이 없으신데요?
7: 긴장해야 돼. 항상 성우분들은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애정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니까 그쵸. 되게 밀도 있게 청취하시거든요. 자, 어쨌든 저희는 뭐 기분 좋은 부담감입니다.
6: 맞습니다. 네. 해피엔딩 좋았습니다.
7: 네.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1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7: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6: 고맙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4: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5: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14: 잘 모셨어.
15: 어디로?
1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5: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0: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16: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0: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12: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천안시 동남구 소재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현장과 건물 계단 부근에서 70대 직원과 필리핀 국적 40대와 20대 근로자 등 모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필리핀 국적 30대 한 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었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낙하물에 손목을 다쳤습니다. 폭발은 공장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물 안엔 인화성 물질인 동식물성 유지원료가 상당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과 티벳을 덮친 대홍수로 1,5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군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명이 갇힌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에 착수했습니다. 네팔군 대변인은 AFP통신에 일부 사람들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혀있다며 헬리콥터 2대가 투입됐지만 터널 입구를 찾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총리실은 네팔군이 터널에 있던 노동자와 주민 350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며 같은 터널에 있는 1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당국이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댐이 붕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지 시간 28일 SNS에 티베트 쪽에서 물을 가둬놓은 제방이 붕괴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원과 시민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네팔군 관계자를 인용해 90분 동안 구조작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내부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경보 기간엔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모든 회식이 금지되며 불필요한 행사도 가급적 연기해야 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받아온 전 현직 군 검사들에 대해 순직해병특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연보현 군검사와 김민전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올 여름 여행 좀 다녀오셨나요? 여행과 인생은 서로를 은유하는 오랜 짝꿍인데요. 철학자 김태길 교수는 이렇게 썼죠. 인생은 종착지에 빨리 도달하려는 여행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보는 관광여행이다. 우리들의 하루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고 모레를 위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이 그 자체의 뜻과 중요성을 가졌다. 언뜻 공부나 일도 훗날의 성공을 위해 한다 싶지만 그게 아니라죠. 공부든 일이든 그날의 성취와 만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쌓이면 내일도 밝아진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날짜상으로는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9월이니까요.

0: 그러나 평년에 비해서 들녘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올해 울산의 벼 재배 면적이 3,100여 헥타르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게 줄었습니다. 쌀 수급을 맞추기 위한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논풍경도 변화를 맞고 있는 건데요. 가을이 오면 익숙하게 생각나던 것들이 하나둘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러다가 특유의 계절마저 흐려지는 건 아닌지 괜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남기도 합니다. 올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8월 28일 금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젖소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35도를 넘는 무더위에 젖소들이 사료를 잘 먹지 못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평소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농가마다 선풍기를 온종일 돌리고는 있습니다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장치를 더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원유 생산량이 줄면서 생크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크림을 사용하는 동네 카페, 디저트 가게들도 재료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젖소들의 원유 생산량도 함께 회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다들 걱정 많으셨죠.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첫 차 운행 직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시급 5% 인상, 정년 연장, 그리고 쟁점이었던 미정립 퇴직금 문제에 합의했어요. 이에 따라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파업대란은 피하게 됐고요. 시내버스는 오늘 첫 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 톡톡에서는 다음 주 중에 저희 울산시 관계자 모시고 이 버스 파업 대란 이 뒤에서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또 어떤 지원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여러분께 자세하게 일정들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퇴근길 톡톡에서 준비한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 오늘 단계별로 AI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울산의 AI 디지털 배움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윤숙 시민 리포터 함께하고요. 이어서 스포틱톡에서는 울산의 토르라고 불리고 있어요. 투포환 유망주 박시환 선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승민 리포터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벤트 필요한 분들 무료로 저희가 마이크 빌려드리거든요. 샵 2848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0: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이 6시 10분 21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댓글창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출입구를 떡하니 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오도가도 못했던 경험은 없으시죠? 이건 뉴스에서 좀 보던 그런 광경인데 이처럼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것 행위에 대한 제재가 오늘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된 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등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은 지자체의 단속과 조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위반이 100만 원, 두 번째가 300만 원, 세 번째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을 옮기지 않을 때는 견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바로 개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주차 행위 뭐라고 할까요? 1번 길막 주차, 2번 전면 주차.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두일 S5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조윤숙 시민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정보를 전하러 온 시민 리포터 조윤숙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오늘은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울산광역시 AI 디지털 배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남구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부터 우리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시립 노인 복지관까지 울산 전역에 배움터가 있어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0: 지금 AI가 진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배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기초부터 최신 AI 트렌드까지 단계별로 잘 되어 있어요. 우선 기초 생활 과정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기, 스마트폰으로 KTX 예매하기, 앱으로 택시 부르기, 그리고 모바일 금융 보이스피싱 예방법처럼 배워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배웁니다.
0: 네.
1: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AI 활용 과정도 있는데요. 생성형 AI나 나만의 음악 만들기, 영상 콘텐츠 제작 같은 요즘

0: 유행하는 인기 강좌들도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기초부터 좀 다져야 할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나는 요거는 충분히 가능해, AI로 바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수준에 맞게 좀 강좌를 고를 수가 있는 걸까요?
0: 아, 네. 다만 교육장마다 열리는 강좌의 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 예.
0: 울산에는 AI와 디지털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점 센터가 세 곳 있는데요.
1: 예.
0: 이곳에서 남구는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와 중구 성안동 우체국, 북구 제2 시립 노인 복지관입니다. 이 세 곳이 중심 교육장으로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어서 이 위에도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처럼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열리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어디서 어떤 강좌가 열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0: 네, 울산시청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배너 형태로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요.
1: 예.
0: 그걸 클릭하면 공식 누리집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보다 쉬운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AI 디지털 배움터를 검색하시는 겁니다. 공식 누리집으로 들어가면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강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혹시 이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문의전화 1800-0096으로 전화하시면 집 근처 교육장을 안내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반이나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1800-0096번 전화를 이용하셔도 되겠고 검색해서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비용은 혹시 이거 따로 들으려면 사실 좀 비싸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아, 그런데 울산 시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100% 무료입니다.
1: 오.
0: 그리고 혹시 거리가 멀어서 교육장으로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찾아가는 파견 교육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은 8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라면 원하는 장소에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배우고 싶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인원을 모아서 적극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은 일반 강좌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는 것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0: 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방문 장소와 일정 또 원하는 교육 내용을 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업을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네. 혹시 조윤숙 시민 리포터께서도 수업을 들어보셨어요?
0: 아, 저는 아직 들어보진 못했고요. 정식으로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번 취재를 계기로 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AI에 관심이 많았는데 흥미로워 보이는 수업이 많더라고요.
1: 네.
0: 개인적으로 수노 AI로 만드는 나만의 음악 수업도 있고요. AI로 함께 쓰는 나의 자서전, 전자책 만드는 수업이 가장 눈에 들어와서 제가 집에 가서 9월에 열려있는 강좌를 확인했는데요.
1: 네.
0: 두 강좌가 지금 두세 명 정도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와 함께 쓰는 나의 자서전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1: 이야, 이게 완전 새로운 분야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기분이세요?
0: 기대되고 설레고, 사실 센터에 갔을 때도 수강생들이 열정 있게 대단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수강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 그 열의가 저에게 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9월에 AI와 함께 쓰는 자서전 수업이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실제 배움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남구에 사는 노영아라고 하고요. 종아 디지털 배움터에서 계속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제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 종아에서는 무료로 이거를 가르쳐준다 해서 직접 찾아서 여기를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AI가 거기에 얹혀서 함께 가니까 업무의 능률이 너무 잘 오르고 너무 재밌고 앞으로 더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동구에 중공업 앞에 살고 있고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거기서 퇴직했고 PC나 뭐 스마트

0: 불안해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실생활에 이제 필요로 하는데 요구사항들 이런 거 많이 물어보면 뭐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답변 잘해주고 이미지 뭐 영상 음악 이런 거 뭐 궁금하면서도 원했던 것들 상당히 많이 생활의 스킬로다가 많이 배워. 앞으로도 이거는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부터는 선생이고 친구고 비서지요 비서 최고입니다.
1: 오 맞아요 비서처럼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다들 목소리에 에너지가 느껴져요.
2: 네 수강생들이 임무와 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삶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식당 키오스크나 요즘 곳곳에 생겨나는 무인샵에서 머뭇거리던 어르신이 스스로 주문과 결제를 해내시고 또 SNS로 가족들과 소통하거나 직접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 네.
2: 현장에서 만난 강사님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울산 AI 디지털 배움터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 거점 강사 김민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생기면 늘 자녀에게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배우고 난 후에는 요즘은 아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AI한테 먼저 물어본다고 그리고 직접 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AI가 단순히 질문하고 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수업에서 영상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 보니까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고 삶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면서 정말 신나게 자랑하시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럴 때 저도 강사로서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사실 키오스크랑 무인샵의 주문 결제가 왜 AI지?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AI에 물어보고 거기서 배워서 적용을 네. 하시는 방법이신 거군요.
2: 그렇죠.
1: 와 이거 너무 뭐랄까요? 성과가 느껴지시겠어요?
2: 많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2: 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배움의 열정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1: 네.
2: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서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9월 교육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고 맞는 강의가 있으면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 근데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9월 강좌 과연 자리가 있을까? 마감이 벌써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때요?
2: 어쩌면 한두 자리는 마감이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1: 지금 저희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재 그런 프로그램이 무려 울산에서만 135건이라고 합니다. 좀 남았대요. 인기 많은 건 한두 명 정도 아직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강 신청 이후에 미리 챙겨둬야 할 그런 준비물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2: 네, 교육 과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습 도구가 대부분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네. 확인도 해보시고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계정 정보가 필요한 수업도 많아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예.
2: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작으니까 안경이나 돋보기 또 필기도구 메모장을 준비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 휴대전화와 계정 정보 잘 챙겨가시면 준비는 충분한 거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쉽고 차근차근 배우실 수가 있는 거죠?
2: 네. 현장에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과정이 잘 되어 있어요.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직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따라하는 실습이 많아서 하나씩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울산에서 배우는 AI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조윤숙 시민 리포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세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5: 1.
6: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5: 5.
6: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5: 2.
6: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5: 1.
6: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7: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8: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9: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8: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1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1: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7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것 행위에 대한 제재가 오늘부터 한층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등 노외 주차장 그리고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 이거 뉴스에서 봤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지자체 단속과 조치 대상이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위반이 100만 원, 두 번째가 3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기관이 바로 개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주차 행위 뭐라고 할까요? 1번 길막 주차, 2번 전면 주차.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다양한 체육 현장들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포틱톡 시작하고요. 한승민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한승민 리포터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 하나로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1: 네.
12: 6kg짜리 쇠공, 이 쇠공을 말이죠. 한 손으로 얼마나 좀 멀리 던질 수 있겠어요? 던지신다면.
1: 6kg면 정말 묵직해요.
12: 묵직하죠.
1: 일반적으로 집에서 약간 아령 같은 아령, 거 그렇죠. 하실 때 2kg, 3kg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6kg이면 이거 던질 수나 있을까요? 저는 못 던질 것 같거든요.
12: 맞죠. 몇 미터 못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12: 이 보름 전 미국에서 열린 20세 이하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울산시청 소속 19살 선수가 6kg 쇠공을 20미터 넘게 던져서
1: 20미터요?
12: 은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육상이 이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게 12년 만인데요. 오늘 주인공 투포환 박시훈 선수입니다. 이 투포환이 정확히 뭘 던지는 건지 또 선수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13: 포환은 포환이라고 하는 쇠 또는 쇠로 돼 있는 공을 누가 더 멀리 던지는지를 겨루는 경기이고 경기장 크기는 이제 지름이 2m가 조금 넘는 동그란 경기장에서 누가 더 쇠공을 멀리 던지는지를 겨루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는 남자 성인분은 7.26, 그러니까 16파운드고 그다음에 여자 성인분은 4kg 포환을 던집니다. 쇠로 돼 있는 둥근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이제 선수들별로 쓰는 크기가 좀 다른데 이제 보통은 지름이 한 12cm에서 13cm 사이 정도 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공을 던집니다.
1: 아니 그래서 인터뷰를 듣는 중에 승민 씨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에 진짜 쇠공은 아닌데 투포환 던지는 자세를 가르쳐주시고 한 번씩 던져봐라 이런 포즈를 가르쳐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승민 씨는 없으시다고요?
12: 저는 전혀 아,
1: 이것도 세대별로 우리 작가님은요?
12: 어쨌든
1: 없어. 아, 이것도 세대구나.
12: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는데
1: 그래서 맞아. 저는 이거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냥 네. 가벼운 야구공 같은 것도 멀리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m 이상을 던지셨다 하니
12: 대단하죠.
1: 정말 대단하신데요.
12: 그걸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22m 이상을 던지고요. 박신 선수의 성인부 기록은 19m 1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대회에서 나온 기록인데요. 한국 남자 역대 2위고요.
1: 와.
12: 이 기록으로 9월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1: 와.
12: 자 그런데 이 선수 말이죠. 처음엔 선수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3: 처음 시작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나간 시대회에서 이제 제가 1등을 해서 구미에서 이제 운동해봐서 해서 전국대회 나가볼 생각 없냐라고 이렇게 추천을 저희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이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투포환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초등부 한국 신기록을 깨고 그래서 1년만 더 해볼까 하다 보니 중학교 때까지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한국 신기록을 깨고 기록을 깨는 것도 재밌고 또 제가 기록을 깨지 않더라도 스스로 제 기록 늘려가는 게 재밌고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총 8년 동안 하고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 9년 차라고요? 지금도 학생 선수인데 와. 그런데 처음 시작을 사실은 학교 대표로 내보내는 것도 초등학생을 네. 잘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12: 맞습니다.
1: 정말 실력이 월등했었나 봐요.
12: 맞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키가 컸고요. 덩치가 커서 체육 선생님이 한번 나가보라고 오.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5학년 때 이미 키가요 170에서 180 사이였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80kg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6학년 때 1학년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학부모님세요?
1: 어머.
12: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1: 어머, 그런데 키가 정말 그렇게 많이 크니까요.
12: 네.
1: 그럼 지금도 이 선수님의 키는 엄청 크시겠네요.
12: 뭐 정말 훌륭하죠. 월장하죠. 정말. 우와. 그리고 또 그 6학년 때 예. 처음 방송을 탔는데 말이죠. 그때 붙은 별명이 초등생 토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또 여기서 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토르가 또 망치를 던지듯이
1: 그럼요.
12: 본인도 포환을 오. 던지니까 마음에 좀 들어서 지금 스스로 토르라고 합니다.
1: 아 이게 MBC에서 붙은 별명인 거군요. 그런데 아까 전에 19m 10 이 기록이 나온 순간이 진짜 네. 궁금하거든요.
12: 그 대회가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선발전을 좀 겸했는데요.
1: 예.
12: 기준 기록이 19m 01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18m 후반에서 주춤했는데요. 그 순간을 한번 들어보시죠.
13: 아시안 게임 선발 기준 기록이 19m 01이었는데 계속 18m 후반대까지 던지고 또 잠깐 주춤했었어가지고 그 시합이 이제 아시안 게임 선발전 병행이었는데 이 시합에서 못 던지면 아시안 게임도 못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후회 없이 하자라고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고 또 그 던지는 순간에는 사실 19m 선을 맞아서 19m가 안 나간 줄 알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판에 이제 19m 10이 딱 적히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또 주변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19m 넘기고 또 아시안게임 기준기록도 넘긴 거니까 다들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그 전 시합에서 기록이 조금씩 아쉽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시고 그냥 마음 놓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제가 19m 10 던졌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바로 전화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어떻게 던졌냐고 그러시면서 오면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12: 그렇죠.
1: 쭉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뛰어버린 거예요.
12: 그러니까요.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12: 또 그런데 이게 그 선수분들은 말이죠.
1: 예?
12: 먹는 게 또 사실 훈련이잖아요.
1: 그리고 잘 먹어야 하잖아요.
12: 잘 먹으니까요. 근데 주니어 때는 6kg 포환을 던지다가 이 성인부에서는 7.26kg 올라오게 됩니다.
1: 예?
12: 그래서 더 몸을 키워야 하거든요. 이 투포환 선수의 남모르는 고충 한번 들어보시죠.
13: 요 위주로 식사 무조건 식사에 아침 점심 저녁 그 야식까지도 다 고기 위주로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0: 그래도 인분 남들 두세 배씩은 그냥 매 끼니마다 먹는 것 같습니다. 스쿼트는 320kg까지 들었었고 벤치프레스는 210kg까지는 할것 같아요. 아, 3대 78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포환 선수가 가장 육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의 공을 직접 손으로 잡아서 던지는 거라서 몸무게 관리가 중요한데, 다들 다이어트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찌면은 거기서부터 몸무게 늘리는 게 투포환 선수로서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조금 일반인보다는 많이 먹는데, 운동선수 치고는 입이 조금 짧은 편이라 가지고 남들보다 좀더 자주 먹고, 그다음에 프로틴 같은 보충제도 틈틈이 타 먹고, 그렇게 하면서 몸무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무거운 투포환을 던진다고 하시고 계속 먹는 것들 때문에 살을 찌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되게 덩치가 크신 선수구나라고 상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훈련 영상을 보여드리고
2: 네?
1: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2: 생각보다
1: 그냥
2: 나죠.
1: 탄탄한
2: 맞아요.
1: 그런 성인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2: 네.
1: 근데 스쿼트를 320kg을 드신다고요. 와.
2: 대단한 것 같아요.
1: 예.
2: 저도 뭐 사실 그 대목에서 웃기도 했는데요. 이 선수가 말하는 게 굉장히 다들 덤덤합니다. 이 실업팀 1년 차라 월급 받는 소감 물었더니요.
1: 네.
2: 학교 안 가고 운동 가는 거다 똑같은데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라고
1: 뭐.
2: 말하고요. 그런데 시합을 앞두고는 이 담담한 선수가 조용히 하나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시합 전에 징크스는 없는 것 같고, 루틴이라고 하면은 시합 전날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먼저 제가 다음날 입을 옷이랑 이제 유니폼이랑 딱 정갈하게 정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유니폼에 배번 달때 살짝 구겨서 다는데, 그 구기는 과정에서 내일 제가 어떻게 시합에 임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그런 모습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보다도 그냥 할거 하자라는 말 저한테 되새기면서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기록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막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시합 준비하면서 연습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제가 해야 할 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시합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저희가 이런 선수들 인터뷰를 좀 들어보잖아요.
2: 네?
1: 다들 차분하시고 좀 단단한 그런 느낌, 목소리로만 들어도
2: 그러니까요.
1: 그런 느낌이 있어요.
2: 20대 초반이신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선수도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이런 선수도?
2: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것도 투포환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말이죠. 초등학교 때 1년도 안 돼서 한국 신기록을 깼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기록이 좀 늘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코로나까지 겹친 시기였는데요. 본인 입으로 심하게 진짜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 하게 막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랑 코로나랑 겹치면서 이제 기록이 초등학교 6학년 때만큼 이제 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운동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옆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그만두면 아쉽지 않겠냐,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그래서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코치님도 이제 그런 제 모습을 알고 좀더 옆에서 화이팅 해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거 믿고 따라가니까 저절로 그런 생각도 사라지고 또 2학년, 3학년 때또 좋은 기록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와, 중학교 1학년과 코로나가 겹친 시기이군요. 와,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2: 대단한 것
1: 그때
2: 같아요.
1: 그걸 견뎌내셨으니까 지금 은메달을 따고
2: 그렇죠.
1: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로 나가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그 코치님이 지금도 이 선수를 이렇게 또 움직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보다 성인부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실업팀이 와서 처지는 날마다 이 말을 계속 꺼내 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보름 전에 세계선수권이 주니어 고별전이었습니다. 이제 성인부만 남은 이 선수에게 지금의 나를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 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막 알에서 나온 병아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U20, U18처럼 주니어 무대가 이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성인부 무대밖에 뛸수 없고, 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인부 형들이랑도 같은 무게의 포환으로 시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래서 병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투포환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는

0: 친구들한테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큰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조금 마음이 조금은 편하게 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항상 도와주시는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동생 그리고 제가 울산시청에 가게 되면서 이제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바뀌는 점도 많아서 조금 힘들어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던 이제 강재호 울산시청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그 병아리의 성인 무대 데뷔전이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인데요.
2: 네.
1: 본인은 메달보다 올해 좀 목표한 기록을 깨러가는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산 시민들이 또 투포환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알고 또 응원해

네, 안녕하세요. 울산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지라고 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아주 오랜만에 성교육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성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묻고 나눠야 될까라는 의문들을 저희한테 많이 던져주셨어요. 저희가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문화센터라는 공간이 각 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접속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외모평가 털어내기 따라서 디지털을 안전 그러니까 누구나 사춘기 그리고 소중한 우리 말하자면 친구도 사랑도 주제별로 궁금했던 방에 들어가면 성교육 전문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춘기의 변화를 낚시하듯이 낚아보는 활동들도 있고요. 성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런 평가의 말들을 몸에 붙여놓고 털어내는 댄스 타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위험사항을 넘어뜨리는 활동들도 있고요. 조금 더 삶에 대한 여정들을 통과해보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체험 활동을 하는 방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부스별로 스탬프 투어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참여를 하면 스탬프를 받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재미있는 선물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지 않고요. 인형 뽑기처럼 뽑기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코인을 드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교육의 날 기념 성문화 축제 웅성웅성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10시에서 16시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요. 울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남구 옥동의 가족문화센터 A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주제들이 어렵지 않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당면했던 어려운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쉽게 나눌 수 있는 정말 기회의 장이 되니까요. 여러분 웅성웅성 성문화축제로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 청년인문교실 운영사 총괄 PM을 맡고 있는 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조금은 편안하고 재미있게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청년인문교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년인문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전국 8개 인문행복센터에서 진행되는 청년대상 인문 프로그램입니다. 책과 예술, 대화와 기록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들여다보고 다른 청년들과 경험을 나누는 인문 프로그램입니다. 북구에 위치한 박상진 호수공원 지간서가와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립미술과 지간서가 두 곳에서 각 공간의 특성을 살려 서로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박상진 호수공원 지관서가에서는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가 진행됩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멈추고 걱정이나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은 뒤 책과 질문을 통해 다시 나를 들여다봅니다. 물멍으로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책멍으로 그 여백을 나의 생각과 이야기로 채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시립미술관 지관서가에서는요. 인문 취향탐구클럽이 진행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지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 취향을 알아가 하는 과정이 곧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술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의 취향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총 10회차 10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비우기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인문 취향 탐구 클럽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에 진행됩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문 360을 검색하신 뒤 청년 인문 교실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답을 찾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

이구나. 나는 이런 삶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 연결되는 경험도 가져갔으면 합니다. 생각이 많아 잠시 멈추고 싶거나 책을 통해 나를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청년이라면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비우고 책과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나를 채우는 시간, 울산 청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은영입니다. 저는 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공연과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29일 내일인데요. 서울주 문화센터에서 울주 키즈 페스티벌이라는 기획 공연이 열려요. 저희 MB댄스 컴퍼니가 서울주 문화센터의 공연장 상주 단체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올키 K댄스라는 공연을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울키 K댄스는요, 울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공연 울주 아라리오라는 연기와 노래를 시작하는 공연으로 오픈을 하고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벨리댄스, 케이팝 다양한 장르로 또 참여형 콘텐츠로 만들어서 단순히 보는 공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어른이든 학부모님이든 관객들이 직접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의 진짜 주인공은 무대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저희 예술인 선생님들과 관객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 예술가 선생님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가지만 무엇보다도 울주 키즈 페스티벌이라는 주제가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무대를 준비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이 공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저희 같이 한번 만들고 싶어서 공연을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갔거든요. 무대에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K-POP 댄스를 시범을 보이고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니 가족들과 같이 함께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연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멋진 끼와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면서 행복한 추억을 하나를 마음에 담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의 꿈과 끼가 무대에서 마음껏 펼쳐지니까 8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요. 서울주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울키 K댄스 가족과 함께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온 가족.

0: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공식 SNS를 통해서는 공지가 나갔습니다만 내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중앙공원에서 울산 MBC에서 북구 서머 페스티벌 공연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퇴근길 톡톡과 울산 MBC AI팀이 특별 이벤트를 또 마련하는데요. 이벤트는 내일 6시 30분에 북구 강동중앙공원 그 무대 공연 직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객들과 더 다채롭게 공연과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S오일 주유권, SK 상품권, 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니까 비 예보가 있다 하더라도 공연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도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시간 되는 분들은 오셔서 편안하게 음악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1번 길막주차였습니다. 선물 받아가실 분 8374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8334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5267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7464번님께 한조소금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내일 공연을 펼치는 가수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어반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 들으시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4: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초유의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덮친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이 또다시 홍수 위험에 처했습니다. 산사태로 생긴 호수가 넘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미 큰 피해를 본 지역들로 물이 다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홍수와 산사태로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일대가 2차 홍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산사태로 쓸려 내려오던 토사와 잔해들이 한 곳에 쌓이면서 댐 같은 거대한 둑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그 안에 고이기 시작하면서 초대형 호수가 됐는데 이 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관영 CCTV도 홍수 피해를 입은 지룽 국경검문소 상류에서 호수가 범람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구조대가 홍수 발생 다음 날 촬영한 항공 영상엔 흙탕물이 분지에 대량으로 고이며 호수가 만들어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팔 당국은 라수와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던 구조 작업을 일단 90분간 중단시키고 생존 주민들을 고지대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인력과 차량 등도 안전지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와 티베트 지룽 접경 지역을 초토화시킨 홍수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7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약 1000명입니다.

0: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두절됐는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던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노동자들입니다. 한편 네팔 정부는 수력발전소 한 곳에서 고립돼 있던 노동자와 주민 약 350명을 구출했고 남은 약 100명에 대한 구출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위치가 확인됐다며 기록을 삭제했던 경찰관이 가족들의 재신고가 들어오자 직접 숨진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관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 증거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장모 씨 실종신고 접수 당일 경찰은 수색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구경장은 장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실종신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가족들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되자 구경장은 직접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네 차례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실종자를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종결해놓고 이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는 모순이 드러난 셈입니다. 한편 숨진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부경장은 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내역과 위치 추적 조회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나오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입니다. 부경장이 소속된 제주 서부경찰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사건이 허위 종결하고 한 달 뒤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직접 사과한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지역 실종 사건에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장례는 오늘 발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1: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끝내고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중계권료 등으로 재정적 파탄을 초래했다며 내년 1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3: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온 자율구조조정 지원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 광고 시장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면서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11월 6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JTBC는 법정 회생 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구성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 절반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내린 42%로 집계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가 오른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5%입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손 후보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호 존중되는 방향으로 재제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청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0: 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청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부는 굴복하지 말고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재청할 때 대통령의 재갈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어디에도 재재청 요구권은 없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광주 군공항이 옮겨가게 될 후보지로 전남 광주 무안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20에서 30mm, 일부 강한 곳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6: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오늘 뉴스하이킥은 MBC 특별기획 백범 김구 150주년 특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특별 편성으로 인해 조금 일찍 끝납니다. MBC 라디오 대표 DJ인 배철수, 손석희, 이문세 씨가 나레이터로 참여를 했고요. AI 기술로 복원한 백범 김구 선생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3부 신스틸러,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말말 유쾌한 성대모사로 즐겁게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코너죠.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0: 되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1: 오늘도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0: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청취자 392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오. 이분이 누구시냐면 예. 제가 한번 그때 얘기를 해드렸죠. 네. 제가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2: 뻥이 아니었군요.
0: 이상민, 아니 정말입니다.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네. 왕팬이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분께서 다시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그날 당첨 선물을 받으셨대요. 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받았는데 와. 덕분에 아내 앞에서 어깨 좀 펴고 삽니다. 와. 그리고 지난번에 빠뜨렸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팬이라는 걸 전해 주십시오. 와. 이상민 크리에이터 팬이라고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플러스
3: 노영희 변호사님도 옆구리 찔려 옆구리
2: 저희도
3: 찔려
2: 처리기 너무 부럽습니다.
0: 오늘도 네.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3: 음식물 처리기 진짜 유용한데 네. 부럽습니다.
2: 저희 한 번만 쓰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0: 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제 연찬회를 진행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을 막아내자라면서 투쟁 의지를 다졌는데 자 장동혁 대표
4: 장동혁입니다.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이 목이 아픕니다.
0: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연찬회에 뭐 일부 의원들이 불참할 수도 있다. 그 이른바 반장계죠.
3: 네네. 네,
0: 반장동혁계 의원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3: 네, 원래 한 20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었는데 네. 박근혜 씨가 이제 참석하기로 하면서 원내대표실 주도로 이게 이루어졌대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엄청나게 이제 연락 돌리고 뭐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남권 중심으로는 박근혜 씨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막아서거나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사실

0: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아무래도 좀 반 원래는 친한계 쪽에서 사실은 참석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1: 네. 자, 연찬회에서 장도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진짜 신스틸러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2012년 한나라당 시절 이후 첫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연찬회의 모습을 드러낸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
2: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찬회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두터워졌으면 합니다.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서 깨지면 미래도 같이 깨집니다.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그 에너미 적은 없습니다.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합니다.
1: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 아, 소수 야당은 뭐 현재는 어렵지만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2: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애벌레가 좁고 어두운 고치를 찍고 나와서 이 훨훨 날아오르는 그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것입니다. 됐죠?
1: 뭐 곤충을 좀 좋아하시는 듯한 바쁜 꿀벌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또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0: 동물의 왕국을 주로 보신다고.
1: 그러니까 이 동물 굉장히 네, 비유를 많이
2: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0: 이 글을 누가 써줬냐가 사실은 또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는 최순실 씨 작품은 아닐 테니까 네. 이걸 유영아 변호사가 썼느냐 본인이 썼느냐 이거 가지고도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어쨌든 이게 저기 현직 대통령은 뭐 여당일 때 가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전직 대통령이 가는 것도 정말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근데 이거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씨는 이미 탄핵을 당한 네.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반성했거나 충실하게 복역을 다 마치고 나온 게 아니고 네. 중간에 사면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네. 게다가 그 당은 박근혜 씨 이후에 또 집권한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자숙하고 미안해하고 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연찬회에 나와가지고 막 축사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또 지도부들이 막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좋아하고
1: 기립박수 나오고
0: 네, 기립박수를 15번인가 쳤다 네. 그러고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1: 그리고 막 서로 막 사진 찍으려고 네. 했대요.
0: 도대체 이게 네. 뭔가 게다가 장동혁 대표도 이게 원래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졌대요. 그 박근혜 네. 씨를 모신 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원래 그래서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네. 지도부 중심으로 뭉치자 이 말을 듣고도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네네. 힘을 실어준 네, 느낌이잖아요.
0: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와 진짜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 등 혹은 의원들은 좀 책임감이 없거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였을까? 네. 니네들이 탄핵시켜도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뜻일까? 저는 좀 되게 이상했습니다.
1: 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설지도 궁금한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등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네, 사실 김성태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 회복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본인 오병도 좀 벗어던지고 또 보수 적통으로서 사실상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사실상 분열하지 말라. 통합해라 단결해라 이거잖아요. 사실상 분열 때문에 본인도 탄핵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1: 어제 하이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또 똑같은 말을 하네요.
0: 아 김성태 전 의원이
3: 그렇습니다. 아. 하이킥에 나오면 안 됩니까? 본인은 정말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시게 바로 사퇴하세요 그러면은.
1: 너무 비슷해가지고
3: 본 의원이 좀 더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박근혜 씨는 원래 자기가 한번 좀 아니다 싶거나 배신 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을 보지도 않는다잖아요. 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달라는데 안 만났다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좋으신가요?

0: 그래서 저도 사실 과거에 바른정당에 합류했었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었는데 당황스러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본의원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1: 알겠습니다.
0: 사회자가 물어보든지 다음번에 나오면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 가능성 좀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대통령 자질이 아니었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후광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미지 정치로 일어선 사람은 그 이미지가 붕괴돼버리는 순간에 몰락합니다. 박근혜의 몰락을 단순히 진영 논리의 희생양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는 이제 박근혜의 몰락을 이미지 정치의 몰락으로 본다. 이래 보는 거죠.
2: 이 얘기는 사실 이번 연찬에 이전에 전에 했던 그런 발언이고요. 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등판시킨 배경에는 이 한동훈 의원 복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이거는 정점씨 원내대표가 당권과 대표직을 향해서 사실은 본인이 또 포석을 깔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의원은 사실 복당이 지금 그렇게 썩 순조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정혁 대표가 살아있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그 계속 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좀 한동훈 의원의 복당 견제까지 하기 위해서 뭐 이분을 끌어들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제가 오늘 친한계 쪽 분들한테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2: 친한계 의원들도 그런
1: 친한계 얘기네. 의원들도 솔직히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보다는 네.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빌드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새롭게 하더라고요.
2: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협위원장 당내 직선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한 장동혁 대표를 김기현 의원이 지적하고 싶다고요?
4: 김기현이에요. 한때 당원 중심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보니 너무 한쪽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요. 과도한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당원들의 지상명령인 내후년 총선 과반 당선을 위해서 우리 당은 축소지향적으로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다양성,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대통합의 모델로서 길을 열어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오. 꼭 김민석 대표가 말한 것 같아요.
4: 김기현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들어요. 짜내야 되니까.
1: 김민석 대표는 성대모사 못하죠. 솔직히.
4: 이따가 등장할 거예요. 때려주세요.
2: 자,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5: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당내 인사라면 당원으로부터 최소한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기억이 삭제됐나요?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이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원의 판단을 당에 무슨 해로움을 주는 무언가로 취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건 묻고 싶습니다. 예.
2: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2022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을 하려면 민심 비율을 더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전에 말했잖아요.
5: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당원 국민 7대 3룰을요. 현 원내대표와 현 친한계 측근 비대위원 등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룰로 바꿨는데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발언에 한동훈 의원이 뭐 이렇게 마음 깊이 와닿는다 맞장구치는 모습이 저는 더 귀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뽑아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 이 점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예.
2: 자, 노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당협위원장 당원 투표로 직선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장정혁 대표가 이 당원들이 무조건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당원 투표를 만능 치트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을 이번에 바꾸나 마냐를 가지고 사실은 원내 의원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네. 많이 냈고. 그래서 원래는 어제 27일 날 최고위원회 다시 열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해놓고 다시 이제 그거를 또 연기시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의원들은 아마 이거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0: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당협위원장의 이 변동들 이런 것들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당원 투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준혁 대표가 믿고 있는 바로 그 믿는 도끼에 네. 어쩌면 발등 찍힐 수도 있다. 아. 차라리 좀 너무 그렇게 믿지는 말아라. 이 생각을 했습니다.
1: 자, 당내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지난 25일이었죠.
2: 아름다운 서울에서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자. 무슨 뜻입니까?
2: 다음 분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1: 자,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당이 퇴행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당권파 징계 의결 후폭풍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오세훈 시장님.
2: 그렇습니다.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노변호사님.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근데 어쨌든 이 윤리위 정치가 사실은 뺄셈 정치인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네 명에 대해서는 적당한 징계였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실제 그 징계받은 분들도 뭐 정치적인 해법을 찾거나 법적인 해법을 찾거나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또 패가 또 이번에 먹혀 들어갔다. 사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정의한 씨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원래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명이 약간 대항마처럼 내지는 대선 후보처럼 뭔가 보수에서 큰 틀을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세 명 다 지금 약간 질이 멸렬해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진짜 무슨 불사조 같아요.
1: 와, 정말 운이 많은.
0: 대단한. 운이 좋은. 네, 대단한 네. 사람
1: 그리고
0: 같아요.
1: 맷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정치적인 머리가 네. 제가 봤을 때 옳지 않은데 이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옳지 네. 않은데 엄청나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네. 순간순간 머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1: 사실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0: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1: 우리가 그동안 장동혁을 잘 몰랐다.
0: 너무 네. 무시했나요?
1: 너무 무시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두 분 모두 부끄럽습니다.
1: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의원 워크샵이 있었는데요.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논란에 불씨가 됐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5: 김민석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인데요. 저는 전통적 지지 기반에 더해 중도 보수 확장에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서로 절충하기 어렵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같은가요?
0: 네.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싱크로율이 네. 10%였는데
1: 아, 많이 올라
0: 오늘은 40% 정도. 네,
1: 많이 그렇습니다. 노력하셨어요. 네,
0: 정말 열심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네. 네. 네.
1: 이거 한 몇 번 더 하면 이제 한 50%까지
6: 앞으로 이거야 됩니다. 네.
0: 네. 힘들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는 좀 따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 자, 네. 노변호사님. 네. 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0: 아, 일단 김인석 대표가 네. 정청래 전 대표를 콕 꼬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했다.
1: 네. 7번을 얘기했더라고요.
0: 정치적으로 계산된 사실은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1: 그렇겠죠. 이거 의도가 있었다고 네. 보여지더라고요.
0: 근데 그거는 그래도 너무 패자에게 가혹한 그런 일방적인 거 아니었느냐 생각이 지금 들고요. 네.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사실은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 마침 또 그때 약속이 있어서 나가시는 바람에 네. 이 의구심을 사실은 더 우리에게 좀 키워주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당이 같이 협치를 해야 되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전에 최민희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좀 되게 기분 나빠하셨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의도는 뭐였다고 보세요 그러면?
0: 이제 일부러 좀 선명하게 아. 이쪽에 조금 힘을 조금 빼주고 내가 네. 기선제압하겠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꾸려나갈 이 민주당에서 당신들은 좀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조금 큰 품을 가진 정치인은 하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흔히 얘기하는 좀 그립을 좀 세게 잡았다. 그럼요. 이런 일부러 지금, 느낌인가요?
0: 네. 일부러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1: 자. 아무래도 김민석 대표가 직접 설명을

0: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 예, 저는 정청래 전 대표님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인한 그 지난번 전당대회의 긴장은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겨내가야 된다. 그리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것입니다. 함께 당원 대상 특강과 토론으로 발전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0: 자, 매번 하는 얘기지만 통합이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그렇죠. 당장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 민주당 TV 이제 개국한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도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0: 아, 네. 9월 달부터 오전 7시부터 라이브를 한다는데 뭐 고정 출연한다고요? 김민석 대표가?
2: 네 번의 파일럿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중에서 일부에 이제 고정 출연해가지고 좀 새를 모아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0: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0: 잠시 후에는 백범 김구 150주년 MBC 특별기획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방송됩니다. 배철수, 손석희, 이문세 씨의 나레이션 그리고 AI로 복원된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MBC 이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6분입니다.

0: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방준호.
2: 그룹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3: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가 뜨고 있다.
4: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0: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격찬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선풍이
5: 서울 올림픽 대회를 선언합니다.
0: 비디오 아트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백남준 씨의
6: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정명훈 군이 귀국했습니다.

0: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1: 결의의 큰 스승 백범 김구. 2026년 그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는 올해를 김구 기념의 해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광복 후에는 문화의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백범 일지에 수록된 글 나의 소원에서 김구는 말합니다. 문화의 힘은 국민의 행복을 넘어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 바로 아름다운 문화 국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범 일지 나의 소원을 통해 백범 김구가 그토록 갈망했던 꿈과 마주합니다. MBC 특별기획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특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2: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3: 자막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노벨 문학상 수상자룰 오터 한강.
5: 소설가 한강 작가가 예.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역사.
6: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클래식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그라모폰 뮤직 어워즈에서.
7: 저는 음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인간에게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연기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잘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9: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도 20억이 다 같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0: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1: 서울올림픽 공식 노래인 핸드 인 핸드, 즉 손에 손잡고가 완성돼가지고 오늘 처음 소개됐습니다.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3: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챔피언과를 이루갑시다. 감사합니다.
4: 유튜브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로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보노가 한국에서 가장 부르고 싶다고 말했던 곡입니다.
5: BTS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6: BTS.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7: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I'm your hope.
8: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충분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의 현재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의 문화를 건설하는 임무를 완성할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모두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가는 데마다 신용을 얻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9: And the Emmy goes to Kwang Dong Kyo.
10: 젠슨 황 대표는 최고의 e스포츠 선수 페이커를 연호합니다.
11: And the Grammy goes to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s.
12: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들이 먹는 한국 음식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13: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4: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 등 6개
15: 인종과 언어의 벽을 넘어 오스카, 에미, 토니까지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어쩌면, 아니 역시나 해피엔딩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6: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는 미워하고 분하게 여기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이 나라 안이 갈라져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온화한 기색이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봄바람이 가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을 교육함으로써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개개인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다.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쓰이는 자유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17: 아, 봉사활동을 그게 사실 봉사활동도 아니에요.

0: 계속 아이들을 보면 사람이면은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생겼어요.
1: 제가 애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술 취한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를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3: 지난 71년 작고한 유일한 박사도 자녀들에게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전 재산을 유한학원과 연세대 등에 기증해 신선한
4: 62억 원을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
5: 장애자인 구두 미화원이 아무도 모르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6: 24년째 주민센터 근처에 기부금을 몰래 두고
7: 김수환 주기경은 오늘 강릉에서
8: 우리 인간의 미래는 위대하고 원대합니다.
9: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말에 있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드는 일은 내가 앞서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구원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자하고 어진 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에는 산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기색이 있고 몸에서는 어진 마음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해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것이다. 일본이 이번 전쟁에 패해 보복당한 것은 국제적, 민족적으로도 그러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이다.
10: 한기 4278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던 날 자유의 종소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렸으며 온
11: 배용진 씨의 모습이 살짝 내비치는 순간 준비하던 아나운서도 충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12: 자, 연상아!
13: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동방신기의 니산 스타디움 공연을 대선
14: 저희가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일본 내에서 해외 가수로는 최초로 니산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가지게 됐습니다.
15: 저는 지금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한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글 간판, 한국 음식들,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6: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모습의 한 부분을 그린 것이지만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네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나라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다. 옛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데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0: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 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많지 않지만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1947년 센문 밖에서
1: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긴꼬리 투구 생활은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부화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땐 깨어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에서는 수십 년도 버티죠. 다시 물이 고이고 햇빛이 비치면 그제야 깨어나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당장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긴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걸지도 모르니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백범 김구는 인내와 사랑의 문화로 인류의 불행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는 우리에게 다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뜨거웠던 질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다시 놓여 있습니다. MBC 특별기획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특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기획 남태정, 연출 윤성환, 구성 김보라, 음악 김동혁, AI 음성 기술 지원 SK텔레콤, 내레이션 이문세, 송석희, 배철수였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도로 위에서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적절하게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히거나 접촉사고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이 원칙은 보행자가 등장하는 순간 달라지는데요. 차량 흐름이 보행자의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회전을 앞두고 멈춰선 차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인 차량을 향해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곤 합니다. 차량 흐름은 불편함의 문제지만 보행자 보호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의

0: 나와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현장에 남아있던 한 명이 안전지역으로 추가 이송됐습니다. 외교부는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오늘 오후 네팔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9명은 앞서 어제 네팔군 헬기를 타고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왔으며 이로써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다만 역시 건설 현장에 있다 홍수 피해를 당한 한국인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태에 국회 국정조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공개 재검표는 물 건너갔다며 이제 특검으로 모든 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해온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의원들이 재검표 여부 논의 과정에서 윤 의원과 서 의원은 찬성했지만 주진우, 최보윤 의원 등은 선관위 주도 재검표 방식에 반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대부분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28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에는 4개 학년 전체가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 학생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반수생 증가를 막기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등록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입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12월 1심 무죄 판

0: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이미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20에서 30mm, 일부 강한 지역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난 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드라마 또 오해역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대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가족도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지인들도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1등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에게 젠디 면접 잘 보게 응원해주세요. 젠디 시험 꼭 붙게 응원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봄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1위는 충분히 잘했다 였다고 하는데요. 참 힘이 나는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았다고 충분히 잘했다고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는 금요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펜타토닉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전해드렸어요. 피노키오 OST죠. 이 노래 아 정말 디즈니 이야기해도 되나? 네. 디즈니 영화를 본 것 같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김여민님이 그럼요. 누구보다 제 자신은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저녁이에요. 구예찬님도 예찬아 오늘도 고생했다 하하하 하고 스스로 칭찬해 주셨고요. 김미금님 젠디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순댓국 솥 옆에서 무더운 여름 잘 견디고 살아남았다고 토닥토닥 저한테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미금님도 진짜 올여름 많이 더웠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그 이야기 해봤어요.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가장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1위 충분히 잘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했다가 가장 듣고 싶은 응원 문구라고 하는데 내일이 아니라 뭐 내일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 오늘을 향한 응원 문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2위는 나를 위한 하루 1시간은 보내자. 그리고 3위 잠깐 멈추고 숨 고르자. 4위 내일의 나는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데 더 잘할 거야 보다 충분히 잘했다고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거의 6배 이상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나를 응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지훈님이 젠디 오늘은 제주에서 인사드려요. 딸아이를 낳고 처음 오는 여행 휴가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딸내미와 둘이지만 오당제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오 따님이랑 또 제주 여행 가셨군요. 지훈님 잘하셨네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좋은 풍경도 보시고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명자님 젠디 오프닝은 못 들었지만 출석해요. 작은 딸이랑 짬뽕 먹고 작은 딸한테 어깨 마사지 받느라 조금 지각했네요. 혼내지 않으실 거죠? 크크 하셨는데 아 명자님 아주 살짝 늦으셨네요. 오프닝을 간발의 차로 못 들으셔서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젠디 뭐뭐 잘하게 응원해주세요. 뭐 시험 꼭 붙게 응원해주세요. 가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응원해보는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명자님도 스스로 응원 어떤 거 해주고 싶은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다. 이번 주도 충분히 잘했다. 나 자신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0: 하루 어떠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도 있어요. 젊은 산신령 등산 전도사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3부에서 윤성준 기자님 모셔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또다시 이틀 만에 댐이 붕괴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티베트 측에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면서 구조와 구호 활동에 투입된 모든 보안 요원과 구조대원 등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부에선 마을 주민들이 언덕 위로 다급하게 대피하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지에 급파된 정부팀과 관계 기업들이 구조 헬기 6대를 확보해서 비행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지 기상 악화 또 2차 홍수 우려로 인해서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사고 해역과 피해 지역의 수색 구조 활동은 네팔 정부의 통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측 신속 대응팀은 허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43명,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에서는 폐기물과 침수 차량 처리가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지금까지 수거된 수해 폐기물은 1,700여 톤인데요. 해양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발생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혼합 폐기물에 가전제품과 흙 등이 모두 섞여 있어서 일단 매립장에 모은 뒤 선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평균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양이라서 인력이 부족해 굴착기를 투입하고 있지만 장비만으로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작업이 더디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200톤인 소각시설은 현재 용량의 120%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거제시 고현항 매립지에는 침수 차량이 가득한데요.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2천여 대, 피해 금액은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제시는 이번 주까지 수해 폐기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일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

40에서 50km로 완화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24시간 내내 시속 30km가 적용됐지만 개선안에 따라서 스쿨존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 속도가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됩니다. 경찰청에서 밝힌 일정 요건은 편도 1차로 이상, 전 구간 보행 안전시설 설치,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인 곳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인데요. 지자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서 올해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고요.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Breaking My Heart 456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여름에 들으면 좋아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뉴스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네팔 홍수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홍수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또 댐이 붕괴하면서 추가 홍수 우려 커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또 구조대원분들도 안전하게 또 모든 구호 작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519님이 네팔 홍수 피해를 보면서 지구온난화로 그동안 산업 발전의 혜택을 비교적 덜 입은 나라가 피해를 먼저 입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산업 발전 혜택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누렸던 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떠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기후위기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절대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대범님, 거제 침수 차량을 보니까 갓 출고한 차도 몇 대 보여서 더 안타깝더라고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뉴스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거제에서도 폭우 이후에 폐기물 침수 차량 처리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800여 대에 이른다고 해요. 접수된 차량만. 다시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손길들이 모여서 거제 일상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되찾기를 역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진원의 음악이 사랑이 흐르네.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에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오늘 저녁에 곰탕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함께 여러분은 뭐 드셨는지 또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퇴근길인 분도 계시겠죠.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562님, 저는 그냥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 사연 듣는 것도 좋고요. 듣다 보면 때론 용기도 나요. 오, 좋죠, 좋죠. 그냥 뭐 내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하루 보냈는지 듣다 보면 진짜 용기가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좀 더 용기를 내봐야겠다. 나도 좀 힘내서 내일 하루 더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할 때 있죠. 홍희진님, 주파수 고정 젠디다.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셔틀 기사님으로 변신. 젠디 목소리 들으면서 가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 오디세이 4D 심야 보러 가요. 와, 희진님 오늘 4D를 예약하셨어요? 오, 4D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 저는 그냥 일반관에서 봤거든요. 아직 오디세이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아이 학원 그럼 데리고 같이 보러 가는 건가?

같이 보러 가시나요? 오, 재밌네요. 불금 보내시겠는데요. 정은근님, 안녕하세요 젠디.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하네요. 31년 만에 2박 3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내일 가는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네요. 유유. 어떡해요. 31년 만에 제주도 여행 가시는 건데 우리 은근님 늘 야근하시고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모처럼 가족들이랑 여행을 딱 잡으셨는데 마침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하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남부 지역은 비 계속 내렸죠. 서울도 아까 오후에 잠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내일 날씨, 오늘은 날씨 소식을 안 전해드려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일 역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해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는 날씨로는 토요일에 구름만 좀 끼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발 우리 웅부님이 가시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맑은 하늘이 이렇게 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그 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기는 막 해가 쨍쨍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웅부님이 가시는 곳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를,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1029님, 젠디, 우리 손주가 오늘 경주로 유소년 축구 시합을 갔어요. 12살 5학년인데 혼자서도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시합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죠. FC 애플라인드 파이팅 하라고 한 번만 방송해주세요. 범준이도 파이팅 하라고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우와, FC 뭐라고 했죠? FC 애플라인드 팀 이름도 너무 멋진데 노란색 멋진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주 늠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맞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연히 11명이었죠. 축구인데 아무튼 우리 유소년 축구 시합 나간 범준 군을 비롯한 FC 애플라인드 좋은 결과 있기를, 다치지 않고 즐겁게 경기 잘하고 오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5103님, 퇴근 후에 배달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새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버겁고 힘드네요.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매월 이자를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요. 요즘에 물가도 너무 오르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다가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계신 우리 5103님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아이도 새 자녀,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5103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힘내세요. 안전하게 오늘 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구수진님, 김동균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신청합니다. 초딩 아들이 겁도 없이 다음 달에 저희 지역 축제 버스킹 연주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 곡으로요. 바이엘 4공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크크크. 저희 아들 기세에 박수 좀 보내주세요. 와, 멋지다. 우리 수진님의 아드님의 그 기세. 그쵸. 모든 기세로 하는 거니까 그 도전에 저도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 바이엘 4권? 4권이면은 많이 한 거 아닌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10월이면은 시간이 그래도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진님의 신청곡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드님을 응원하면서 같이 듣고 올게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구수진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신지연님이 너무나 멋진 곡을 연주하네요. 김병자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으니 벌써 가을이 눈앞에 온 듯.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좋은데요. 우리 수진님의 아드님이 이 곡을 연주한다고 생각하니까 수진님 들으시면서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187님 젠디 감사해요.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젠디 목소리에 아픔이 싹 사라졌어요. 언제나 편안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녁에 빌딩숲과 가로수를 누비며 일하는데 편안한 진행이 좋습니다. 택시기사 이관열님이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발목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 보면 뭐 발목,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 들으시는 동안만큼은 아픔을 잠깐이라도 잊으셨다니 저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기사님들 많이들 들으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작 본인의 몸은 잘 신경을 못 쓰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도 잘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6123님, 재은님 친근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마트 장 보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오, 이 시간에 마트 가시는 거예요? 마트가 보통 한 9시 정도까지는 그쵸 하니까 마감 맞춰서 가시나 봐요. 그죠? 이제 가면은 마감 세일 같은 것도 하니까 장도 더 알차게 보실 수 있겠네요. 한상훈님, 영업사원입니다. 힘든 경제 어려운 시기에 거래처 외근 중입니다. 매일 끼니도 거르고 영업합니다. 배고파요. 저도 행운 받고 싶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자들이 좀 있네요. 우리 상우님도 이런 시기에 막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업사원분들은 진짜 어떤 순간에도 늘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뭐 개인적인 일이 있든 뭐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항상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힘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최근에 SNS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그만두시고 요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땀으로 범벅이 든 아버지의 빨래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고등학생 A군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A군은 빨래를 제가 하는데 세제를 많이 넣어도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미안해하시는 것 같다면서 현장직 일을 하시는 분들의 세탁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의 효심 어린 고민에 댓글은 순식간에 폭주했는데요. 신발 항치제 사장이라는 누리꾼은 제품 지원을 해주겠다고 글을 남겼고요. 현장직 남편을 두었다는 아내분은 탄산소다로 세탁하라는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합니다. 또 안전용품 도소매업체 관계자도 댓글을 달고 브랜드 안전화를 보내줄 테니 아버지 발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A군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것만 받겠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A군이 받겠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이크, 2번 마스크, 3번 마음. 이것만 받겠다, 뭐만 받겠다. 저희 오당제 수요일 코너 제목이 네, 이것 보고서죠. 뭔지 골라주세요. 1번 마이크, 2번 마스크, 3번 마음.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0: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 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543명이 숨지고 1,5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은 대홍수 발생 사흘째인 현지 시간 28일까지 5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 사망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실종자는 네팔 977명과 티베트 558명을 합쳐 1,535명으로 이 중 인도와 미국 등 3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500명 이상입니다. 네팔 외교부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수색구조팀이 구조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네팔 보안군의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오늘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청구액은 5천만 원으로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된 이후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이 여성과 동거하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또 다른 20대 여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사들인 필로폰 1g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여러 차례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여성은 지난 6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도로에 누워있다가 택시에 다리를 깔렸는데 출동한 경찰이 아파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마약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와 검거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할지를 두고 국민 200여 명과 함께 논의하는 1박 2일 숙기토론을 개최합니다. 국교위는 화성 YBM 연수원에서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203명과 함께 내일과 모레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서술, 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 AI를 활용한 평가 등을 놓고 토론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25.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우리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를 하죠. 엄격하게 검증된 제품이 판매될 거라 믿고 물건을 사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건들이 판매되는 거죠. 이런 일을 막으려면 우리 소비자가 더 날카롭게 감시해야 하는데요. 해당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피고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장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생산자가 책임감을 갖게 압박하는 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9: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빨래 냄새를 고민하던 고등학생 A군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A군이 받겠다고 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832님 마음! 오늘은 정답을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들 당첨자로 뽑았습니다. 1832님 축하드려요.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를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A군이 또 글을 남겼다고 해요. 수많은 빨래 방법은 물론이고 탈취제, 양말, 건조기, 돈까지 보내주고 싶다던 많은 분들 덕분에 장마 기간에도 냄새 문제 없이 지냈다 이렇게 재차 인사를 했고요.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버지 퇴근하시며 같이 구워먹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효자죠. 오늘도 너무나 멋진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9: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1: 산으로.
0: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오늘 하마터면 제가 우리 윤성중 기자님의 대사를 빼앗을 뻔했네요.
2: 네, 산신령 되실 뻔했어요.
0: 그러니까요. 요즘 등산 예능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 기자님. 아무래도 등산 예능을 이렇게 많이 보이게 만든 장본인이 우리 기자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2: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0: 아니, 볼 때마다 기자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등산 예능 종종 챙겨보시나요?
2: 아, 잘 안 챙겨보는데 저도 요즘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0: 네,
2: OTT에 올라온 예능이죠.
0: 네.
2: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보셨어요 혹시?
0: 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순위에 있는 거 봤어요.
2: 네, 이거 제목이 꼭 젠디가 늘 품고 있는 궁금증 아닌가요?
0: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품고 계실 것 같아요.
2: 네,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0: 네.
2: 저는 대체 왜 등산을 하는 건가?
0: 네. 어때요?
2: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자주 질문을 했는데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변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0: 아.
2: 네.
0: 그래도 그 등산이 좋아서 그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2: 뭐 그렇긴 한데 가장 먼저 그 답이 떠오르네요.
0: 일이기 때문에.
2: 네. 왜 하필 이 등산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었을까? 신기했거든요, 이게.
0: 네.
2: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등산 혹은 산을 소재로 만든 국내의 예능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0: 그래요?
2: 네. 최근에 MBC에서도 저기 등산 관련 예능을 했었죠.
0: 맞아요.
2: 최우수산이라고.
0: 네네.
2: 뉴스에 아주 크게 났던데 시청률이 한 1% 2%대로 마무리됐다고.
0: 존경했죠.
2: 네,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다고.
0: 네.
2: 그리고 아주 옛날에 저기 1997년도에 M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산 아세요 혹시?
0: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드라마예요?
2: 네.
0: 근데
2: 드라마
0: 제목이
2: 산.
0: 산이에요?
2: 네.
0: 오.
2: 이게 감우성 씨. 가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0: 네.
2: 이게 그나마 인기를 끈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 봤었거든요.
0: 네.
2: 상당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뭐 그 이후로 산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처럼 뭔가 저한테 이렇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없었거든요.
0: 진짜.
2: 네. 이거 아주 오랜만에 느껴본.
0: 재미있는 네네. 산 관련
2: 맞아요.
0: 콘텐츠예요. 산을 사랑하는 기자님이 보시기에 그럼 이 프로그램의 어떤 점이 특히 재미있으셨어요?
2: 이게 왜 재밌을까 생각해봤는데
0: 네.
2: 제가 산 싫어하는 친구를 데리고 등산을 갔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거.
0: 네.
2: 그러면서 산에 싸간 음식, 뭐 간식, 라면 같은 거 모조리 다 비워요.
0: 네,
2: 초코바 먹기 싫다면서 일단 건네니까 아 맛있다 하면서 먹고 네, 그리고 산에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네. 친구들하고 또 주변을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예, 이거 제가 요즘 출장 다니면서 그대로 네. 하고 있거든요.
0: 아 진짜?
2: 네. 이거 산에 가서 네. 그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데려간 다음에 내려와서 신나게 또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0: 예,
2: 똑같았어요.
0: 진짜?
2: 예, 그리고 이 예능에 나오는 그 카더가든 님이 네. 그랬죠? 설악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요. 그러니까
0: 네.
2: 그 카더가든 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었나 봐요.
0: 그러니까
2: 계속 투덜거리면서 뭐 힘든 표정 짓고 그런 거밖에 안 당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0: 네.
2: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 이 등산 초보자들을 데리고 가장 험한 설악산에 올라가요.
0: 첫 방송이 설악산이에요.
2: 네, 첫 방송부터.
0: 네.
2: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0: 진짜.
2: 네. 아주 쉬운 코스부터 데리고 갔을 텐데, 아 반대로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억지로 등산을 시켜요.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기도 참 재미있는 요소였는데
0: 네.
2: 예를 들면 제가 젠디를 데리고 급한 경사에 오르막을 막 끌고 올라가는 거죠.
0: 아, 전문가 코스로.
2: 네, 상상이 되세요?
0: 상상이 상상조차 안 될 만큼
2: 네.
0: 기자님, 그럼 어떻게 여기 진짜 어떻게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갈 것 같은데.
2: 저는. 네, 저는 그거보다 이 젠디가 산에서 허겁지겁 막 초코바를 먹는 모습.
0: 먹을 것 같아요.
2: 상상이 안 돼요.
0: 초코바를 한 5개 정도 연속으로 먹을 수 있을 것
2: 네,
0: 같아요.
2: 막 이렇게 국물 흘리면서 라면을 막 허겁지겁 먹는 모습. 상상이 안 되는데.
0: 그런 게 재밌구나 이 예능에.
2: 네, 맞아요.
0: 말씀해주신 예능이나 드라마 말고도 또 산을 다룬 영화도 또

0: 있었는데 기자님이 보셨던 영화 중에 특히 재밌게 보신 작품 있으세요?
1: 아, 저 진짜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0: 네.
1: 한국 영화인데 엑시트라는 영화예요.
0: 봤어요.
1: 보셨어요?
0: 그럼요.
1: 네, 이거 조정석 씨하고 소녀시대 유나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저 이거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0: 저는 엑시트 하면 그 옥상에서 이건 생각나는데 어떤 장면에서 보셨어요?
1: 네,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조정석 씨하고 소녀시대 유나 씨가 산악부로 나와요. 산악부 출신.
0: 아 기억나요.
1: 네.
0: 오.
1: 그런데 이 특히 조정석 씨의 연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0: 네.
1: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산에만 다니다 그렇게 된 거죠.
0: 네. 네,
1: 저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온갖 무시를 당하는데 그 짐덩어리가 결국 가족들을 그 위기에서 구해내죠.
0: 네.
1: 그래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이 조정석 씨가 건물 벽을 기어 올라가서 잠겨있던 문을 열어요.
0: 기억나요.
1: 네, 그때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조정석 씨를 막 때려요.
0: 네.
1: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아 왜 거길 기어 올라가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는데 아, 그 짐덩어리가 히어로가 된 순간 진짜 감동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 산악부 생활이 떠오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0: 아 그랬구나.
1: 네,
0: 그래서 진짜 우셨어요?
1: 아 펑펑 울었어요.
0: 펑펑?
1: 저 이 영화를 비행기 안에서 봤거든요.
0: 네.
1: 그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서
0: 극장에서는 안 보셨구나.
1: 네.
0: 네.
1: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0: 네.
1: 이게 우는 걸 안 들키려고 입을 막고 진짜 끅끅 하면서 봤어요.
0: 울만한 장면은 사실 아니었는데.
1: 네. 저한테 그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0: 와 그랬군요.
1: 네. 저도 산악부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서름 당한 적이 꽤 많았거든요.
0: 네.
1: 아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0: 어떤 장면이었죠?
1: 그 이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주인공들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조정석 씨가 유나 씨에게 빌렸던 등산용 고리를 이제 그걸 돌려주려고 딱 건네요. 근데 유나 씨가 하는 말이 아 이거 무거워 다음에 만날 때 줘라고 해요.
0: 네.
1: 아 이 부분에서 또 눈물이 주르르.
0: 어떤 포인트죠?
1: 네? 그러니까 조정석 씨하고 이게 그 밖에 나가서 또 만나자.
0: 아 다음에 또 2년 이어가자. 약간 네.
1: 이 둘이 서로가 산악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썸을 탔었던 모양인데 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0: 과거에 등산용 고리를 누군가한테 건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이런 식으로 건넨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 옛날 생각도 나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아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이 영화 말고도 또 재밌게 보신 등산 관련 영화 있으세요?
1: 재밌게 본 산악 영화 몇 편도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그 산악 영화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0: 우와.
1: 프리솔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0: 프리솔로?
1: 네. 이것도 아주 감동적이에요. 미국 요세미트의 절벽을 그 줄 없이 맨손으로 오르는 한 등반가 이야기인데 다큐멘터리인데 아 진짜 아슬아슬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91년에 개봉한 영화 K2.
0: K2.
1: 네. K2가 그 히말라야에 있는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이 봉우리를 올라가는데 끝부분이 진짜 감동이에요.
0: 그래요?
1: 네,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0: 오늘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K2도 한번 보고 싶고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이거 한번 봐야겠다.
1: 네, 그거 한번 드네요. 보시면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0: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다음 주에.
1: 그러면서 아마 저한테 또 산에 가자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곤란한데요.
0: 그러니까 한번 보고 와서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말고 또 엑시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엑시트도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 장면, 그 우리 기자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들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짜여진 스토리가 없이 이 등산이라는 분야를 재미있게 영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등산은 정적인 운동이에요.
0: 그죠. 길게 가야 돼요.
1: 네, 느려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말도 별로 없고요.
0: 보통 등산하면서 말 안 하시죠?
1: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데리고 갈 때 실수 없이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스펙터클하지가 않아요, 등산이. 그래서 등산 콘텐츠가 실패하기가 쉬운데 이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는 좀 달랐어요.
0: 그 이 예능에서 초보자들을 데리고 제일 처음으로 가장 험한 설악산에 올랐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어떤 산에 올라요?
1: 제가 지금 6화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0: 몇 화까지 있어요?
1: 지금 10화까지 있는데 지금 8화까지 공개가 됐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6화까지는 그 한라산이 나와요.
0: 한라산도 가는구나.
1: 네, 그러니까 설악산, 태백산, 한라산 이 순서대로 가는데
0: 네.
1: 모두 겨울이 배경이에요.
0: 겨울을 네, 선택한 이유가 있나?
1: 아마 그때 촬영을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왜 그때 하필 그 촬영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하필 그래요? 영하 27도 체감온도 영하 27도에 설악산을 오르는데 그것도 아주 참 놀라운 점입니다.
0: 그 PD 입장에서는 그림을 위해서 겨울을 네. 선택했겠네요.
1: 네. 네. 그 초보자들인데 또 전부 어려운 산에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산에 가도 좋을 텐데 네. 아, 좀 덥긴 한데 전부 1000m가 넘는 산들이라 올라가면 여기 아래보다 좀 시원할 수 있습니다.
0: 오히려?
1: 네. 네.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죠. 고도가 100m 높아질수록 기온이 0.6도씩 정도 낮아진다고.
0: 그렇군요. 그럼 오늘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소개해 주실 산도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설악산하고 한라산은 여기서 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0: 네.
1: 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저기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0: 태백산.
1: 네. 여기서 주인공 4명이 두 번째로 올라가는 산인데 첫 번째로 올랐던 그 설악산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4명이 모두 태백산이 올라가고 나서 쉽다고 얘기를 해요.
0: 실제로 그래요?
1: 네.
0: 오.
1: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악산하고 네. 비교를 한다면.
0: 네.
1: 근데 이 태백산의 높이는 1567m예요. 꽤 높죠?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지금 가면 딱 좋습니다. 여기 고지대라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시원하거든요. 한여름에도 여기 기온이 한 20도대 유지할 정도예요. 예. 네. 그리고 예능에서 미션이 있었는데 일출복이었어요.
0: 일출복이?
1: 네. 그래서 정상까지 새벽에 출발해서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택했어요.
0: 어떤 코스였나요?
1: 여기가 유일사 코스였는데 여기서 정상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7km 정도 거리예요.
0: 네.
1: 정상에서 일출을 본 주인공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는데 아 여기는 설악산하고 기운이 좀 다르다.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기운이 좋은 산이에요. 오죽했으면 산 정상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재단이 있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내려갈 때 주인공들이 또 단골 코스로 내려가는데 네. 여기도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거리가 한 8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태백산이 설악산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오르내리기가 쉬워요. 덩치가 큰데 바위 구간이 없어요.
0: 오.
1: 이런 산을 이 전문가들은 육산이라고 합니다.
0: 육산.
1: 네, 육산.
0: 육산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오늘 윤성준 기자님과 산을 소재로 한 예능부터 드라마 또 영화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능에서 소개됐던 여러 산 가운데 오늘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태백산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또 등산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중에 재밌게 보셨던 작품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영화 엑스트 OST 들어볼게요.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0: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영화 엑시트 OST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중에 그 부분이 나오네요. 제가 말했던 그
1: 네. SOS의 그 모스부호.
0: 그러니까요.
1: 네.
0: 강설이님이 저도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요즘 너무 재밌게 유익하게 보고 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1: 네, 유익하긴 하죠. 그 예능에서 PD가 도전트 역할을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산에서 계속 뭔가를 설명을 해요.
0: 산에 대해서?
1: 네,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뭐고 하는데 그거 되게 싫어해요, 출연진들이.
0: 아, 진짜 듣기 싫다고?
1: 네, 근데 그 PD가 하는 역할이 지금 제가 하는 역할하고 제가 비슷하거든요.
0: 그래요? 네. 그럼 PD가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겠네요.
1: 네, 여러 번 갔다 왔나 봐요. 네, 굳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0: 아, 그 PD님이 아마 우리 기자님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자기의 그런 꿈을 약간 반영한 프로를 만든 거네요.
1: 아,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0: 네.
1: 예, 제가 연락은 해놨거든요.
0: 진짜요?
1: 예,
0: 오.
1: 예, 답이 올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혹시 만나게 되시면 또 후기 들려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2037님 저도 등산 초보인데요. 둘레길 걷는 것도 힘든데 설악산이라니 와 진짜 카더가든 마음 알 것 같네요 하셨어요.
1: 네, 아 카더가든이 계속 툴툴대는데 아 저는 그 장면이 참 볼만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네. 이렇게 억지로 산에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죠.
0: 오늘 집에 가자마자 1편부터 시작해야겠네요. 1938님 하하 저도 산 싫어하는 친구랑 산을 오른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올라가는 내내 욕을 그러다가 내려와서 산채 비빔밥과 도토리묵에 그 화를 풀어버리던 추억이 있어요.
1: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억지로 데려가면 안 돼요.
0: 네. 네,
1: 이렇게 욕을 하면 바로 찬행 중단하고요.
0: 네.
1: 맛집으로 가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맛집 가서 산채 비빔밥 먹으면 기분 풀리죠.
1: 네, 싹 풀리죠.
0: 네. 8519님이 영화 케이트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우정과 의리가 뭔지 알 수 있는 영화이지요.
1: 네, 정말 재밌게 보신 분, 이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 같은데. 네, 이게 1991년에 개봉을 했는데.
0: 그래요.
1: 네, 아직도 기억이 나신다니. 네. 대단하십니다.
0: 네. 9702님 한국 영화 히말라야도 있어요. 아 맞아.
1: 네 기억나요? 히말라야도 있죠. 히말라야. 이석훈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그 황정민 배우하고.
0: 저 극장에서 봤어요 이거.
1: 그러세요?
0: 네.
1: 재밌게 보셨어요?
0: 네.
1: 오.
0: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1: 네 여기서 그 박무택 역으로 나오는 정우님.
0: 네,
1: 그 연기가 좀 볼만했죠.
0: 네. 2974님은 저는 학창시절 영화 클리프행어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산악인 얘기인데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다고 느낄 거예요. 주연으로 나온 실버스타 스텔론 연기도 괜찮았어요.
1: 아 클리프행어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레니 할린 감독.
0: 네.
1: 네 지금 나이 꽤 많이 드셨는데 네, 실베스타 스텔론 그때 근육질도 아주 볼만하고요.
0: 김살랑님 제가 예전부터 보려고 했다가 못 본 영화인데 김하늘 이성재 주연의 빙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도 산을 주제로 했고요. 별로 흥행은 못했는데 작품 자체는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이거 본 기억이
0: 보셨어요?
1: 나는데 이게 살짝 그렇게 재미는 없어가지고
0: 진짜?
1: 네,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0: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8880님은 25년 전쯤 아빠가 속한 산악회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겨울에 태백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나뭇가지에 핀 눈꽃이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1: 네. 이 예능에서 나옵니다. 그 눈꽃.
0: 네.
1: 예, 그게 딱 나오는데 그 PD가 또 설명을 해요. 예, 설명을 하는데 출연진들이 다 또 싫어해요. 예, 이 풍경은 보기 싫다 이거죠.
0: 진짜요?
1: 예.
0: 그 눈꽃 이야기까지 저희가 했는데 광고 시간이 돼가지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산 만나보고 있습니다. 5527님이 민족의 영산 태백산 우리나라 3대 영산 중에 하나로 백두산 한라산 다음 태백산으로 치지요. 1월 1일에 정상에서 떡국도 나눠줍니다. 진짜요?
3: 네. 여기 유명한 일출 명소예요. 1월 1일에 꼭 사람들 엄청나게 모입니다.
2: 진짜요?
3: 네.
2: 근데 떡국을 나눠줘요?
3: 네.
2: 누가 끓여서 나눠줘요?
3: 아마 그 밑에 태백시에서 시민분들이? 그 사는 뭐 이렇게 산하에 다니는 분들이
2: 우와.
3: 모여서 아마 만들 거예요.
2: 진짜?
3: 네.
2: 정재훈님, 지금 중3이 된 딸을 만든 산, 태백산. 그래서 태명도 태백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멧돼지도 만났던 산. 잠시 쉰다고 앉아있었는데 바로 2m 앞에서 등산객들이 버린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긴장감이란 후덜덜.
3: 오, 네. 저는 여기서 멧돼지보다 태백산이 어떻게 딸을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2: 숙소. 그러니까.
3: 그렇겠죠. 숙소에 네. 묵고 오셨겠죠.
2: 네. 태백이었대요. 별명이. 아니, 태명이.
3: 네. 아, 그리고 저기 여기 멧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하는 얘기인데 그 예능에서도 앞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못 본 척하라고 그래요.
2: 진짜?
3: 네.
2: 그게 맞아요?
3: 맞긴 하죠. 네, 그냥 눈 마주치지 말고 못 본 척하라고. 네, 그래서 카더가든지 그걸 일어나가지고 네. 시범을 보이는데 그것도 네. 상당히 웃겼습니다.
2: 재밌겠다. 네. 8948님, 저는 태백산 겨울에만 갔는데 설경이 진짜 멋있어요 하면서 사진 공유해 주셨어요. 우와.
3: 네, 태백산이 설경이 유명하죠. 네. 아까 그 눈꽃, 그게 상고대라고 하는데
2: 네, 네. 네,
3: 상고대도 아주 유명합니다.
2: 근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청취자 우리 사진 보내주신 분만 지금 빨간색 등산복을 아주 두툼하게 입고 계시고 나머지는 온통 다 하얀색이에요.
3: 그러게요. 멋있네요.
2: 진짜 멋진 풍경.
3: 네, 지금 더운데 딱 시원해 보이는 풍경입니다.
2: 그러게요. 1794님 태백산은 내려오셔서 물닭갈비가 최고지요 하셨는데요. 물닭갈비 맛있어요?
3: 네. 맛있죠. 이 칼칼한 국물. 그게 목구멍을 싹 씻어내립니다.
2: 오, 맛있겠다.
3: 네.
2: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 닭갈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태백산에 갔다가 뭘 먹으러 가면 좋을지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그 OTT 예능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여기서 태백산에 갔다가 유명한 식당에 또 가요.
2: 그래요?
3: 네, 그래서 바로 그 한우 연탄구이집인데
2: 맛있겠다.
3: 이름이 원조 티긋시긋 실비식당이라는 곳입니다. 갈비살하고 주물럭하고
2: 네.
3: 살치살 등 한우만 취급해요. 육회도 있어요. 네, 이 집은 또 특이하게 한우를 연탄 위에다가 굽는데 옛날 이곳이 탄광지대였잖아요.
2: 네, 네.
3: 그 연탄이 흔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탄을 연료로 쓰는 거예요.
2: 네.
3: 네, 그 위에서 구워진 고기들이 아주 요상한 불맛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육회하고 육사시미도 맛있습니다.
2: 네.
3: 잡내가 하나도 없고 말캉말캉하고 고소합니다.
2: 어허.
3: 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먹을 걸 걸고 게임을 하지 않아요.
2: 마음에 드네요.
3: 네. 저는 이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2: 네.
3: 그러니까 산행 힘들게 하고 내려와서 맛있는 걸 무제한으로 먹는데 제가 봐도 보기 좋더라고요.
2: 어허.
3: 그러니까 산행 후에 저렇게 먹는 거지 하면서
2: 네.
3: 무릎을 탁 쳤습니다.
2: 이 PD님이 산 잘 알이신 것 같아요.
3: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2: 그런 건 아니에요?
3: 자기도 너무 피곤하니까 좀 먹어야 되겠다.
2: 게임이도 먹고 일단 먹죠.
3: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기자님, 지난주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퀴즈 하나 내주고 가셨잖아요.
3: 네.
2: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
3: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세 분께 렌틸콩 두유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2: 네.
3: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문제 바로 드릴게요.
2: 네.
3: 잠시만요. 금도끼 은도끼 퀴즈. 제가 저기 태백산 소개해드리면서 이산은 저기 설악산과 비교했을 때 오르내리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2: 네.
3: 덩치가 크지만 바위 구간이 없어서인데 이런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2: 네. 네,
3: 바위보다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오르기 편한 산. 뭐라고 부를까요?
2: 아까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산을 뭐 산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라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네.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3: 네,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2: 네네.
3: 방금 저기 고기 얘기했었죠? 네, 그 고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 진짜네. 네. 와, 힌트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얼른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금도끼 은도끼 퀴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신기한. 저도 배우고 싶어요.
3: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 어떻게 됐어요? 퀴즈.
3: 제 안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2: 아, 기대됩니다. 또 다음 주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정답 그리고 맞춰주신 분들 발표할게요.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되는데 8월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3: 아, 네, 저 이번 주 정말 힘들게 보내가지고 이번 주말에 좀 집에서 푹 쉬려고 합니다.
2: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3: 네.
2: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SM타운의 여름편지 2343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SM타운의 여름편지 2343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젊은 산신령 윤성주 기자님이 보내주신 금도끼 은도끼 퀴즈 이렇게 하셨나.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0776님 등산, 8751님 지리산이요, 0078님은 흑산, 5150님 최산, 6370님 정답은 익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 땡입니다. 정답은 바로 육산이었습니다. 아, 딩동댕이 없구나. 여기는 6453님 좋은 주말 맞이하세요 하면서 정답 육산 맞춰주셔서 오늘의 당첨자는 6453님입니다. 이분 포함해서 저희가 세 분을 뽑아서 렌틸콩 두유 한 바씩씩 보내드릴게요. 오당재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서 당첨 여부 확인해주세요. 6453님 말고도 두 분 더 있습니다. 박정술님, 젠디 반갑습니다. 7월 28일 충남 태안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젠디와 통화했던 안양에 살고 있는 65세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들으니 역시 좋네요. 저는 지난 8월 23일부로 계약이 만료돼서 38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있어요. 와, 정술님 반갑습니다. 와, 8월 23일부로 이제 일을 마무리하셨나봐요. 38년 동안 근무하셨던 직장, 아, 시원섭섭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생 2막도 멋진 일들이 가득하기를 응원할게요. 3231님 엄마 아빠 공장일 돕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부모님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혼자 남아서 일하고 있어요. 홀로 남은 공장안이 무서운데 오당재 들으면서 하니까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네요. 끝까지 같이 할게요. 따뜻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너무 착하시다.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남아서 마무리 일하고 계신가 봐요. 3231님. 그러니까 이거 넓은 공장 안에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기분 드실 텐데 오당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늦게까지 일하실 일 있으면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가끔 보내주세요. 3178님, 저는 지금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들한테 묵은지를 보냈는데 목살 넣어서 김치찜을 했더니 너무 맛있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아, 이 얘기만 들어도 진짜 맛있겠네요. 묵은지 또 얼마나 잘 익고 맛있겠어요. 그거를 또 목살을 넣어서 김치찜을. 김치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김치찌개, 김치찜, 김치로 만든 음식을 다 좋아해서 오, 부럽네요. 우리 아드님. 1513님, 오늘 아내가 순산했어요. 병원에서 밥 얻어먹고 왔네요. 하루가 길었어요. 오, 순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아내분. 이제 아이도 아내분도 건강하게 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9279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아버지 생신이었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아버님에게 직접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나와서 아버님이 좋아하는 삼계탕과 술 한잔 대접해드리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네요. 맛있는 삼계탕에 또 술 한 잔까지.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나 봐요. 프리랜서 강사일 시작하신 지 20일째. 아직 낯설고 또 혼자라는 느낌도 들고 그런 기분이 드는 시기일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의심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시기죠. 하지만 우리 2369님이 15년 동안 쌓아온 그 경험과 실력들, 노력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요. 하루하루 또 경험이 쌓이시면 그만큼 자신감도 생길 거고 또 좋은 분들과 인연도 다시 만들어 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 2369님 지금까지도 잘 해오신 만큼 새로운 시작도 분명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8289님, 재은님, 저는 어제는 제 생일이었는데요. 어제 회사일로 장거리 출장을 다녀와서 생일을 제대로 못 보내서 오늘 자축하려고 절 위에 조각 케이크를 샀어요. 오당제로 저녁 힐링하면서 먹을게요. 와, 어제 생일이었구나. 우리 8289님 축하드립니다. 어제 얼마나 바쁘셨으면 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셨어요.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생일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늦게 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 편지 할게요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하나씩 만나볼게요. 윤근식님은 몇 달째 야근하고 내일은 주말 근무합니다. 바쁘네요. 오당제 청취자분들 모두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비 피해 없으시길. 와, 몇 달째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근식님.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하실 텐데 틈틈이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하게 또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062님, 내일은 텃밭에서 자세가는 고들빼기 김치 담그고 더위와 싸우면서 잘 말린 고추 빻으려고요. 오, 텃밭에서 직접 캔 고들빼기로 김치를 담그시다니 말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또 농사 지은 재료로 김치를 담그면 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요즘 더위가,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텃밭에. 그리고 2159님, 이번 주말에 침수 피해 당한 집에 마지막 자잘한 짐을 다 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는 우선 월요일까지 비 예보가 잡혀 있어서 비가 안 오면 좋겠어요. 우리 2159님도 피해가 있으셨나 봐요. 짐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마음이 또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하게 잘 정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비가 부디 많이 내리지 않고 복구 작업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정리 잘 하고 오시고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203님, 이 시간에 라디오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수해 입은 거제에 봉사활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오는데 봉사자분들도 안전 유의하시고 거제 통영 시민분들 힘내세요. 우리 1203님은 이제 봉사활동하러 또 거제에 가시나 봐요, 주말에.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가시는 길에. 그래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거제만큼은 비 소식이 그래도 계속 잡혀있다 보니까 다들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부디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더 내리지 않고 복구 작업 모두 안전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832님이 골라주신 끝곡 만나볼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불금인데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제 폰 벨소리이자 최애곡 한영의 누구 없어 신청합니다. 근데 끝곡 들려주실 때는 제가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듣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니 이럴 수가, 신청곡 보내놓으시고 못 들으시면 어떡해요. 다시 듣기에는 저희 노래 편집돼서 올라가는데 아쉽지만 다음에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한영의 누구 없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ee.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열심히 뉴스입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진이 경찰의 수사 지연을 지적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 전 보좌진은 오늘 오전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경과 전반을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가경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 보좌진은 서울경찰청은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혀왔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뒤집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본부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출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사카봉 근린공원 사거리를 지나던 1톤 트럭이 주행 중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트럭 운전자와 행인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이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인도 쪽으로 방향을 바꿔 돌진하면서 8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배구 정관장의 고희진 감독이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관장 구단은 SNS를 통해 최근 고희진 감독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선수단 회식에서 한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자 피해 선수가 지난 5월 구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정관장 구단은 배구연맹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코치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어제는 12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아이가 5m 높이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7: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휴가를 떠난 박정호 교수를 대신해서 며칠간 플러스에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요즘 서울의 주택 공급 부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요. 정부는 용산권 일부를, 그리고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답니다. 이 밖에도 세금과 정비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이 남아있고, 또 공급 대책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세금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어떻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실수요자가 눈여겨볼 점들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김건우 분전 아카데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2: 네. 부동산 시장 뭐 늘 시끄럽지만 굉장히 시끄럽네요.
3: 네, 특별히 더 시끄럽네요.
2: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라고 대표님께 여쭤보면 보통 어떤 식의 요약을 해 주십니까?
3: 보통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세 흐름을 얘기를 하죠. 매매가 시세 흐름하고 전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그 가격대별로 움직임이 되게 다르거든요.
2: 요즘
3: 예, 요새 같은 요새는 더 시끄럽고
2: 아주 비싼 집, 뭐 덜 비싼 그렇죠. 집, 뭐 싼 집 움직임들이 다르다.
3: 네,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뭐 다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인 거지만 요새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그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위주로 이제 강하게
2: 부담을 늘렸으니
3: 규제가 되기 때문에 금매들이 고가 주택군에서는 뭐 약 40억 이상이었던 곳들은 금매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특히 그 중에서 재건축 쪽은 특별히 더 금매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2: 낡은 아파트들은
3: 네.
2: 왜 거기는 또 특별히 더 재건축 아파트가
3: 그거는 이제 세법 개정에서 장특공제가 한도 장특공제가 이제 한도가 있게 되면은 고가주택이면서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익이 큰데 현재
2: 오래 보유했으니까
3: 네, 오래 보유했으니까 엄청나게 차익이 큰데 뭐 2년 29년부터는 뭐 10억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팔아야 되니까 미리미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사실 기존에 너무 과하게 공제를 많이 해준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고령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뭐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2: 예.
3: 거의 사실은 아무리 고가주택에 거주를 해도 종부세 부담이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600만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세 부담 상한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진 않지만 앞으로 그 공제를 600만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고가주택 재건축 단지인 경우에는 고령층이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거기 오래 사시면서
2: 계속 그냥 사셨던
3: 그렇죠. 계속
2: 분들.
3: 사시면서 이제 곧 재건축된데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혹은 이제 일정치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종부세 요거 부담이 되니까 바로 이제 금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요즘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앞으로 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지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네. 바뀌게 될지 네. 또 불확실한 상황인데 네. 그거 안 보고 팔겠다고 매물 내놓는 분들이 많다는
3: 많더라고요.
2: 거예요.
3: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것도 약간 부동산 요 분석을 많이 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긴 한데
2: 예.
3: 정부의 발표가 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된다.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2: 네.
3: 정부가 발표를 하면은 그게 그냥 시행이 된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행 안 됐네.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표를 딱 하니까 거기에 맞게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거는 제가 아는 사례는 아닌데 기사를 보니까 내놨다가 또 김인석 그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완화를 건의했다라고 하니까 거둬들였다. 이런
2: 다시 매물을.
3: 그래서 약간 확정 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약간 일희일비하면서 움직이는.
2: 이미 확정된 걸로 네. 이해하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겠네요. 세법 개정안 뭐 이미 발표는 좀 됐습니다만 각각 어떤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여쭙고 싶고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 네.
2: 아유 이거는 안 바뀌지 하는 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뀔 가능성도 또 네. 각각의 항목별로 다르니까 네. 쭉 한번 좀 그걸 들어보죠.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장특공제 한도 설정.
3: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상하는 방향하고는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다 예. 고가주택 위주로 때릴 거다 이런 예상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이 거의 그 상태로 갔는데 좀 세다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장특공제에서 한도를 준다. 그러니까 장특공제에서 원래 예상했던 거는 비거주 장특공제는 없앤데 없앨 것 같아. 혹은 극단적으로 줄일 것 같아.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2: 장특공제라고 하는 게 차익에서 얼마는 깎아주는 빼주는.
3: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차익의 그러니까 양도세가 발생을 하면은 12억 이하까지는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그러니까 비과세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12억 이하 주택은
2: 세금 안 내고
3: 관련이 없는 거고 이 정책이랑 좀 관련이 없는 거고 예. 12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조건을 충족을 해도 이제 과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 50억짜리를 뭐 되게 또 이득을 많이 보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12억 이하분 이게 계산법인데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그 위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지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과세분에 대해서 80%까지는 그냥 공제를 해줘요.
2: 20억에 산 집 50억 됐으면
3: 30억에 대해서 차익을
2: 하는데 38에 24, 24억원은 안 번 걸로 빼준다는 거죠.
3: 근데 이제 그게 계산법이 좀 복잡하긴 해요. 12억 이하는 비과세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80%를 공제를 해주는데 그래서 사실상 돈을 많이 벌었어도 굉장히 세금을 적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과한 혜택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정을 한다. 근데 뭐 어떻게 조정하느냐 원래 예상했던 거는 지금은 거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 그냥 세를 주고 있고 투자로 갖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느 정도 지금 뭐 40%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그걸 없앤다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해할 수도 있는 약간 부분이었는데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건 약간 저는 뭐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억까지 한도로 주면은 이거는 정말 고가주택만 타겟을 하는 거거든요.
2: 그렇죠. 3억짜리 예. 집이 13억 될 일이 그쵸.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50억짜리 집은 60억 될 수 있으니
3: 금방 순식간에 그렇게 금방. 예. 그래서 공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50억이 60억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집들이 사실은 더 타격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 오래 보유해서 차익이 아주 크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3, 40년 이미 보유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한 25년 전 요쯤에 한 3억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막 30억, 40억 이렇게 하니까 예, 예.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투자로 산 게 아니고 그냥
2: 거주하고
3: 거주하려고 샀다가 그냥 쭉 거주했고
2: 한 자리에서 오래오래 네. 거주했는데
3: 그래서 그냥 내 터전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세금을 때리고 뭐 압박을 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 똑같이 한 건데 여기 집값이 많이 올랐고 여기가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세금을 강하게 매기는 정책이 옳은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히 그 의미 왜 이거를 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약간 인플레이션 해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거주를 해서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어갖고 내가 10억에 샀는데 이게 4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해. 네. 그러면 40억짜리 그냥 동급의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40억 집을 팔아서 예. 40억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장특 공제를 안 해주면은 40억 집을 팔아서 세금은 10억을 내고 30억밖에 안 남잖아요. 네.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래서 이건 약간 거주 이전의 자유와도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2: 양도세를 많이 깎아준다.
3: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급으로 이사를 갈 때 자금이 많이 들면은 이건 이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장기로 거주해서 이사 갈 적에 무난하게 이사 갈 수 있는 정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되게 명확하게 딱 잘라지면은 고가주택 예를 압구정 한 50억짜리 뭐 이렇게 거주하다가 나는 이사를 가긴 갈 건데 비슷한 급으로 50억짜리 이사 가겠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억이 나왔을 적에 현금 10억을 더 마련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2: 같은 급으로 있어야 되니까.
3: 그렇죠. 같은 급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10억이 더 있어야 돼.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뭐 약간 조세 정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그게 그러니까 1년 만에 20억이 오른 집도 있고 네. 20년에 걸쳐서 20억이 오른 집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특공제를 안 해주면 네. 1년 만에 20억 오른 집이나 20년 동안 20억이 오른 집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3: 거의 그렇죠.
2: 그렇죠. 네.
3: 그렇죠. 안 해주면 그렇죠.
2: 네. 안 해주면 장특공을 안 해주면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면 야, 뭐하러 이렇게 20억씩 차액을 쌓아두냐.
3: 계속 갈아타는.
2: 그러니까 네, 매년 집을 자꾸 갈아타라는 네, 얘기냐. 그러면 맞아. 매년은 얼마 안 오를 테니까 뭐 그냥 조금 오른 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니 그게 훨씬 세금이 싸다. 빨리빨리 이사 다니자. 라고 할 수 있으니 그걸 정부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머물고 살든가 아니면 뭐 하더라도 차익이 크다고 그렇게 다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 않으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든 건데 그거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딱 10억까지만 네. 해줍니다 이러면 고가주택일수록 이사 자주 다니라는 얘기가 되니까
3: 지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좀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오래 보유하셨고 이미 차익이 크신 분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안 팔면은 나중에 가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급매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분들이 이미 다 처분을 하고 손바뀜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시장은 고가주택을 샀다가 장특공제 한도에 걸릴 것 같아
2: 그 무렵에 한번 팔아야죠
3: 소위 리플레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 한 번씩
3: 같은 단지의 옆동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런 약간 이상한 구조

0: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1: 그래서 그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뀔 것 같으면 당장 뭐 억울하지만 손바뀌면 하든 팔든 해야 되는 거고. 네. 야, 이런 정책을 어떻게 계속 개건 계속 이사단이라는 얘긴데 말도 안 되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바뀔 거라는 확신을 네.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0: 이제 그거는 이제 예측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레슨스 런드로 그냥 배워온 경험해온 바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 이런 과도한 여권 제한들은 좀 해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안 팔고 버티겠다. 종부세는 난 낼 수 있다. 장특공제는 나중에 뭐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대응은 그래도
1: 팔 수 있으면 팔자.
0: 팔 수 있으면 팔자라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뭐 27년까지 팔면은 뭐 제한이 없고 뭐 28년까지 팔면 뭐 이런 것들이 딱.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고 뭐 그러니까 비거주 장특공제를 줄이는 거는 저는 이거는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0: 왜 같죠. 살지도 않은 집에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공제를 많이 해주느냐. 오케이 그런데 한도를 설정하는 거는 저는 이 어떤 정책이 좀 과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물 출회.
1: 그리고 그 겁먹은 분들 순서대로 예,
0: 한도를 준 다음에 이 데드라인을 정했단 말이에요. 뭐 27년까지 팔면 뭐 공제가 무한이고 28년까지 팔면은 뭐 25이고 29년 팔면 1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드라인을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그 데드라인까지 팔라는 거거든요. 그 효과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1: 그리고 그 데드라인 지나면 이제는 정권 바뀌기를 기다려야지 팔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예.
0: 그래서 지금 뭐 요 지금 장특공제 관련한 내용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봤을 적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혹은 예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매물출의 효과가 많을 정책들이 나왔어요. 종부세나 장특공제를 한도로 주는 것을 데드라인을 딱 정했고 예. 그다음에 놀랍게도 요거는 좀 저는 이게 제일 황당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해줬거든요.
1: 조금씩.
0: 조금씩. 예.
1: 5%.
0: 꽤 많이 10%. 예,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5월 9일 그때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을 적에 말하고 사실은 많이 바뀐 거거든요. 한 두 달 만에 갑자기 말을 번복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 포함해가지고 매물 출회가 되는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27년까지는 특히 고가주택군 시장은 눌릴 거라고 봐요. 조정이 지금도 급매가 나오고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을 해도 일시적이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7년까지는 특히. 27년까지 팔아야 그나마 덜 세금 내는 그런 요건들이 많거든요.
1: 근데 그 대목에서 네. 그 세금 문제 때문에 27년, 28년까지 팔려는 물량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걸 다주택자들이 세 채 있는데 한 채 팔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주로 1주택자들이 많이 맞아요. 갖고 있는 물량을 팔겠죠. 어차피 맞아요. 장특공제는 1주택자한테 해줬던 맞아요. 거니까. 네. 그럼 그 1주택자들이 네. 세금 그 양도세 문제 때문에 한번 팔고 나면 그럼 다시 무주택자가 될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네. 유사한 수준의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매물 하나 내놓고 매수도 하나 하면 네. 그게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뭐든지 모든 이게 그거랑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비거주 1주택자를 때리면은 임대차 쪽에 급등이 올 것이다. 요거에 반박하는 논리도 예. 어차피 그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새 주던 집으로 들어가면은 임대주택이 줄어드니까 예. 전월세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박하는 거는 임대인이 해주던 집으로 들어가면은 임대인이 살던 집이 비니까
1: 그렇습니다.
0: 어차피 똔똔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뭐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시차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시차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영향이 좀 되게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일단 팔아요. 팔자마자 사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면은 바로 사야 되죠.
1: 예.
0: 본인이 거주를 이미 다른 데 하고 있잖아요. 비거주하던 집을 팔면은 꼭 바로 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시장이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다. 이러면은 사실은 좀 천천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거주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었을 적에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야 된다.

0: 라는 그런 심적 수요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게 상승 압력으로 가해지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제일 우려되는 거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매물이 출회될 때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서 압박을 하면은 네. 그 데드라인이 다 끝났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다주택자는 이미 5월 9일까지 거의 다 팔았어요.
1: 네. 이번에.
0: 그렇죠. 양도세 중과가 무서운 사람들은 이미 팔았어요. 네. 그중에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또 일시적으로 또 중과 더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또 좀 팔 거예요. 네. 비거주 1주택자들은 대부분은 27년까지 팔 것 같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28년까지 팔 것 같아요.
1: 예.
0: 그럼 28년, 뭐 29년부터는 누가 남느냐. 안 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1: 그렇죠. 팔 거면 진작 팔았어야지 28년에 네. 팔면 바보죠.
0: 그러니까 팔 거면 28년까지 다 팔았겠죠. 그렇죠. 다주택자든 비거주 1주택자든. 네. 그때까지 안 판 사람들은 종부세를 때리든 뭘 하든 간에 다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종부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았는데 예를 들면 압구정에서 종부세가 1년에 뭐 5천만 원이 나온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라고 하면 그 금매들 사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감당할 계산해보고 1년에 5천만 낼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때 28년이 되면은 진짜 종부세도 감당 가능하고 양도세 중과도 무섭지 않고
1: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0: 양도공제도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유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거주하는 사람이 갈아탈 매물들만 나오는 거죠. 그럼 매물이 적고 그때쯤에 약간 상승 압력을 받으면은 아까 집을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았던 무주택자 그때 당시 그때는 이제 무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예. 집을 사기 시작하면은 살 사람들은 늘어나고 팔 사람들은 없어지고 세법적으로 데드라인이 끝나는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상승이 폭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1, 2년 정도는 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26년 하반기 27년까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1: 매물이 나오면
0: 매물이 나오고
1: 매물은 나올 텐데 그 매물 내놓은 좋고. 분도 네. 2027년까지는 팔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2027년까지는 팔 거라고요.
0: 네.
1: 그런데 2027년이 지나면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걸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럼 그분도 2027년까지 또 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죠.
0: 할 수 있죠.
1: 해야죠.
0: 네.
1: 그러니까 2027년에 팔고 나는 2030년쯤 사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내렸다가 나중에 오릅니다라는 전망이 맞는데 지금 이 구조는 2027년까지도 팔아야 되고 2027년까지도 또 사기도 사야 되는 구조라서 그냥 막 엉켜서 그냥 그게 그거 아닐까?
0: 이게 약간 시점 예를 들면은 올해 그 5월 9일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 네. 이 정책이 나왔을 적에도 그 5월 9일이 지나면은 집값이 다시 오를 거야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5월 9일까지가 데드라인인데 2, 3월에는 막 내려요. 파는 사람들이 먼저고
1: 네네.
0: 4월쯤 되면은 5월이 지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별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돼서 분명히 조정이 뭐 지금도 금매가 나오고 있지만 센 그런 시점은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책이 그대에도 특히 고가주택 기준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시적이더라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거주 1주택으로 세를 줬잖아요. 세를 준 상황에서 그걸 팔았어요.
1: 예.
0: 다시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1: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전세 끼고 못 산다는
0: 전세 끼고
1: 거죠?
0: 못 사는 게 있고 내가 살던 어떤 임차주택이 만기가 돼서 그러면 내가 지금 비거주 1주택을 그 보유했던 그 정도의 집을 실거주로 들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비거주 1주택을 살려고 해도 급지를 좀 낮춰서 사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출 규제가 전 세계에 거의 보기 힘들 정도의 규제. 예를 들면 뭐 50억 집을 사는데 2억만 대출해 주면 취득세 딱 내고 끝이거든요. 취득세랑 복비 내면은 2억이 끝이에요.
1: 그러면 의외로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매물이. 샀다가 다시 못 사. 팔았다가 다시 못 사는데.
0: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소유주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소유주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았다가
1: 예.
0: 다시 살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라고 하면은
1: 할 텐데
0: 던지고 볼 것 같은데 예, 지금은 팔면은
1: 그렇겠네요.
0: 못 샀는데 집값이 오르면은 나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 그냥
1: 예, 거주하는 1주택,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세금에 따른 집값 전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잠시 후에 2부에서 대담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에서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질문을 주로 드렸는데 고가 주택들 중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 뭐 중저가 시장이나 이런 쪽은 못 여쭤봤죠. 간단하게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4: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저가 시장은 타격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만약에 고가 주택권이 너무 내려와서 뭐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그냥 분위기가 좀 식으면은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 뭐 일시적으로는 그냥 잠잠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저가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뭐 한 12억 이하 뭐 요 정도 주택권은 오히려 지금까지 오른 게 별로 없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오히려 일단 뭐 보유를 하면은 우선 할 수 있는 거라고 특히 이제 전월세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월세 상승 압력을 받아서 뭐 우상향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가격대는 약간 그 사이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의 사이 약간 예를 들면 뭐 15억에서 25억 사이 여기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지금 제가
3: 서울의 경우
4: 제일 고민 중인 거고 왜냐면은 작년에 대출 규제를 세게 했을 적에 대출 규제 2억 규제가 딱 나왔을 적에 제가 예상했을 적에 이거는 고가주택에 타격을 분명히 주고 대신에 풍선효과가 나와서 아래의 주택들이 갭매우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1년 동안 특히 경기 동남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예측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거기도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고가주택이 내린다고 여기가 더 올라가면은 거의 동탄이 마포로 역전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서 그 가격대가 지금 약간 전망하기 좀 어려운 그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고가주택이 많이 내려오면은 소위 마용성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최고가는 아니지만 중상급지 혹은 조금 한강벨트 좋은 요쪽은 조금 조정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3: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요거는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조금 길게 보면 공급을 계속 늘려줘야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라서 그걸 이젠 그걸 부인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공급 당연히 해야지. 공급도 해야 되냐 아니면 닥치고 1순위 공급이냐 그 차이만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그 공급 후보지들도 내놓고 뭐 관련 정책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4: 일단 뭐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는 뭐 사실 거의 뭐 특별할 거 없었고요. 항상 하는 얘기도 한 것 같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항상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항상 약간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이 정부에서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고 계속 하는 얘기 그냥 또 동호반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추진도 하죠. 그중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특별할 거 없고 뭐 말은 뭐 닥치고 공급이고 뭐 엄청나게 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3: 때로는 그냥 냉소적이기도 하시군요. 김건우 대표님도.
4: 뭐 그냥 예. 뭐 별거 없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뭔가 집값을 잡는다든지, 뭐 큰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3: 그래요?
4: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뭐 용산에 집 짓는다는 얘기가
4: 나중에 나오고. 이제 용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공급 대책 발표하고 나서 용산 이제 별도로 검토가 나왔는데 용산에 집을 지으면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그 뭐 그렇게 뭐 용산에다가 50만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해서 한다는 건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는 용산에 그 공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되게 낮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지금 제 전망에 아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5: 이유는 뭐예요?
4: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용산 그 공원 말고 옆에 캠프킴 부지라고 있습니다.
5: 공원에 붙어 있는 부지인가요? 네, 네.
4: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유엔사 부지 위쪽에 있는 아무튼 그 용산 공원에서 아주 가까워 걸어갈 수 있는
5: 걸어. 경계선에서 걸어서 몇 분? 대충 위치 좀 파악하려고.
4: 어디서요?
5: 걸어서 경계선에서 걸어서 몇
4: 그냥
5: 분?
4: 그냥 바로 코앞에 있어요. 거의 뭐 길
5: 경계선이네요, 그럼.
4: 이거 뭐 길 건너서 약간 네. 예. 거기도 이제
5: 큰 길 건너면 용산 공원이
4: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거기. 미군이 사용하는 공원인데 예. 거기 이제 유엔사 부지라는 곳은 이제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거기 아주 초고급 오피스텔이랑 뭐 호텔이랑 이렇게 짓고 있고
5: 예.
4: 캠프킴 부지는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캠프킴 부지라는 데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시작도 못했거든요.
5: 예.
4: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막 이렇게 얘기 나온 지 8년, 7년 이렇게 됐는데 아예 시작 그러니까 우선 진행이 됐는데 아직 못한 게 아니고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사용하던 부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정화 문제도 있고 반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물론 반환 필요 없는 곳을 한다고 했는데 정화 문제랑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것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이거는 좀 시그널적인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의지 표명의 약간
5: 그냥 해본, 그 정도 아닐까? 네,
4: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뭐 15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라도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있다라고 봐요. 논의를 시작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혹시 지금 다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그다음에 뭐 단계적으로 뭐 정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거치고 또 다음 정권에서도 그걸 이어받아서 뭐 추진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캠프킴 부지도 뭐 7, 8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일부라도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뭐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언제쯤 공급이 될 테니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럼 공급은 여전히 꽉 막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4: 공급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건 계속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약간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새로운 부지를 개발을 해서 거기 어떤 어떻게 장기적으로 뭐 10년 후, 15년, 12년 후 뭐 이렇게 어떤 주택을 짓겠다. 뭐 좀 빨리 해가지고 7, 8년에 공급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이런 추진도 좋지만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미 확보된 부지들 즉 3기 신도시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 그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 테니까.
4: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이미 뭐 현실성으로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곳들이니까 토지 보상도 이미 한 곳들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너무 막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LH가 지금 적자가 뭐 엄청 많이 있고 임대주택을 거기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 지을수록 계속 적자가 더 쌓이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보상이 안 된 곳들은 보상가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근데 새로운 부지 개발보다 그런 것들에 뭐 어떤 예산을 투입하든지 뭐 행정력을 투입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3기 신도시 지금 완전 꽉 막혀 있는 3기 신도시를 빨리 공급을 하는 것들이 것이 부동산 시장에도 그렇고 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5: 안 할 거 아닌데 그렇죠? 빨리 기왕 할 거 빨리 하지
4: 그리고 뭐 지금 조금 진행을 물론 일부 추진이 되긴 했는데 빨리 하고 싶으면은 3기 신도시 중에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곳들은 또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이 뭐 진행을 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부지 확보가 되고 택지지구 개발도 다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좀 돈을 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주택 공급은 양적 공급이 있고 질적 공급이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 서울에서 뭐 한 똑같이 서울에서 뭐 20분 거리라고 하더라도 그냥 빈 땅에 그냥 20분 거리에 있는 주택을 왕창 짓는 거랑 거기에다가 뭐 GTX나 뭐라도 뭐 신분당선이랑 연결이 돼 있는 곳에 주택이 지어지는 거랑 공급 부동산 시장에 공급 효과로 나타나는 건 당연히 후자가 훨씬 크거든요. 인프라가 있어야지.
5: 좀 살만한 곳에 지어줘야 된다. 살만한 곳에 살만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4: 그렇죠. 수도권에 뭐 그냥 외곽에 일자리도 별로 없고 인프라도 없는 교통도 없는 곳에 아무리 주택 공급을 해봤자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이후에 뭐 계속 발표하는 곳들 보면은 되게 엄한 곳에 짓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짓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인프라를 연결해 줌으로써 공급이 완성된다고 봐요. 그냥 짓는 것들은 어차피 여기는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서울에서 분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조차도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은 곳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위례 신사선 같은 것도 좀 되지 않았죠. 뭐 예. 위례는 위례 신사선만 믿고 뭐 이렇게 교통 분당권까지 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이미 잘 갖춰진 주택지 혹은 3기 신도시 앞으로 갖춰질 주택지에 인프라 건설을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을 잘 추진을 해야 요게 또 공급 효과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공급을 몇만 세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효과로 나오려면은 인프라 건설까지 좀 필요한데
5: 교통이랑
4: 뭐 일자리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약간 새로운 인프라 측면에서는 현 정부는 약간 지방에는 그런 거를 확실히 해주지만 수도권은 뭐 추가적인 약간 개발을 하는데 좀 지지부진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5: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일자리고 교통도 돼야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그쪽으로 또 옮겨가면서 집값이 안정될 텐데 덜렁 지어놓고 나서 횡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는 뜻인 것 같고요.
4: 그렇죠. 그러니까 횡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5: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당연히 그렇게 횡하게 만들면 안 되고 당연히 교통도 해줘야 저기에 사람이 살지라는 건 당연한데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것 잘해놓으면 수도권이 더 살기 좋아지고 그러면 지방 균형 발전 안 될까봐.
4: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물론 뭐 하고자 했던 경우들이 많죠. 하고자 했지만 위례 신사선도 마찬가지였고 하고자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라든지 뭐 약간 부처 간의 뭐 이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지연되는 것들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 GTX-C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뭐 기재부에서 무슨 기준을 올려줘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건 예외 처리로 그렇게는 해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면서 좀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가 지나면서 공사비가 급등을 했고 그걸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뭐
5: 쉽게 말하면 이유 없는 무덤, 사정 없는 무덤은 없으나 그러니까
4: 그런 것들을
5: 결국은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네요.
4: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주택 공급,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업무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결해서 좀 지연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닥치고 공급이고 주택 공급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할 거면은 그렇게 병목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많거든요.
5: 네.
4: 그런 것들을 뚫어주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것들인데 병목이 있는 곳들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고 자꾸 신규로 막 이렇게 뭐 100만 세, 뭐 50만 세대 지을 거 이런 약간 쇼잉하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어디에 병목이 되어서 양적 공급, 질적 공급이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더 우선이고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공급은 그런 새로운 택지 이런 개발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건데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와 실행이 그거를 좀 집중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좀 예산을 좀 그렇게 중요하다면 뭐 국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뭐 돈을 투입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면은 그런 행정력과 자금력을 투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5: 그러니까 용산에 집 짓는 걸 뚫고 나갈 행정력과 의지라면
4: 그렇죠. 용산에 무슨 후손의 뭐 무슨 녹지를 다 포기할 수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와 네, 그런 것도 그 정도라면
5: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네,
4: 그 제가 시간이 있는 중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용산에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가면은 사실 토론이 너무 길어지는 거라 또 둘째치고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캠프킨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엔사 부지가 그 근처인데 거기를 고급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위화감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를 민간에 팔았어? 뭐 부동산 업자들 배불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캠프킨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굳이 정말 거기에 지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적에 예를 들어 캠프킨 부지를 민간에 팔아요.
5: 네.
4: 그럼 민간에서 뭔가 고급 시설을 만들

0: 용산은 좀 예민하니까 캠프 캠부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굳이 국가가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가? 꼭 청년들이 캠프 캠부지 같은 데 살아야 되는가? 청년들도 좋은 집 살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1: 더 가성비 높은 지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0: 그러니까 더 많은 많은 청년들에게 나쁜 곳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거기 팔면요, 뭐 마포에 몇 세대, 뭐 어디에 몇 세대, 뭐 성동에 몇 세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무조건 좋은 데에 타워팰리스 같은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라는 표어 같은 얘기 말고 자금 효율적인 부분은 어차피 지금 분명히 자금이 지금 병목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용산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국가가 제일 좋은 자리에 청년주택을 지어야 되는가.
1: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이제 집값 잡는 문제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만 전월세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전월세 중에서도 비아파트, 뭐 전월세 비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못 사겠어요, 비싸서, 이런 얘기는 없으니 그건 빼고 그 전월세 들어가려니까 뭐 빌라도 요즘 안 지어지고 다른 데 가려니까 뭐 거의 집 사는 값 들고 뭐 나는 집값 내려달라는 얘기까지는 안 한다, 난 집 사는 건 포기했는데도 뭐 좀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좀 되고 있으면 돼야 할 걸로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특히 매매시장을 압박을 하면은 혹시 잘 돼가지고 매매시장이 가격이 내려가요. 그건 필수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집값이, 아파트값이,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비싼데 그 반대급부로 임대료는 싸다고 보고,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도시의 뭐 임대료,
1: 뭐 소득 대비든 소득 뭐든 대비든 퀄리티 대비든 뭐든
0: 간에 매매가 대비 뭐든지 간에 임대료는 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월세 4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정말 좋은 집들이 많거든요. 다른 도시 가면은
1: 전혀 400이면 원룸인데
0: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세에 기반으로 한 매매 시장이 만들어낸 어떤 형국이에요. 그래서 매매 그게 요거를 어떤 세금 등으로 건드려갖고 매매 시장을 누르면은 그게 전월세가 올라오는 형식으로 분명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1: 매매를 누르면?
0: 매매를 눌러서
1: 집값을 낮추면?
0: 네, 매매 집값이 낮아지면서 요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전월세 수요를 옮겨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시장을 세게 때리는 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매가 낮아지더라도 전월세 가격은 필수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특히 지금 전세 시장을 줄일 정책적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런 보증 규모를 줄인다든지 전세 대출을 줄인다든지. 전세를 줄이려고 하는 순간에 월세가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전세를 살려고 했는데
1: 전세 매물이 없으면
0: 전세를 살려고 했는데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대출이 안 되면은 혹은 전세 대출이 적게 된다고 하면은 월세를 찾게 되거든요.
1: 네.
0: 월세를 찾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다주택자한테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월세 물건이 정말 귀해요.
1: 그건 전세를 빼주고 월세로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0: 대출이 돼야지 대출 플러스 월세로 수익형 사업을 하는데 이게 글로벌적인 스탠다드인데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월세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1: 네.
0: 월세 물건은 적은데 수요자들한테는 월세로 가라. 보증도 안 해줘. 보증도 안 해주고 대출도 안 해줄 거야. 월세로 가라라고 하면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월세가 귀하고.
1: 전세 매물은 계속 쏟아지고 전세값은 내려가면서. 그죠?
0: 전세는 쏟아지진 않죠. 전세는 지금 뭐 그냥 똑같죠.
1: 그러니까.
0: 똑같지만 매매 그 비거주 1주택자들을 압박하면서 그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들어가면은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1: 사라지고.
0: 네. 전반적으로 더 줄어드는데 월세는 더 귀해지고 거기다가 수요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좀 더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1: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되나요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라는 분들에게는?
0: 그거는 뭐 해결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현상적으로 보면은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 전세 상승률보다 월세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는 일각에서는 뭐 그냥 뭐 선진국화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뭐 정부에서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로 봤을 적에 그렇게 임대료가 급등하고 매매가 낮추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임대료가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0: 예를 들면은 저출산 작년에 저출산 얘기가 한창일 적에 무슨 교수님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집값이 높아서 출산율이 낮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적에 출산율에 더 영향을 주는 거는 임대료다. 이런 얘기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논문도 많고. 그러니까
1: 전월세만 안정되면 집값은 날아가도 출산율은
0: 뭐 날아가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임대료가 높아지면 출산율이나 무슨 청년들의 어떤 뭐 주거나 뭐 미래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매매가를 낮추는 데 너무 포커싱이 되어서 전월세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법 개정 처음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의견들이 너무나 뻔하게 이게 너무나 뻔한 현상이라서 너무 많이 언론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요거를 또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협의를 좀 시도는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거주 1주택자 뭐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요 부분은 세법 개정이 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국회 말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 비거주자들은 다 때려. 그래서 비거주자들은 다 팔게 만들어. 세금 때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렇죠. 전월세 상승은 뭐 불가피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요? 즉 비거주자를 때려. 네. 물론 이제 그럼 들어 거주자가 되면 되지 비거주자를 뭐라고 하시면 네. 들어가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으나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도 직접 그쵸?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네.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집은 그럼 팔아 네. 단기간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런 매물로 집값을 좀 잡아보자라고 하는 정책이었을 텐데 네. 그로 인해서 전월세가 올라가면 또 그 정책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값을 잡든 전월세를 잡든.
0: 저는
1: 뭐를 선택?
0: 항상 이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걸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예를 들면 매매가도 잡고 전세가도 잡고 서울 집값도 잡고 지방 집값도 지방 집값으로 풍선 효과도 안 발생하게 하고 고가 주택도 잡고 중저가 주택도 잡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때렸을 적에 그때 많은 사람 많은 어떤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분들 혹은 정부에 자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고가 주택을 잡아서 고가 주택이 내려가면 그게 아래로 영향을 미쳐서 중저가 주택까지도 집값이 잡힙니다. 예. 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고가 주택이 대출 규제 때문에 잡히면은 오히려 아래로 풍선 효과가 생겨서 밑에가 올라간다고 둘 다 잡기에는 좀 쉽지 않다. 또 위에를 때려 잡았을 적에 풍선 효과도 없고 풍선 효과도 없어서 둘 다 잡았는데 전월세 가격의 상승도 없고 이런 마법 같은 정책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정부가 제 정체적으로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구조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길 때리면 여기가 오르고 매매가를 너무 또 타깃하면은 전월세가가 오르고 이런 약간 어디에서 이 정책을 썼을 적에 어디에 부작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 그냥 들으면서도 이건 뭘지 싶은 생각에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매매가든 전세가든 그게 그냥 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격이라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만드는 가격일 텐데 공급이 잘 안 늘어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럼 그 사이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압박이 오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든 전세값이 오르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0: 그래서 제가
1: 되나요?
0: 말씀드린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전제 중에 하나는 예. 공급이 잘 안 된다. 공급이 원활히 안 된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공급이 팡팡 되면은 다 잡을 수 있어요.
1: 그렇겠죠.
0: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1: 어디 하나에서는
0: 수요가 여기가 눌리면 여기가 튀고 여기가 눌리면 여기가 튀고 요것 때문에 제가 다 잡을 수 수요 정책으로는
1: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결혼하는 커플은 많아지고 그렇죠. 나오는데 공급이 그렇죠. 그만큼 안 되니까.
0: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결혼하는 커플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정하는 분들 왜냐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커플은 줄고 결혼 수는 예전보다 훨씬 감소했고 그러면은

0: 예전보다 결혼하는 수가 훨씬 적잖아요. 근데 네. 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느냐. 집은 집은 어쨌든 예전보다 더 많은데.
1: 그렇지,
0: 더
1: 작년보다 왜. 올해 커플은 늘어났지만 그렇죠. 뭐 과거에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적게 그건 늘어났으니까.
0: 조금 이제 반등 조금 한 거고. 근데 왜 이게 수요 공급 부족 수급이 꼬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 포인트는 빌라 그러니까 수요 우리나라 집 을 가지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수요가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시장이 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 결혼하는 커플이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는 커플은 빌라를 살 수도 있고 빌라의 전세를 살 수도 있고 빌라를 매매할 수도 있고 아파트 전세 살 수도 있고 아파트 매매할 수도 있어요.
1: 네.
0: 오히려 아파트 매매하는 것들이 더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고
1: 예.
0: 근데 지금은 빌라 전세 빌라 매매에 대해서 거의 새로운 어떤 신혼부부들이 생각을 안 하죠. 썩더라도 아파트를. 그 아파트도 약간 외곽지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1: 그러면 어딘가에선 빌라는 전세 월세가 뚝뚝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0: 뚝뚝 떨어지지 않죠. 대신에 오르진 않아요. 별로.
1: 아, 그러고 있어요?
0: 거의 오르진 않죠. 재개발에 해당되거나 모아타운 같은 거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르지 않죠. 그래서
1: 가격 말고 전월세가.
0: 전월세도 별로 오르지 않죠. 물론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인플레이션 이상 오르지도 않고.
1: 알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완전히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이 부족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이 부족하다. 이게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여기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조금 현상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네, 박정호의 손을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0: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네팔 바그마티주와 간타키주, 코시주, 룸비니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군공항의 공군 1 전투비행단 전력과 시설을 분산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2028년까지 예천, 서산, 중원 등 임시 분산지에 지을 경납고와 사무실의 미사일과 드론, 화생방 방호 능력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게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군용기 경납구가 대공방호 기능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반면 임시 배치 시설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앞뒤가 뚫린 강철판 구조의 리베트먼트로 방호 기능은 없다고 공군은 보고했습니다. 개인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온 이건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해임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소장이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이 소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장의 해임이 오늘부로 최종 확정돼 국방과학연구소에 통보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이 소장은 공군 참모차장과 공군 작전 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재작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자폭용 드론이 지난 25일 해상 발사 전투 실험에서 연달아 추락한 것은 무인기 발사관 여다지문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발사에 사용된 다연장 발사대는 발사관 두 개가 위아래로 묶인 구조인데 아래쪽 발사관의 왼쪽 문이 뒤틀려 변형됐고 이 때문에 로켓 추진체의 반발력이 드론에 비대칭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향이 쏠리며 자세가 불안정해진 드론은 결국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몇 초 만에 실속해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60mm, 경남권과 제주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 25.5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를 뜻하는 우리말 어두커니죠. 종종 어두커니로 잘못 쓸 때가 있지만 표준어는 어두커니입니다. 앞에 어두가 붙은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다는 뜻의 어두침침하다와 어둡고 컴컴하다는 뜻의 어두컴컴하다인데요. 형용사 어두컴컴하다를 어두캄캄하다로 쓰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어두컴컴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작가 H.E. 베이츠의 소설 Love for Lydia에는 1920년대 영국의 시골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가수 도나 루이스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첫사랑에 빠진 여름의 기억 같은 경이로운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 노래는 1996년에 나온 도나 루이스의 데뷔 앨범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필 그 시기에 나온 노래가 전 세계인을 똑같이 춤추게 한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이 마카레나의 열풍에 막혀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9주 동안 2위에만 머물러야 했던 바로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도나 루이스입니다. I love you always forever.

0: 8월 28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도나 루이스 I love you always forever 였어요. 580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도나 루이스가 이 노래를 첫사랑에 빠진 여름의 기억 같은 경이로운 느낌의 음악을 그 영국의 시골 풍경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진짜 이 음악 듣고 있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약간 간질간질하면서도 뭔가 반짝이는 추억 같은 맑게 느껴지는 10대, 20대를 막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이 노래가 사랑받았을 때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어서 그 마카레나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2위에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음악이기도 한데요. 2위도 잘한 거죠. 그리고 이 노래도 사실 뭐 마카레나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대단했지만 못지않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서 2017년에는 베티 후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었고요. 또 2023년에는 디지털 팜 애니멀의 리믹스 버전으로 다시 재탄생을 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멜로디이기도 합니다.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 그때의 음악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보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추억이라고 하면 조금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음악들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골든디스크에서도 소위 올드팝이라고 부르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전해드리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추억이 있으면 올드팝이다. 어제 발매된 음악이라고 해도 거기에 내 추억이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면 골든디스크에서는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대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폴 모리아의 페넬로페였습니다. 152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추억의 연주 음악도 신청해도 될까요?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인데 오디세이의 지혜로운 아내 페넬로페도 재평가되고 있네요. 예전에 에게해의 진주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던 폴 모리아의 페넬로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덕분에 지금 들었습니다. 아, 영화 오디세이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추억 속 음악을 꺼내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오디세이, 저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아니, 너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좀 8월에 이래저래 정신 없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영화관을 갈 시간을 내기가 좀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있어요. 9월 한 두째 주 지나가면은 조금 여유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영화관에서 안 내려가겠죠?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영화를 바로 보지는 못해도 일단 영화 OST는 먼저 챙기는 편이거든요. 오디세이도 OST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해요. 뭐 영화 쪽에 계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영화라는 것도 그 음악이 기억하게 해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온 음악을 어디선가 따로 들었을 때 그 영화를 보러 갔던 그 순간부터 누구랑 갔는지 그 극장의 공기 그리고 내가 봤던 그 장면 이런 것들이 차차차 떠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들으신 폴 모리아의 페넬로페 같은 경우에도 뭐 영화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뭔가 그런 이미지적인 장면을 만들어주는 연주 음악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게의 진주라는 이런 예쁜 제목으로 번안이 되기도 했었던 거고 마치 뭐 그리스, 망망대해, 오디세이, 페넬로페 이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머릿속에서 이 생성 가능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의 역할이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추억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민아님도 추억 속 음악을 한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The Outfield의 Your Love.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노래인데 추억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80년대 중반으로 가기 전에 80년대 후반 한번 찍고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1989년에 발표됐었던 Bad English의 When I See You Smile. 김하은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듣고 이민아님이 신청해 주신 The Outfield의 Your Love까지 역순으로 시간여행 한번 해보실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앨범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2022년에 6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 아이린 카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린 카라는 Fame과 또 Flashdance로 잘 알려져 있죠. 어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을 했었고요. 아버지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 어머니가 쿠바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8살 때는 스페인어로 된 첫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앨범은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다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릴 때 이미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이린 카라는 성인이 되어서도 뭐 브로드웨이라든가 드라마, 영화에 꾸준히 출연을 하다가 1980년에 영화 Fame에 등장하면서 이 영화의 주제곡 Fame을 통해 성인 가수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린 카라의 성인으로서의 가수 데뷔곡이었던 이 Fame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80년대에 주로 활동을 하다가 한동안 활동이 뜸하다가 2011년에 생전 마지막 앨범인 다섯 번째 앨범을 발표를 하는데 핫 카라멜이라는 그룹하고 같이 발표한 앨범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싱글로 활동한 노래가 페트라 클락의 음악을 리메이크한 다운타운이었습니다. 이 곡이 이제 앨범으로 나오기 전에 영화에도 한번, 드라마였을 거예요. 네, 드라마에도 한번 사용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앨범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Fame의 아이린 카라가 생전 마지막에 활동했었던 그 싱글은 어떤 노래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린 카라의 Fame 그리고 핫 카라멜과 함께한 다운타운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아이린 카라의 데뷔곡 Fame 그리고 생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싱글 핫 카라멜과 함께한 페터라 클락의 음악을 다시 부른 다운타운이었습니다. 김승현님, 작년에 직장 농구 동아리에 가입해서 열심히 농구를 배워보겠다는 다짐을 사연으로 남겼었는데요. 너무 열정만 앞서서 그랬을까요? 다리를 다쳤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다가 6개월 정도 농구를 푹 쉬었었어요. 이제 회복해서 얼마 전 대회에서 첫 득점 1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농구 3급 심판 자격증도 땄어요. 다들 아프지 말고 좋아하는 일 마음껏 하세요. 여름이 가기 전에 듣고 싶어서 신청곡 남깁니다. 사라캉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하셨는데요. 아유, 그래도 잘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몸이 아프고 다치셨을 땐 의사 선생님 말씀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좀 그쵸.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몸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이참에 좀 쉬자 이러면서 몸도 좀 쉬어주시고 하면 좋으니까요. 그래도 잘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회복 후에 돌아오셨을 때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대회에서도 득점하시고 심판 자격증도 따시고 그 쉬시던 6개월 동안 정말 몸이 근질거리셨던 건 아닐까. 내가 못 만나 봐라. 완전 코트를 점령할 테다. 뭐 이런 다짐을 하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취미생활을 정말 알차게

8월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8월이 끝나기 전에 들어보죠. 사라캉,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0: 카라캉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0967님이 신청해 주신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그리고 5584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8월 28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594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리린 나워의 연주 바이아 펑크.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들겠지. 나도 마찬가지일 테니.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또 몰라도

mă nu-nai. Câte e hoesangul uihe, uri salcea usă porilcăiu.

0: 그럴 수는 없겠지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일도 있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죠. 여기서 터무니와 어처구니는 각각 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터무니는 터를 잡은 자취나 정당한 근거나 이유를 뜻해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형용사 터무니없다가 널리 쓰입니다. 또 어처구니는 어이와 같은 말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해 어처구니없다와 어이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쉽게 아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MBC 6시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584명이 숨지고 2500명 가까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홍수 발생 사흘째인 현지 시간 28일 200구 넘는 시신이 수습되면서 확인된 사망자가 579명이라고 밝혔고 티베트 사망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실종자는 네팔에서 하루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1924명, 티베트 558명을 합쳐 2482명으로 인도, 미국 등 3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500명 이상입니다. 한편 네팔 외교부는 각국 수색 구조팀의 구조 참여 허용 요청에 대해 네팔 보안군의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실황 가운데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들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수색을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기상과 추가 피해 가능성, 현지 군당국 지침 등으로 헬기를 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인 연락 투절자들이 홍수 발생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좌표를 네팔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9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지도 의장의 통화 긴축 선호 발언까지 더해지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16% 내린 배럴당 83.4영 달러에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물은 0.43% 하락한 배럴당 89.31 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량이 점차 늘고 있다는 분석과 워시 의장이 물가 상승세가 연준 목표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연준이 할 일이 있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고강도 경제 제재를 선언한 이후 이란에서 석유 제품 사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선 기름값 인상 소문이 확산하면서 연료 사재기 때문에 휘발유 판매량이 올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 주유를 위해 길게 줄을 서는가 하면 일부 주유소 대기 행렬은 1km 이상 이어지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무즈타파 하메네이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무즈타파는 현지시간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민의 사기를 꺾고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을 지양하라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적을 고무시킬 수 있는 국가적 약점, 결함은 노출할 필요가 없다면서 인플레이션, 실업, 물가 상승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부천 중동의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 두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의식 저하를 보이는 등 택시 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조사 중이며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충남, 전북 최대 80mm, 경기 남부, 광주, 전남, 경상권 최대 60mm, 수도권과 제주 최대 40mm 등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김경일의 물음표.
1: 자,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이걸 낭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쁘고 행복한 뉴스를 들었는데, 올해가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선 아직도 이 김구 선생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표현과 폄하가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틀린 생각 혹은 그릇된 생각을 좀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당연히 필요해서 오늘 역사 강사로 유명하시죠. 네. 우리 백희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2: 감사합니다. 네.
1: 저도 선생님의 팬이라죠. 이걸 영어로는 빅팬이라고 보통 표현을 아유, 예, 하는데.
2: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1: 아니에요. 예. 저희 친구들 중에도 예, 예. 이런 선생님이 학교 때 가르쳐줬으면 내가 역사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예. 했을 텐데. 아이고, 사실 감사드리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역사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꽤 되시잖아요.
2: 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1: 예. 사실 나라의 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수준이 사실 그 나라의 국격과 상당히 많이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2: 예,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면서 감사합니다.
1: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 예.
1: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네. 어떤 계기로 좀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2: 저는 뭐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데 있어서 저희 그 조모님의 할머니의 영향을 네, 네, 네. 제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해방전국 당시에
1: 해방전국 당시에
2: 예, 1942년부터 1947년까지
1: 네.
2: 예,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무비서관 지내셨기 때문에
1: 네, 네, 네.
2: 그래서 이제 저를 향해서 네가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죠.
1: 네. 예. 뭐 이 몽양 여운형 선생님도 조금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되는 분인데
2: 네네.
1: 시대의 흐름이나 맥락에 따라 그게 좀 급변하고 또 우리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한 아쉬운 네. 부분이 참 많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1: 자, 근데 그 몽양 여운형 선생님 좀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유네스코에서
2: 네네.
1: 올해를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으로 지정을 했다는데
2: 네.
1: 야 이게 일단 유네스코라고 하는 그 기관 자체가 주는 의미가 또 엄청나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자, 왜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을까요?
2: 백범 김구 선생이 1876년도에 태어나셔서 1949년도 6월 26일 날 흉탄에 쓰러지셨습니다.
1: 네네, 네네.
2: 태어나신 뭐 일까지 제가 얘기한다면 8월 29일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뭐 윤봉길, 이봉창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의열투쟁 이런 것을 통해서 백범 김구 선생하면 뭔가 좀 폭력적 아니야? 뭔가 이런 아주 저 이런 뭐라 그럴까 이게 흑막에서 뭐 어떻게 움직이고 뭐 광복군을 창설하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테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열투쟁입니다. 따라서 백범 김구 선생은 철저한 평화주의자고 문화지상주의자였습니다. 따라가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요번에 이제 부산에서 열렸죠. 그 부산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세계 150주년 탄생 150주년의 인사로 백범 김구 선생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1: 예. 사실 한국의 어떤 인물이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2: 많지 않죠.
1: 네네. 네. 제가 듣기로는 뭐 다산 정약용 선생님,
2: 네,
1: 뭐
2: 그렇습니다.
1: 이제 뭐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네. 뭐 이렇게 분류는 네,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고 또 뭐 김대건 신부님,
2: 네, 네.
1: 아마 그 이후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1: 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 시점에서 한국의 위상으로 봐도 그렇고
2: 네, 네.
1: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특히 백범일지에 쓰신 나의 소원에서
2: 네.
1: 사회과학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 나의 소원 이 내용에서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 네, 어떤 부분.
1: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2: 예.
1: 아, 이런 구절이 나와요.
2: 예.
1: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2: 예,
1: 하긴
2: 그렇습니다.
1: 하는데
2: 예.
1: 특히 심리학자인 저에겐 참 인상 깊거든요.
2: 예.
1: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라는 것의 의미를 역사를 연구하시고 강의하신 분 입장에서
2: 네네.
1: 이 문화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로 봐야 될까요?
2: 지금 우리나라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한류로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브라든가 뭐 IOI라든가 리센느라든가 뭐 에스파라든가 이런 그룹들을 특히 말해서 이제 BTS 이런 그룹들을 얘기하면 또 하나 더 하자면 뭐 케대헌 코리아 데몬 헌터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2: 뭐 이재 씨라든지
1: 네, 네.
2: 뭐 그 주제가를 불렀던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손뼉을 칩니다.
1: 저도 절감
2: 무릎을 치는 거
1: 진짜. 네, 네, 네. 네.
2: 정말 우리 한국인이 저렇게 나가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고 오히려 압도적인 위치에서 공연을 한다. 바로 저런 것이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는 그걸 보면서 봐도 자동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1: 그러게.
2: 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나라가 이제 서서히 세계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뭐 이미 자리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그러한 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아티스트가 대중 아티스트든 그 다음에 고전적인 클래식한 아티스트든 간에 진출을 하면 사람들이 오 한국 거다 이라고 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의 힘이 정말 필요한 때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주장했던 문화의 힘을 갖춘 나라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도 뭐 이제 50대 중반에 불과한 나이지만 제가 예. 청년 혹은 그 전에 청소년 시기에
2: 예.
1: 사실 다 외국 문화를
2: 그렇습니다.
1: 예, 그다음에 예. 그게 너무너무 멋지고 소비했는데
2: 아하.
1: 야 불과 2, 30년만 지났는데도
2: 예, 예.
1: 진짜 한국이 문화적으로 이런 위치가 되고
2: 네네.
1: 정말 선도하는 나라가 될 줄은 저도 네네. 꿈에도 몰랐는데
2: 네 그렇습니다.
1: 이 강대국으로 힘이 강해서 남의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나라가 아니라
2: 네, 예.
1: 문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힘을 그런 선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걸
2: 예, 예.
1: 야, 그 오랜 시간 전에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걸 보면 참 대단함을 넘어서 경이롭다는 느낌까지
2: 네,
1: 들어요.
2: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서울유가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서 김구 선생님의 얼굴과 나의 소원,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라는 문구가 담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2: 네.
1: 저도 뭐 그 제품을 보면서 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SNS에서 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2: 네네.
1: 뭐 빨갱이 김구라고 하면서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2: 네네.
1: 저도 그런 기사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제가
2: 예.
1: 받고 당황스러우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제 분노가 오기도 했었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빨갱이다 뭐 진짜 뭐 극우 테러리스트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런 얘기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하는 걸까요?
2: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지만
1: 네네.
2: 하나의 정치인입니다.
1: 그렇죠.
2: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49년도 6월 26일 날에 흉탄에 맞아 쓰러지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당연히 백범 김구 선생을 지지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백범 김구 선생의
1: 물론,
2: 독립운동까지도
1: 네네.
2: 그 사람들은 폄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오히려 띄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불매운동 하자라고 하는 것이 관종 짓거리처럼 퍼지게 되는 겁니다.
1: 네네.
2: 그런데 그거를 아마 저 SNS에 올리면서 저도 그렇지만 서울유를 더 사 먹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100% 목적 달성에 실패했을 거예요.
1: 네네.
2: 예.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소위 리박스쿨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박정희 근데 박정희는 이승만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1: 어, 그렇죠.
2: 자기 책에도 그래 적어놨잖아요. 네, 네. 이승만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리벅스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들면서도 어, 이 동작동에서 이 사실을 알면 박정희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겠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1: 자, 근데 이런 얘기도 좀 간혹 들려와요.
2: 네.
1: 그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는 1948년 4월에 평양을 방문한 네.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인장을 김일성에게 바쳤다.
2: 아.
1: 뭐 이렇게 역사를 예. 실제로 북한에서 이렇게 배운다고 예. 하던데요.
2: 예, 저도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예.
1: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 인격에 뭐 감복을 해서 조선을 바로잡을 영웅은 김일성밖에 없다.
2: 아.
1: 나를 김일성, 나 백범을 김일성에게 바치겠다, 따르겠다. 뭐 이렇게
2: 예.
1: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뭐 가끔씩이지만 술자리에서도 있고요.
2: 예. 예.
1: 뭐 SNS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좀 혼란스럽거든요.
2: 네.
1: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좀 예.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예, 아마 저 4월 18일부터
1: 네네.
2: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 지역에서 1948년도 남북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날에 백범 김구 선생이 자기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저 김일성이한테 5개의 조항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평양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기 지금 5개를 보고 있으면은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하고 주한러시아군도 다 소련군도 다 철수해라. 그다음에 뭐냐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를 설립한다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여기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를 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에 올라가서 21일 날에 평양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죠. 김구 선생이. 그래 이제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장을 갖다 바쳤다. 그 네네. 인장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1: 네네.
2: 뭐 만들면 모조품이겠지.
1: 네네.
2: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어떻게든 백범 김구 선생의 그런 통일을 위한 노력, 어떤 남북한 단일 선거를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자 보십시오. 김구 선생이 평양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민족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언제 열렸냐면 5월 10일에 열렸어요. 불과 5일 있다가 열린 거죠.
1: 네네.
2: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 쪽에서
1: 네네.
2: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아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이한테 가서 아 뭘 이렇게 갖다 맡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모든 통일에 대한 노력이 그 뒤로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고 해서 전부 다 평가절하당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
1: 사실 뭐 정치야 어차피 집권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2: 네네.
1: 집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한 점에 대해서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지적하는 건 당연히 그거는 네. 정치적인 활동이지만
2: 예.
1: 그런 맥락에서 김구 선생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2: 예,
1: 크게
2: 그렇습니다.
1: 경계를 해야 되는 일이
2: 예.
1: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 예.
1: 아 그렇다면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다.
2: 아,
1: 이런 얘기들도 또 있어요.
2: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다.
1: 네, 네.
2: 그것은 아까 그 북한의 김일성한테 사전에 보낸
1: 네.
2: 5개의 조항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 네, 네.
2: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김일성이 거기 오케이를 한다니까요. 오케이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김일성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을 평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만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교과서에다가 지가 잘 돼가지고 백범 기구가 지한테 뭘 바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백범 기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후에 백범 기구 선생이 암살당하시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이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벌어지니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원래 목적이 뭔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1: 사실 저는 조금 더 이 걱정을 확장해 보자면
2: 네.
1: 사실 왜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우리가 늘 접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평가나 아니면 아예 잘못된 네. 그런 오해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2: 네.
1: 사실 심리학자들은 늘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 제대로 믿었던 혹은 정당한 사실도 결국 같이 침범받는 경우가 많은데
2: 네.
1: 저는 최근에 그런 우려가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자라나면서 안중근 의사나
2: 네, 네.
1: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2: 예, 예.
1: 제대로 교육받았고 독립투쟁이라든가 항일에 대한 어떤 숭고한 역사를 공부를 좀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2: 네.
1: 역사적으로 진짜 희화화하고
2: 네,
1: 뭐 이제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이게 약간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 8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2: 네.
1: 이런 논란들이 잊을만 하면 조금씩 또 고개 들고 또 심지어는 그래서 격화되고 이러면서 보통 대다수 국민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2: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1: 네, 네.
2: 말 그대로 왜 유관순 열사라든가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마저도 폄하되고 있는가? 백범 김구 선생의 폄하야 뭐 원래부터 그렇게 폄하가 돼 왔다지만 이런 두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개그 코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는 이 사진도 막 그거 안중근 보고 테러리스트라 그러고 막 이런다 말이야. 뭐 이등 이 저 이토 히로부미가 오히려 우리 조선을 먹을 생각이 없었고 조선을 뭐 이래 했는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엉뚱하게 쏴 죽이는 바람에 뭐 안중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면서 이 바가야로 자꾸 막 이러고 쓰러졌다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과 대한제국을 먹은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어버린 것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남침 야욕과 이토 히로부미의 이런 한반도를 먹는 이런 야욕이 그대로 발현된 게 경술국치예요. 왜냐하면 경술국치 이전에 죽었지만은 이토 히로부미의 가장 이 오른팔 같은 제자였던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연결식에서 자기가 반드시 조선을 먹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얼빈 역으로 가기 전에 리순 역에서 출발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미 조선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조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구절은 안 가르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독립운동 자체를 정당성을 전부 폄하하는 왜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계속 그런 바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00년도 지난 일을 가지고 일본에게 왜 사과를 요구하냐. 뭐 대통령부터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뭐 뭘 더 이상 말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폄하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라이트들의 일제강점기는 강점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고마운 시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왜곡을 정당화하는 그런 형태로서 계속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윤봉길, 이봉창, 뭐 그다음에 조선의 열단,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 그다음에 뭐 안중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앞에 의병투쟁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라고 다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교육사조가 계속 우리 10대들에게도 침투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외우지 않아도 꼰대 같은 선생들이 얘기를 안 해도 딱 외워지거든. 유관순 열사를 폄하한다.
1: 희화화하고
2: 예, 희화화
1: 폄훼하는 걸 동시에 합니다.
2: 왜 그런 네네. 거를 외워짐으로써 사람들의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안중근 의사 뭐 존경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뭐 10대 이런 중고등학생들이 나는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역사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어떤 하나의 그 역사 바로 세우기까지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야, 해방된 지 8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어찌 예.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2: 예, 그렇지만 해야 되는.
1: 네, 하지만 일입니다. 또 해야 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2: 예, 정말입니다.
1: 이제 해방 이후 얘기를 좀 해방 이후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는 하도 제가 배웠고 제가 생각한 역사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같이 섞어서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저까지도 약간 이제 혼동이 오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해방 이후에 새 인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세 분의 인물, 세 명의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2: 예, 삼거두.
1: 그렇죠.
2: 예.
1: 김구 선생님, 또 예.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잘 언급이 안 됐던 몽양 여운형 선생님. 예. 이 해방 이후 왜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2: 예, 아무래도 그 세 분이 처해 있었던 국제 현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선 이승만 대통령부터 얘기하자면 철저한 미국파입니다. 미국의 지시를 받고 일본 공항에 내렸다가 비행기 타고 여의도 공항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 개인 자객이긴 하지만은 장제스의 환송령까지 받아가면서 중국의 충칭에서 출발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공항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처음부터 국내에 있었어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주장이 해외에서 일한 그 독립 세력이 임시 정부만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뭐냐 임시 정부 외에 다른 세력도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임시 정부 하나만 정통성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 이렇게 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임시 정부의 하나는 외교부장 몽양 여운형 선생 하나는 또 주석 백범 김구 선생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임시정부 대통령 미국에 있었지만 이런 임시정부를 다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은 몽양 여운형 선생은 임시정부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독립운동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정통론을 내세우면서 예,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던 사람 중국에서요. 네. 들어왔던 사람이고 저 이승만 대통령은 야 대통령이 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들어왔던 사람인 거죠.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중국, 우리 국내 이 자치 세력, 요 세력들을 다 놓고 보면은 벌써 기반 자체가 좀 다르죠.
5: 네. 사실 작은 기업 세 개가 합쳐져서 큰 회사 하나를 만들어도 예. 사실은 각자 자기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소속됐던 오랜 시간 보냈던 기업의 그 성격에 따라 엄청난 네. 혼란과 네. 갈등은 사실은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야 해방을 통해서 우리 한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또 중국 이 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두 세 명의 큰 인물이 만났으니 그때 당시에 네. 어떤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건 그 자체로 그냥 역사적으로 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평가를 네, 자연스러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그 갈등 자체를 또 폄하하는 건 또 그것도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사실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제가 나왔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앞선 뭐 이승만, 김구 이 두 분보다 이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는 참 솔직히 좀 창피하지만 창피하지만 예. 너 몽양 여운형 선생한테 얘기해봐. 예.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도 앞선 두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은데 이 중도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합파였다고 예. 생각이 되는데 이 몽양 여운형 선생은 어떤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4: 여운형 선생은 어떻게 보면은 그 1919년에 마지막 3.1 운동을 했던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네네. 외교부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라 내각이라는 내각이 하라라는 사람이 수상이었던 내각이죠. 그 내각에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예. 오. 우리나라 사람이 네네. 일본 도쿄 제국 호텔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제국 호텔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각종 그 일본에서도 자민당 외에 다른 이 세력들이 많이 흥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흥기했던 다른 세력들이 몽양 여운형의 연설을 듣고 어이 조선이 독립해야 되겠구만 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하라 내각이 아주 너무 당황을 해서 내각 총사퇴를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실이 이런 거대한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 단막극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었을 예, 법한 한 사건인데.
4: 예, 그냥 몽양 여운형 선생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말을 잘했던, 가장 달변가죠. 네, 네. 아주 달변가고 나중에 그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을 지내면서.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흥모 씨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던 고하 송진우 네. 요 세 명과 함께 삼거두로서 국내의 언론. 이 언론사를 그 일제하에 다루었는데 오.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5: 송기정
4: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남성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시상식 사진이 3일 뒤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거를 지웠습니다.
5: 우리가 국사책에서 예. 봤던 예. 그걸 말소 지운 사건. 일장기 예. 말소 사건이 예. 바로 조선중앙일보의
4: 예. 조선중앙일보의 그 보도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받아서 그걸 고아 송진우가 그걸 동아일보에서 또 다시 지웠어요.
5: 또 다시 지웠어요. 예. 야.
4: 그러니까 뭐 안 지우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양쪽이 정간을 맞게 되죠. 네.
5: 근데 이 몽양 여운형 선생이 테러 위협을 많이 받고 실제로 테러를 많이 당하신 걸로도 유명하죠.
4: 예, 그렇습니다.
5: 네, 네. 왜 그렇게 많이 당하신 걸까요? 유난히.
4: 우선 친일파하고 일체 교류를 안 했습니다. 예, 증언에 의하면 1945년도 8월 15일 날 맨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래요. 야, 너 다 풀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다 풀어. 이제 너는 항복했으니까 더 이상 권리가 없어. 다 풀어. 곳간 열쇠, 저 감옥 열쇠 내놔. 자, 김경일 우리 심리학자님께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시의 국가의 존재는 무엇으로 대변됩니까? 전쟁 시에.
5: 전시예요?
4: 예.
5: 뭐 통제력? 뭐 아니면 예, 뭐
4: 군인들.
5: 뭐 군인.
4: 예. 네네. 예. 대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5: 그렇죠.
4: 총을 얼마나 네네네. 쏘느냐. 네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평시에는 뭘까요? 국가 권력.
5: 경찰.
4: 예, 경찰. 네. 즉 감옥의 열쇠. 예, 이것이 국가 권력의 존재 의미죠. 근데 이게 1909년에 기후 약정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평시 경찰권이 넘어가는 거죠. 기후 약정을 해서 넘어간 것이 45년 8월 15일 날 내놓으라고 일본 경찰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 열쇠 내놔 이것들아 라고 몽양 여운형 선생이 가서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제일 먼저 풀어준 죄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산 조봉암 선생. 제일 먼저 풀었어요. 죽산 조봉암 선생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쫙 줄을 세우더래요. 나와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미 풀어라 한 거죠. 줄을 서라고 했는데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유언을 뭘 할까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열쇠 가져와 다 풀어 그래야 다 나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가서 죽산 조봉암 선생부터 맞이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부터 맞이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스케줄이 뭐냐면은 이종형이라고 하는 악질 친일파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의 고용 밀정이었고요. 아주 유명한 친일 언론인입니다. 네. 얘를 만났어요. 얘가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지가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아 나도 한 자리 주시오. 나도 유명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종형이 누군지 뭐 여운형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가 이 자식아 이러고 막 보내버린 거예요. 이종형이 나가면서 너 이 자식 나한테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죠. 말하고 나간 거죠. 그런 식으로 친일파와 아닌 사람들을 딱 나누어가지고 친일파인 사람은 인간 대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의 기득권을 잃을 것 같았던 친일파들이 하나 둘 무리지어서 몽양 여운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본 경찰들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얼핏 보면은 조선 사람처럼 꾸미고 이러면 이게 조선 사람하고 구별이 되시겠습니까?
5: 잘 안 되죠.
4: 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조선 애들이 이렇게 밀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몽양 여운형 선생을 막 이렇게 몽둥이로 패고 겁만 주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12번이나 일어났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7월 18일까지 계속해서 테러를 당하셨다는.
5: 아이고야.
4: 그래서 결국 12번째 테러에 이필영에 의해서 총에 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네. 그대로 절명하셨다고 네, 네,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5: 제가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예. 돌아가신 장면이 예, 바로 예, 그 그렇습니다. 장면이었고요.
4: 데드 마스크만 지금 네. 공개가 되어 있죠.
5: 네. 사실 왜 그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지금도 이제
4: 예, 예. 국민장
5: 네, 예. 그 역사 자료가 저의 눈에 선한데 사실은 암살과 테러에서는
4: 네.
5: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신
4: 예.
5: 백범규 선생님
4: 네. 1인자죠.
5: 네,
4: 그렇습니다.
5: 근데 지금 저는 지금도
4: 예.
5: 도대체 누가 왜
4: 네.
5: 사실은 안두희라는 인물은 제가
4: 네.
5: 들어서 알고 있지만
4: 네.
5: 도대체 왜 그는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네네. 암살을 했는지
4: 예예.
5: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4: 예,
5: 것 같아요.
4: 의문 사중에 하나입니다.
5: 네, 네.
4: 예,
5: 저도 알고 싶어요.
4: 네.
5: 그리고 최소한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래도 개연성 있는 추리라도 좀 알고 싶거든요.
4: 네네. 백범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곳은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네. 강북 삼성의료원.
5: 네.
4: 예, 그 앞에 지금도 복원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친일파의 집이에요.
5: 아, 그랬습니까?
4: 예. 친일 광산왕이 있었는데요.
5: 네, 네.
4: 그 광산왕이 이제 우리나라에 두 명인데 광산왕이 그 첫 번째 광산왕이 평안북도에서 광산으로 성공한 방응모라는 사람입니다.
5: 방응모.
4: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해가지고 예, 조선일보 사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광산왕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 광산왕이 바로 이 경교장의 주인이죠. 최창학이라는 사람입니다.
5: 최창학이요?
4: 예. 그래서 광산업계로 인해가지고 친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딱 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이제 친일파 다 죽는다 말이야. 네네. 이거 살아남아야 되는데 백범 김구 선생이 온다네. 그러니까 탁 감각을 발휘해요. 야, 내 사는 집을 백범 김구 선생한테 드리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른 빠져나오고 백범 김구 선생이 거기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 행위에 대해서 백범 김구 선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친일파 집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살당하고 나서 또 최창학이가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선생.
5: 예, 예.
4: 김신 선생이 살고 있는데 야, 내놔.
5: 이런 씨.
4: 나 가지고 김신 선생을 네. 도로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 다시 들어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친일파가. 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 그건 몰랐네요, 진짜.
4: 내가 백범 김구 선생한테 이 집을 드릴 때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민족의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 그 뒤로 어떤 저 청와대 역할,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이름은 정황이 안 나오죠. 청와대 역할을 할 줄 알고 드린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총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네 나와. 나 다시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간 거야.
5: 아니 뭐 그럼 사회 환원이라든가 또 지가 왜 들어가?
4: 아니 완전히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이 실패로 돌아가니 친일파가 이제 득세하는 세상이다 이래가지고 잘 보일 필요 없다. 너 나와 이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행동들이? 그래가지고
5: 뭐 자기 욕구에 충실한, 자기 욕구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
4: 아, 정말 저는
5: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걸 예,
4: 이해 자체도 안 되고요. 존재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있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북 삼성의료원이 들어설 때 그 의료단지로 그 본관으로 개조됐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 이게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5: 네.
4: 다시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죠.
5: 네, 네.
4: 예,
5: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김구 선생님의 암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
4: 네, 예,
5: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4: 아유, 뭐 안두희가 들어가서 쏜 거는 맞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안두희가 자기 개인의 역할로서 들어가 쏘았다. 그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개 육군 소위가 어떻게 쏘면
5: 그러니까요.
4: 어떻게 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거대한 흑막이 있어서 그랬다. 자, 아까 삼거두 얘기했죠.
5: 네.
4: 여운형 선생이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암살됐죠. 그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도 자기 집에서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살아남은 건 이승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물증은 없는데 백범 김구 선생이나 몽양 여운형 선생이나 모두 통일정부를 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5: 네네.
4: 우남 이승만은 자기 혼자서 남한 단독 정부를 밀고 나갔고 미국의 철저한 서포트에 힘입어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남북한 통일정부를 강력하게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평화공존 모드라도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몽양 여운형과 백범 김구 선생의 이런 당시의 통일 정신, 아주 선각자적인 정신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게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리박스쿨 사람들한테 혹은 유라이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외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승만의 이런 여러 가지 유산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백범 김구나 몽양 여운형 선생과 같은 이런 선각자적인 입장, 탄란한 돌과 같은 남북 분단의 현실도 흐르는 돌도 물로 깨는 것처럼 느리지만은 계속 부딪혀가지고 깨 부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아, 방금 전에 그 왜 광산 거부 최창학의 경교장을 둘러쌌던 그런 정말 해프닝 아닌 해프닝 이런 말씀을도 해주셨는데, 사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예. 우리들의 자세와 예. 또 예우 예. 이런 것들이 늘 돌아볼 때마다 네. 또 제대로 좀 되는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또 우리에게 또 흐뭇함과 행복과 만족을 주지만 네.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또 저도 상처가 되고 네. 만약에 안타까운데,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독립투사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현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말씀을 네. 부탁드릴게요.
4: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49년 6월 6일 날에 폭력적으로 해체된 게 반민족행위자 특별처벌법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제헌헌법 부칙 101조에 의거해서 만든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8월 15일에도 한 행동도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죠. 8월 15일 이전에 했던 모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의해서 그 처단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전부 다 처벌하는 이 위원회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해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25 전쟁 초기 그리고 6.25 전쟁 후기 그리고 뭐냐면 49년도에 제주도에서 그 4.3 사태 4.3
5: 비극이죠.
4: 예, 네, 통일민주화운동 이거에 의하는 그다음에 저기 뭐냐 10월 19일 날 벌어졌던 여순 민중항쟁 사건 4.3 민중항쟁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사실상 가서 죽인 것들이 빨갱이가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은 다 독립운동가들이었던 거예요. 오. 독립운동가들을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연좌제로 해가지고 그의 사촌 뭐 마누라 뭐 무슨 이런 것까지 다 죽였던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자식이라도 대충 데려가서 마누라라도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역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제시대 때 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왜곡하고 아예 안 가르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계속해왔다는 거죠. 자, 3대 우리나라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김태석, 김덕기, 유승훈. 거기에 노덕술 하판락까지.
5: 노덕술이 경찰입니다.
4: 예. 자, 노덕술이 3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3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5: 노덕술보다 더 예.
4: 김태석, 김덕기, 유승훈 이 세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윤종화라는 애도 있어요. 윤종화는 자기 아들이 윤석순 국회의원이고요. 자기 조카가 지금 국민의힘의 윤상현 국회의원입니다. 그 종로 경찰서 서장을 했거든요.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전혀 역사에서 교육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남김없이 밝혀가지고 남김없이 밝혀서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혹시라도 봉착했을 때 모두가 어떻게 아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멸망한다 이런 식이 되면은 다시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펜이라도 들겠느냐. 총칼은 고사가네. 대포는 고사가네. 펜이라도 누가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제 뭐 해방 1945년에 해방이 되고
5: 이제 81년 됐다고 하죠.
4: 80년 네, 흘렀다면은 네. 이제라도 정말 제대로 밝혀가지고 제대로 그 모든 역사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역사적 진실 속에서 친일파들은 재산도 환수되고 그 재산으로 부를 누려서 재산을 굳이 환수 못한다면 재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지금까지도 희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기부라도 하는 그런 형태로 역사적 정죄가 이루어져야만

0: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 우리 한국에게도 네.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정말 많은 얘기가 오늘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1: 선생님. 아 마무리.
0: 예. 백범. 사실 이 호의 의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사실은 그 한자의 호, 그 한자 한자 한자가 가지는 끝이 엄청난 게 아니라 이 백자와 범자가 붙어서 만드는 그 의미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데요. 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김구 선생님의 호인 백범과 예. 그다음에 그 의미와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이 말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이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면서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예, 유네스코가 150주년을 하면서 뭐 우리가 가장 뭐 정하는 것 중에 뭐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 문화의 힘이다.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돼서 제가 뭐 굳이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저 숙종조의 이양년의 시를 그대로 쓰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밤에 눈발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걷지 마라. 그것은 뒷사람에 따라오는 길이 된다. 이정표가 된다. 야설이라는.
0: 함부로 예. 걷지 마라.
1: 예, 함부로 걷지
0: 마라. 뒷사람에게는 이정표니까.
1: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서산대사의 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숙종조의 그 순조조의 이양년의 시를 그대로 백범 김구 선생이 가져온 시거든요. 밤에 눈발이 날리면은 옛날 길 같은 경우에 좀 덮여가지고 아주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지러이 걸으면은 그 뒤에 걷는 사람이 말 그대로 다시 어지럽게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창에 빠져가지고 네네. 오히려 원망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네네. 딱 바로 걸어라 처음 네네. 걸을 때. 그는 어떤 그 모든 백범 김구 선생의 모든 인생의 이 백범 김구로부터 호를 정하고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뭐야 자기가 평양으로 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이. 뒤에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이런 정치인들에 있어서 하나의 첫눈이 내릴 때에 눈발이 날리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그 길을 자박자박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외롭고 춥고 슬픈 길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할지언정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럼 누군가는 내 뜻을 알아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백범 김구 선생의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말이다. 호가 백범이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눈발이 날리는데 함부로 걷지 말라 하는 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입장에서 눈발이 날리는데 함부로 걷지 말라는

호가 백범이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눈발이 날리는데 함부로 걷지 말라 하는 거 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입장에서 눈발이 날리는데 함부로 걷지 말라는 이 이정표 이거를 제가